0: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오토바이 절도 여부를 포함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업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3: 일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관리도 조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태와 대책을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4년차 경장에게 긴장은 일상입니다. 술에 취한 행인을 돕다가 종아리를 걷어차이고 얼굴을 맞아도 그저 그러려니 할 뿐입니다.
5: 저희는 좋은 마음에 도움을 드리려고 출동을 했던 건데 이제 돌아오는 건
6: 서초 3 파출소 경장입니다.
5: 이제 뭐 폭행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4: 일선 경찰관들은 돌발 상황이 잦은 신고 현장에 민원인 응대와 교대 근무까지 반복되다 보니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장벽이 있습니다. 강인해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조직 특성상 동료들의 시선이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상담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7: 베테랑 형사인데 뭐 이런 스스로도 이게 좀 용납이 좀안 되시는 것 같아요.
6: 경찰병원 마음동행센터 상담사입니다.
7: 약간 정서적으로 마비되는.
4: 그렇다 보니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8: 최근 5년 동안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의 2배 넘는 수치입니다.
4: 이에 경찰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모든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담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상급자부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역할과 책임이 더 무거워진 만큼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8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3: 대출 규제와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매수 여력이 줄어든 데다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9: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동에 나온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일 기준 3,300여 건으로 두 달 만에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부담 강화 예고에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월 초보다 1만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이후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거래량은 정반대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천여 건으로 한 달 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8천 건이 넘었던 4, 5월에 비하면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강남권에선 급매가 나와도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자들이 계약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고가주택 시장은 기존 집이 잘 팔리지 않으면서 거래가 더 묶이고 있습니다.
7: 전반적인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기존 집을 매각하는
6: 우리 은행 부동산 리서치 램차입니다.
7: 그런 이슈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9: 올 초부터 수요가 쏠리며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오른 중저가 지역 역시 대출 규제와 잇따른 금리 인상 속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0: 지금은 높아지는 추세는 아니고 좀 주춤하고 사실
6: 공인중개사입니다.
10: 지난주는 살짝 내려가서 거래가
9: 세제 개편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연말까지 거래 절벽 조짐이 짙어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해 대의원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3: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일부 대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1: 지난 7일 민주노총은 임시 대의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심의 안건은 사회적 대화 복귀, 합의제 운영과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을 전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0: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정리해고제 등의 반발에 노사정 협의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27년 동안 사회적 대화 창구엔 한국노총만 참여해왔습니다. 표결에 앞서 양경수 위원장은 시대 변화 앞에서 노동운동 전략도 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 AI를 비롯한 산업 전환의 흐름들이 우리 현장을, 우리 삶을
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1: 덮쳐오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0: 앞선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8%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찬성한 터라 복귀 기대는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집행부가 표결을 밀어붙였다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3: 충분히 토론하지 않고 저도 아직 발언할 게 남아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2: 대의원입니다.
3: 그런데 표결을 붙이고 강행한다고 하니까 이석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결국 재석 인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래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했던 이유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 해소되지 않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0: 다만 일부에서 요청한 모바일 대의원 투표는 하지 않고 다음 달 치러지는 집행부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5: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인간을 대체할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 뉴욕 기업 현장에선 훌륭한 직업은 AI로 못 바꾼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빅테크와 초거대 AI에 종속되지 말고 AI 독립성을 갖추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6: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며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접한 기업 현장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복잡한 코딩 없이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5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글로벌 유니콘 AI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무턱대고 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가 관리 불능 상태에 빠지고 빅테크와 초거대 AI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기업들은 AI 에이전트가 뭘 하는지 모를 수 있어서 자사만의 지능을 소유할 기회를 갖는 게 AI 독립성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이쿠 CEO입니다.
6: 특히 훌륭한 직원을 나쁜 AI 에이전트로 무작정 대체하면 결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없다며 통제와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 기업이 훌륭한 직원을 나쁜 AI 에이전트로 대체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신뢰는 AI의 기축 통화가 될 것입니다.
6: 뉴욕 K-스타트업 포럼에서 만난 AI 기반 인재 채용 업체 역시 무분별한 AI 도입 속도를 우려했습니다.
7: 속도 조절해야죠. 사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AI인지 정말
2: 주영,
7: 분별을
2: 다이아몬드,
7: 하기 정말 어려워지는 경계가 모호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6: 다만 AI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관리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이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조력자의 두 얼굴을 가진 인공지능이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뼈가 없는 문어다리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좁은 틈을 파고들고 물건을 움켜쥐죠. 이탈리아 연구진이 문어의 유연함뿐만 아니라 물체를 느끼는 촉각까지 그대로 흉내낸 소프트 로봇 팔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욱 기자입니다.
8: 유연한 실리콘 재질의 로봇 팔이 미끄러운 음료수 캔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탈리아 기술연구원이 문어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소프트 로봇 팔입니다. 그동안 문어를 모방한 로봇은 많았지만 이번 제품은 다리에 달린 흡착판의 감각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2: 특히 이런 동물들은 감각 센서가 장착된 빨판을 이용해 주변 탐색과 다양한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기술연구원 로봇공학 부소장입니다.
8: 기존의 딱딱한 로봇 팔과 달리 부드럽고 유연해 좁고 복잡한 공간에서도 물체의 모양이나 무게에 맞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없이도 센서 자체적으로 자극을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9: 뭐

0: 중요한 건 에너지 소비와 연산 부하를 줄이는 것입니다. 로봇이 자연 환경에서 안전하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죠.
1: 공기 중은 물론 수중에서도 미세한 촉각을 포착하는 이 기술은 향후 구조 작업이나 해저 탐사에 널리 쓰일 전망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의 손에 적용하면 미끄러운 수중 환경에서의 작업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북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2명도 포함됐는데 현지 경찰은 사건의 정황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 현지 시간 9일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시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주택 바깥에서 여성 2명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주택 안으로 진입하자 피해자들이 더 발견됐습니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고 총격범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용의자는 사망했습니다.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망자
0: 펜실베이니아주 1위
3: 정원이 경찰이
0: 서장입니다.
3: 도착하기 전에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총격범의 신원을 포함한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 지역사회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이 지금까지 마주한 현장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3: 향한
0: 현장 중
3: 추가적인
0: 하나입니다.
3: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미국 국방부가 총기 난사범의 사형 집행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황 레오 14세가 사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현지 시간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SNS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동선을 지키고 정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미국의 사형 집행 생중계 계획에 대해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3일로 예고된 총기 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에 대한 총사령 집행 생중계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신과 군의관이던 하산은 2009년 11월 5일 포트 후드에 근무하던 중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뒤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허리케인 이사야스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사야스는 현지 시간 9일 밤 최대 풍속 시속 188km의 기록적 폭우를 쏟아내며 상륙한 뒤 내륙에 피해를 줬습니다. 플로리다주 에스캠비아 카운티와 엘라베마주 버밍엄에서 나무가 쓰러지며 집을 덮쳐 한 명씩 숨졌습니다.
4: 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기아와 LG의 정규리그 3위 싸움이 기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44호 홈런을 터뜨린 김도영을 앞세워 기아가 3위 확정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2대2로 팽팽하게 맞선 3회 말 김도영이 좌중간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두 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김도영은 시즌 44번째 홈런을 쳐내며 KT 힐리어드와의 격차를 두 개로 벌려 생애 첫 홈런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기아는 한 점 차로 추격당한 5회 말 카스트로의 석점 홈런에 이어 나성범이 연속 타자 홈런까지 터뜨리며 단숨에 8대3으로 달아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3연승을 달린 3위 기아는 4위 LG와의 승차를 한 경기로 유지하며 정규리그 3위 확정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기아가 두 경기, LG가 한 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기아는 남은 두 경기에서 1무 승부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6: 결정적일 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더더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집중력 차이인 것 같아요.
5: 정규리그 3위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LG는 롯데와 연장 접전 끝에 4-3으로 이겼습니다. LG는 9회 말 투아웃에서 나승엽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아 연장으로 끌려갔지만 연장 10회 초 송찬희의 내야 안타로 결승점을 뽑아내며 어렵게 1승을 추가했습니다. 롯데의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는 시즌 205번째 안타를 쳐내며 KT의 최원준을 제치고 최다 안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김경문 감독과 손혁단장이 동반 퇴진하기로 한 한화는 마지막 경기에서 NC의 9-8로 져 9위로 쓸쓸히 시즌을 마쳤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7: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산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아직까지는 교통상황이 전반적으로는 좋은 편입니다. 이 도로에도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다만 사고와 작업으로 인해 밀리는 곳이 있고요. 행사로 통제되는 곳도 있는데요. 일단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데 안양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가 막혀있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고척교 이전부터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철산대교 부근과 신정교에서 오목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현재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 여의교 부근 4차로에서 각각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시 주춤하고,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도 중랑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이 도심에서는 2016 서울 달리기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통제가 됐던 세종대로와 종로, 소곡로, 을지로는 통제가 모두 해제가 됐는데 여전히 청계천로와 무교로는 통제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어제 이 시간 우리 메리골드의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만 행복이란 얘기 나누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가을꽃의 대표 주자 코스모스 꽃말 알려드릴게요. 소녀의 순정이라고 하네요. 그 시절 순수했던 우리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은 이 노래로 시작해 볼게요. All for one, I swear.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10월 11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I swear all for one의 음악으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우리를 그 시절의 순수함으로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데려다 줄 음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있으시다면 문자창 또는 앱 채팅창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산타나 스무스 띄워드릴게요.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품격 없다는 비난이 있다 해도 SNS 소통과 삶의 현장 방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품격이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취소화한 뒷골목의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위가 높은 유력자보다 힘이 없고 못 가진 장사미사들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화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파장이 주목됩니다. 박성우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패륜적인 역사 왜곡 영화에 여당 의원들이 부환 의동한다며 부엉이 바위의 진실이나 대장동 살인자와 같은 영화들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노래 두 곡은 이 노래입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10cm의 10월의 날씨.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제재를 발표하면서 ICC가 정치화돼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기소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ICC 자산이 종결되며 ICC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는 6개월의 정리 기간이 주어집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ICC의 위협을 끝낼 결단력을 갖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총기 난사범의 사형 집행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황 레오 14세가 사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현지 시간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SNS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동선을 지키고 정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미국의 사형 집행 생중계 계획에 대해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부터 샌디에이고까지 해안 침수 경보가 발령됐으며 뉴포트비치의 해변과 부두도 폐쇄됐습니다. 특히 피해가 제일 심한 롱비치 바닷가 주택에는 주민 강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열대성 폭풍 레이첼이 캘리포니아 남부로 이동하면서 파고가 높아졌고 만조까지 겹쳤다며 저지대의 경우 침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앱으로 어머니를 위해 신청하신 문성욱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붉은 노을 그리고 케니 로긴스 For the First Time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까지 전해드리면서 9시 뉴스의 뮤직은 마무리합니다.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높고 파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광주와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오후에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작은 우산은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계속해서 좋은 편인데요.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은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 사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가는 길 잠원에서 반포까지 주춤하고 죽전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 고척교를 지난 지점 안양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 와일드 이어갑니다.
3: 어제 대구에서 4층짜리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져 70대 안팎의 어르신 38명이 다쳤습니다.
1: 경찰이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4: 네, 대구 관음동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 경찰이 합동 감식에 지금 나선 상황이죠?
4: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 15분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이 합동 감식을 통해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이 건물은 1994년에 준공돼 32년 넘게 써온 건물인데요. 시공 과정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너지기 전부터 마치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앞쪽부터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피해자 진술까지 종합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1: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난 겁니까?
4: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15분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의 2층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건데요. 겉보기에는 당구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어제 사고가 났을 때도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어르신 66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몰려있던 사람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는데요.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 등을 입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는

0: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또 추가로 병원을 찾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관음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1: 10월이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낮에는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은 선선한 가을 날씨인데 낮에는 볕이 뜨겁겠다고요?
3: 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14.7도, 대구 16.7도, 광주 17.9도였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지만 기분 좋은 선선한 날씨인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와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어제 서울 도봉구는 낮 기온이 30도가 넘기도 했습니다. 한글날 사흘 연휴 내내 때늦은 한낮더위가 찾아오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지표면 기온이 오르면서 가열된 수증기가 소나기 구름을 만들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에서는 이 5에서 20mm, 남부는 5에서 10mm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1: 네, 연휴 이후의 날씨도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3: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서울과 인천, 경북과 전북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이 5에서 10mm 정도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모레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 경남과 광주, 전남에 이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제주에는 최대 60mm가 올 걸로 보입니다. 이 저기압이 제주도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비를 몰고 오고 서해의 상층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영향이 더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자정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내리다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저녁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낮아지고 특히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대규모로 공급받기로 한 뒤 비판을 받자 경유값 상승의 책임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2: 급기야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내뱉으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480만 톤 경유 거래를 푸틴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만류에도 젤렌스키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해 전 세계적인 경유 부족을 초래했다며 경유값 상승 책임을 젤렌스키에 떠넘겼습니다.
5: 그는 경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해선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전쟁을 끝낼 기회를 젤렌스키가 여러 번 거부해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는 대통령 교체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5: 저는 그들이 합의 이룰 수 있는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합의할 수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 우크라이나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야당에서도 대통령 선출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정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6: It's up to no other leader.
5: 언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는 다른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아닌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입니다.
4: 고유가 부담을 덜겠다며 대러시아 제재를 뒤집은 트럼프의 합의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위태로워진 정치적 운명을 구해보려고 악마와 거래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5: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행동하고 어떤 거래까지 체결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4: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는 푸틴에게 전쟁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럽은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바다가 필요하다며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자신의 이름을 따 트럼프 대양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온타리오호도 아메리카호로 개명했다며 대서양이나 태평양도 트럼프 대양이나 아메리카 대양으로 바꾸는 걸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한 미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필라이는 현지 시간 12일 오슬로 노벨평화센터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국제재판소, 특히 ICC의 존속 여부를 두고 엄청난 긴장과 불안이 조성됐다며 한 국가가 판사가 내리는 사법명령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ICC 재판관 출신인 필라이가 지난 9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뒤 ICC 전체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했던 행위를 조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주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2: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부터 한미 외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이번 주에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되죠?
7: 네, 이번 주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감사원에 이어 화요일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일의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맞서고 있어서 화요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재재청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외교 분야에선 현지 시간 12일 열리는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이 주목됩니다. 최근 한미 외교안보 채널에 소통의 이상 기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당초 외통이 미주반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국감 일정까지 변경돼 한미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국열이 생긴 건 아니냐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걸 두고도 매국 행위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주는 국정감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도 주목이 되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죠?
7: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여야 공방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과 검찰개혁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하루 전인 화요일에 경기도청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와 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내일 경찰청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감도 잇따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량, 견제장치를 놓고도 여야가 검찰개혁의 성과와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며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감 2주차에 들어서면서 대법관 재재청을 둘러싼 갈등과 한미관계 그리고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품격 없다는 비난이 있다 해도 SNS 소통과 삶의 현장 방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위가 높은 유력자보다 힘없고 못 가진 장사미사들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0: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화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서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에 패륜적 역사 왜곡 영화에 여당 의원들이 부환회동한다며 부엉이 바위의 진실이나 대장동 살인자와 같은 영화들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재미있는 창작물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 내후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0: 군 당국은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작전 체제를 강화할 방침인데 우발적 충돌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후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을 이른바 국경화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3: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조선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2: 북한은 해마다 동절기를 피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내후년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지뢰 사고를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작전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 경계 작전과 전평시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신규 장비 전력화 등 감시 및 대응 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선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작전 주도권도 선점할 방침입니다.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정보 감시 자산인 ISR을 대폭 늘려 북한군의 근접 활동과 지뢰 매설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를 독자 개발해 감시 데이터 분석과 상황 판단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5: 그 전 사례를 봤을 때는 효과는 제한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2: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지뢰가 더 많이 매설됐을 걸로 파악하고 유엔사와 공조해 지뢰 제거 작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부전선 위주로 북한군의 월선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점이 난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DMZ 내 전력을 감시 중심에서 공세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자칫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2.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가을볕 아래에서 반소매 차림도 어울릴 정도지만 그래도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곳곳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이후로는 서울 다가서 일찌가 금천 사이로 주춤하고 있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평 쪽으로 충주 부근에서 주춤하고요. 이후로 여주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이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작업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목간 지점 1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행주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역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4일간 주어졌던 한글날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대체로 괜찮지만 귀경 차량 몰리면서 서울 방향으로 늦은 오후 정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세요. 첫 곡 나눠보고요.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은 이사벨 아사니의 음악으로 출발해봅니다. 오하이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10시 때 시작했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깥이 정말 딱 여행하기 좋은 날씨인데다가 푸르렀던 그 잎사귀들이 살짝 옷을 갈아입듯이 물들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여휴를 틈타 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당일치기 이동 위에 움직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정체도 많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마음 좀 더 넉넉하게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끝까지 잘 보내야겠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여행하듯 음악 즐겨보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비지스의 매사추세츠, 올리비아 뉴튼 존, 뱅크 오브 더 오하이오 노래 두 곡 더 만나고 옵니다.

들어 지난달까지 102만 4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한은과 이들 국책은행을 향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0년 35만 8천여 건이었던 것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93만 4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주 전 금융보안원이 금융사를 상대로 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 시도를 확인했다며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지난달 17일 금융사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같은 달 국내 금융권 A사를 상대로 한 AI 에이전트의 공격을 확인했다며 공격 행태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격자는 딥시크 기반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A사의 서버들을 탐색했고 공격을 받은 A사는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직전 공격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가평군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가평군 요양병원 안 찜질방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찜질방을 이용하려던 다른 환자가 발견을 했는데 경찰은 A씨가 어제 저녁 찜질방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와 함께 병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주말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236번님, 조영남의 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니, 이렇게 통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조영남의 화개장터를 선곡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연휴의 마지막 날, 전라도와 경상도를 한번 가로질러 보겠습니다. 이어서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까지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의 뮤직 오전 10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전 10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바다가 필요하다며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자신의 이름을 따 트럼프 대양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재 시간 10일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온타리오도 아메리카호로 개명했다며 대서양이나 태평양도 트럼프 대양이나 아메리카 대양으로 바꾸는 걸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국제 형사 재판소 ICC를 지지한 미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필라이는 현지 시간 10일 오슬로 노벨 평화센터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국제 재판소, 특히 ICC의 존속 여부를 두고 엄청난 긴장과 불안이 조성돼 있다며 한 국가가 판사가 내리는 사법 명령을 이유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ICC 재판관 출신인 필라이가 지난 9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뒤에 ICC 전체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공연에서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혜도 함께 참석해 관람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 함께 감상했는데요. 끝곡으로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이제 최신 가요들, 추억의 가요들 함께 골라서 우리 노래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도 많이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0945번으로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닐 다이아몬드의 Sweet Caroline, 알버트 아몬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아바의 치키티타까지 노래 3곡 띄워드리면서 10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2: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실내에만 머무르기 아쉬울 정도입니다. 다만 오늘도 하루 안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전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는 5에서 20mm, 남부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오늘 4시간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이번에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진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 뒤쪽으로 5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서울 다가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기흥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기흥에서 수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중앙분기점 쪽으로 월릉 부근 1차로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에 지금까지 최소 1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2: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지금까지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개인정보가 얼마나 됩니까?
3: 네, 100만 건이 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걸로 보이는 해킹 공격은 금융권에서 시작해 곳곳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7곳에서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 신청과 관련한 고객 정보 2만 5천 명분이 유출됐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일부 공격 시도가 감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공격은 금융권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직원 2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됐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성도 8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사이버대도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1: 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3: 네,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보안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침해 사고에 대응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또 산하기관에 긴급 보안 점검 권고문을 보내 보안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는데요. 이번 AI 해킹 공격에서 외부 협력업체를 매개로 한 공격도 확인된 만큼 이른바 약한 고리 보강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외부 협력업체 한 곳이 지난달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교육사이트를 포함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에서도 최소 14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맡겼더라도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진행해야 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지입니다.
1: 금융권 대상 해킹 공격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은행과 국채은행을 향한 해킹 공격 시도가 올해만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4대 은행에 대한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2만 4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한은과 이들 국채은행을 향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0년 35만 8천여 건이던 것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94만 4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0: 이런 가운데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주 전 금융보안원이 금융사를 상대로 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 시도를 확인했다며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금융보안원이 지난달 17일 금융사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같은 달 국내 금융권 A사를 상대로 한 AI 에이전트의 공격을 확인했다며 공격 행태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격자는 딥시크 기반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A사 서버들을 탐색했고 공격을 받은 A사는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직전 공격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1: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악용 논란 끝에 결국 소스 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0: 아르텍스 측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된 점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추가 버전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2: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는 원래 기업이 보안 약점을 미리 찾아내 보안할 수 있도록 돕는 방어용 모의 해킹 도구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악용 논란이 일었고 아르텍스 측은 결국 소스 코드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지난 8일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개발자 플랫폼 GitHub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텍스 측은 기존 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추가 버전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 후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아르텍스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함께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격자는 중국 광둥성에 있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해당 용의자가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 일원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로그프레소가 공개한 아르텍스 캠페인 추가 분석 실체 검증 결과를 보면 용의자가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 갓넷 비타스에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주장이 억측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3: 저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국은 법에 따라 해킹 행위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단속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허위 정보 유포에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2: 전환하면서 신규 사용자가 코드를 만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까지 회수할 수는 없어 이번 조치로 아르텍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0: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윤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었는데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1: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사건 1심 판단도 내려지죠?
4: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후 1시 반부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거 공판을 엽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0: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파장이 컸는데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만남은 있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강 의원과 김전 시의원 모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대구 관음동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오늘 오전부터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등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구조물 결함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며 70대 여성 등 38명이 다쳤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이 된 건물로 최근에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2: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4: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계약을 해서 이런 판매 행사를 했다가 올
5: 정현욱
4: 10월
5: 대구 강북경찰서
4: 3일날 재계약을
5: 서장입니다.
4: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3: 판매업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 원래는 이제 당구장 용도 보시면
5: 대구
6: 당구장입니다.
5: 강북소방서
6: 당구장인데
5: 현장지휘 단장입니다.
6: 그 중간에 이제 당구장을 철거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3: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어제 저녁 7시 반쯤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이 가지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요. 연기를 발견한 승객이 즉각 옷으로 덮었고, 승무원이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에 담가 곧바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승객은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대피했습니다.
1: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개운동의 13층짜리 아파트 3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30여 명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양성면 45번 국도에서 용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아래 비탈길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급제동 흔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해서 운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연휴 마지막 날이자 휴일인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2: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네,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0: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1: 네, 현재 서울 기온 22.3도입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이곳 잠수교는 차 대신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겠습니다. 잠수교 일대에서는 도로가 통제되고 오후 2시부터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행사 진행 전이라 이곳을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민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 28도로 예년 기온을 많게는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늘엔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모레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산 주변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담뱃불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후티 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의 후티 격퇴에 동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1: 공항 내부가 부서진 잔해와 먼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놀란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이달 들어서만 최소 세 번째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습에서 1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4명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인 2명, 이집트와 요르단, 미국인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피해 상황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 리야드행 항공편 운항 중단이나 지연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자국민들은 현지 공무원에 연락하길 바랍니다. 사우디 국영TV 보도입니다.
1: 앞서 지난 8일에도 리야드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공격으로 사우디 항공사 기장 한 명을 포함해 세 명이 숨졌습니다. 후티는 지난 5일 이후 사우디 공항과 서부 해안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거의 매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사우디도 후티 반군을 상대로 이른바 예멘의 새벽 작전에 나서 군사 목표물 136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과 교전이 격화되자 한 발 빼앗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방금 최신 공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우리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외신들은 후티의 공습이 수도 리야드에 집중되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에너지 총회를 비롯한 국제 행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AI 대전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0: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곳곳에 사고도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월릉분기점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으로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신내에서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대략 1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도 월릉에서 신내까지는 정체 서행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월릉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내부순환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근에서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뒤쪽으로 원효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반대편 일산 가는 길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작업 여파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멀리 당진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5km 구간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려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첫 곡 바로 만나볼게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10월 11일 일요일 11시 뉴스앤뮤직 성시경의 목소리로 문 열었습니다. 거리에서 첫 곡으로 만나고 왔어요. 5653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완연한 가을 날씨에 지금 뉴스앤뮤직 들으며 시흥의 갯골 생태공원 걷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요. 풍경 안에 핑크 뮬리가 되게 예쁘게 보이네요. 파란 가을 하늘에 그리고 나무들이 조금 푸르른데 그 아래 아주 그냥 정말 파스텔로 그려놓은 듯한 핑크 뮬리가 펼쳐진 정말 멋진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덕분에 저도 시흥 우리 갯골 생태공원 구경을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윤도현의 가을우체국 앞에서 청하셨는데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2355번님, 항상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곡도 천천히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10월의 멋진 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11일 일요일 뭘 하며 계획하고 계신지 또는 어디로 떠나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걸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서 편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계신 곳의 풍경들이 궁금합니다. 이야기 나눠주세요.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청해주신 신청곡을 저희 제작진이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5653님 신청하신 노래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2355번님 청해주신 곡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북한 미사일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미 정보가 확인한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북한 동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언급한 제한 정보는 지난 3월 미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북핵시설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걸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격분하며 수상자와 노벨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 수상자인 나비 플레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주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사태 이후 5개월 만에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기준으로 커피 브랜드 1위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투썸플레이스에 뒤처졌지만 지난 6월 저점 이후 석 달 연속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달 1,200억 원대를 회복하고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탱크데이 논란의 여파가 점차 잦아드는 가운데 스타벅스의 신제품 출시와 고객 혜택 등 마케팅 활동 재개가 결제액 회복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앱 채팅창에 청취자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차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연휴 마지막 날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노래를 많이 신청해 주시네요. 2355번님도 함께 청해 주셨는데 같이 듣고 왔습니다. 5166님, 안녕하세요. 딸아이 대입 논술시험 고사장 앞입니다. 다른 분들도 아이들 시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든 수험생 파이팅입니다. 우리 딸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제 수능이 코앞입니다. 한 달여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와, 그렇군요. 지금 논술 고사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날이 춥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아,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고 있을지, 아쉬움 없이 좀다 써내려가고 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좀 애가 타실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5166번님. 다른 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셨는데요. 딸 아이 나오면 제일 먹고 싶은 거 뭔지 물어보시고, 시험 잘 봤어? 이거부터 물어보지 마시고,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얘기해 주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또 휴일 하루 잘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1069번님 신청곡. 이어서 브리즈의 뭐라 할까까지 만나고 올게요.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대구 관음동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오늘 오전부터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등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구조물의 결함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 연기를 발견한 승객이 즉각 옷으로 덮었고 승무원이 리튬배터리 화재지나 파우치에 담가 곧바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승객은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68명은 대피했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5917님, 오전 시간 함께 좋은 음악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일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남은 휴일 근무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버즈의 가시, 플라워의 엔들리스 띄워드립니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은 강현구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양수진이었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에 공기도 쾌청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다만 늦은 시간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광주와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또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 내륙에는 5에서 20, 남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도 예상이 됩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에는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입니다. 한글날 연휴 맞아서 나들이 갔다가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수원 부근 일대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차량 밀리기 시작하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까지 밀리는데요. 동서천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로 당진 부근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미국의 대북 정보가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제한돼 있다는 보도를 우리 정부가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일각의 부정론과 관련해 품격이 없다고 비난해도 소통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2: 대구에서 상가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업한 당구장에서 판촉 행사를 열어 부상자가 속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나 1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2: 어제 대구에서 4층짜리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나 70대 안팎의 어르신 38명이 다쳤습니다.
3: 경찰이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감식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4: 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1시간 반 넘게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추락한 천장 구조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는데요. 추가 조사를 하려고 철제 구조물과 마감재 일부를 떼서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마친 뒤 CCTV 영상과 떨어진 구조물 잔해들을 분석해 낙하 지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하중이나 구조적 결함, 노후 등 다양한 낙하 가능성을 두고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건물은 1994년에 준공돼 32년 넘게 써온 건물인데요.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무너지기 전부터 마치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앞쪽부터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피해자 진술까지 종합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2: 예,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4: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15분쯤입니다. 겉보기엔 당구장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어제 사고가 났을 때도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70대 안팎의 어르신 66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몰려있던 사람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모두 3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 등을 입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또 추가로 병원을 찾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1: 어제 저녁 7시 반쯤 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 연기를 발견한 승객이 즉각 옷으로 덮었고 승무원이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에 담가 곧바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승객은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68명은 대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잦은 SNS 사용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품격이 없다고 해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국민과의 적극적 교감이 중요하다는 건데 야당은 국정 절차를 준수하라는 건데 고집을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밤늦게 SNS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해도 뒷골목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계속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간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우아하게를 변형한 지지층 용어인 좌하게 표현이나 대외비 문건 게시, 외교 마찰 등 SNS 사용에 우려를 표했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겁니다.
4: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5: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6: 조은희 의원님한테
5: 예능 후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아마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3: 성기용 청와대 홍보수석도 SNS를 개설하며 대통령이 지향하는 건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라 국정과 국민 사이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보조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116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는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정 홍보와 현안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7: 중요한 어떤 대민 소통의 도구이자
5: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그걸 이제 SNS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3: 야당은 국민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SNS의 무게감을 따져 물은 건데 이를 품격 시비로 돌렸다며 고집을 부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책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 안보 사안은 SNS가 아닌 공식 채널로 다루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주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2: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이번 주 국정감사 외교 분야부터 심상치 않다고요?
8: 네, 외교 분야에서는 현지 시각 12일 열리는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이 주목됩니다. 최근 한미 외교 안보 채널에 소통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당초 외통이 미주반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국감 일정까지 변경돼 한미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걸 두고도 내국 행위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감사원에 이어 화요일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래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재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맞서고 있어서 화요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0: 재재청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1: 예, 이번 주는 국정감사뿐 아니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주목되지요?
0: 네, 이번 주 수요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여야의 공방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과 검찰개혁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하루 전인 화요일 경기도청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와 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내일 경찰청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감도 잇따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량, 견제장치를 놓고도 여야가 검찰개혁의 성과와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며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감 2주차에 들어서면서 대법관 제재청을 둘러싼 갈등과 한미관계, 그리고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전선이 한층 더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입니다.
2: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북한 미사일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미 사이엔 이미 정부가 확인한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북한 동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언급한 제한 정보는 지난 3월 미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북핵시설 등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걸 언급한 거로 보입니다.
1: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에 지금까지 최소 1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2: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지금까지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개인정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3: 네, 100만 건이 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걸로 보이는 해킹 공격은 금융권에서 시작해서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7곳에서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 신청과 관련한 고객 정보 2만 5천 명분이 유출됐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일부 공격 시도가 감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공격은 금융권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직원 2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성도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사이버대도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1: 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3: 네,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보안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침해 사고에 대응할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또 산하기관에 긴급보안 점검 권고문을 보내서 보안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는데요. 이번 AI 해킹 공격에서 외부 협력업체를 매개로 한 공격도 확인된 만큼 이른바 약한 고리 보강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외부 협력업체 한 곳이 지난달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교육사이트를 포함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에서 최소 14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맡겼어도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진행해야 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1: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주 전 금융보안원이 금융사를 상대로 한 인공지능 해킹 공격 시도를 확인했다며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지난달 17일 금융사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같은 달 국내 금융권 A사를 상대로 한 AI 에이전트의 공격을 확인했다며 공격 행태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격자는 딥시크 기반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A사 서버들을 탐색했고 공격을 받은 A사는 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직전에 공격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2: 1억 공천 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0: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봅니다. 유서연 기자, 윤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서울 고등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었는데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사건 1심 선고도 이번 주죠?
1: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후 1시 반부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파장이 컸는데요.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만남은 있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빛이 뜨겁습니다. 그늘 없이는 선글라스나 모자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괜찮은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금방 쌀쌀해져서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6.7도, 대구 25.9도, 광주 2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 연휴 마지막 날이라 멀리 가기엔 부담이시죠. 도로 위도 한산합니다. 다만 사고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 갓길에 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군산휴게소부터 4km 정도 정체고 당진에서 서해대교 구간 9km 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내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 방향은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 가량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한나들목 내촌 2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정한휴게소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조금 전 청담대교 근처에서 사고 있었는데 이제 막 처리가 됐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서행 중이고 하남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뉴스앤트로
1: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한글날 연휴도 다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일요일인데요. 주말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연말까지는 주중휴일도 연휴도 없어서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번 연휴 더욱 아련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연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남은 연휴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신나게 그리고 알차게 보내주세요. 트로트 듣는 정오의 뉴스앤트롯 첫 곡입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만들어
0: 만들어갑니다.
1: 갑니다.
0: 재능대학!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문희옥의 평행선 트로트든의 정호의 뉴스 엔트로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6933번님께서 맑은 가을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 뭉게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산책 나와서 공원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채팅창에 CYW3751번님께서 뉴스 엔트로 출첵! 외쳐주시면서 집 근처 근교의 코스모스 길에 왔어요. 낮에는 햇볕이 따갑지만 부드러운 바람이 기분 좋아요. 코스모스 길이 너무 예쁘네요. 말해주셨습니다. 오늘 날이 엄청 춥지가 않아요. 하늘도 쾌청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또 기온이 낮지가 않아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저도 오늘 햇살이 정말 좋아가지고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빨래 널것 같거든요. 이런 날에 또 빨래 널면은 옷들이 햇살을 딱 머금은 그런 기분이 나서 냄새도 좋고 여러모로 잘 말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이야기, 노래 있으면 마구마구 전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로트 듣는 시간이고요. 트로트와 함께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들도 전해드릴게요. 일단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현진우의 나의 영토, 그리고 김용빈의 금수저.

현진우의 나의 영토 그리고 김영빈의 금수저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3분 17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드론 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이 2만 6천여 곳으로 한 해 전보다 4.8% 1,323곳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았던 2013년에 4만 3천여 곳과 비교하면 12년 사이에 4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가대표 풀백 설용호 선수가 선발 데뷔전을 치른 독일 프로축구 아우크스부르크가 분데스리가 사상 최단 시간 선제골을 앞세워 바이에른 뮌헨과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026-2027 분데스리가 5라운드 홈경기에서 킥오프 8초 만에 나온 로벨 펠하우어의 골로 앞서가더니 2대2로 비겼습니다. 설영우와 함께 A매치 기간 대표팀에 소집됐던 위넨의 센터백 김민재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1956번님께서 날씨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름이 다시 오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군요. 저도 오늘 방송하러 오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가 길거리 패션만으로는 계절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팔 입으신 분도 봤고요. 반팔 반바지도 봤고 또 긴팔 또 잠바 그 패딩까지 입으신 분도 봐가지고 사진만으로는 지금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야? 계절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8684번 쓰시는 분께서는 사진과 함께 우리 아들 결혼 축하해주세요.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이시고 또 며느리 되시는 분 두 분의 웨딩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두 분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서로 좋아 죽는 그런 느낌이 사진으로서도 느껴져가지고요. 정말 두 분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아드님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노래 두 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합니다. 나훈아의 인생 소풍 그리고 이용의 미안해 당신 두 곡 듣고 올게요.

나훈아의 인생 소풍, 이용의 미안해 당신 두 곡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함께하고 계시고요.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품격 없다는 비난이 있다 해도 SNS 소통과 삶의 현장 방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위가 높은 유력자보다 힘없고 못 가진 장삼이사들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한 글과 관련해 핵심 문제는 말투가 아니라 국무회의나 외교 채널을 건너뛰어 국정을 앞질러가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SNS는 개인 감상이 아니라 곧 정부 입장으로 읽힌다며 이같이 밝힌 뒤 먼저 글을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계시 후 유턴이란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 정책은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 안보 사안은 공식 채널에서 다루라면서 대통령의 손가락이 아니라 국정 절차가 대한민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 엔트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956번님께서 그 날씨 이야기해 주신 분인데 우연히 듣다가 처음 노래 신청합니다 하면서 영미강의 좋은 인연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영미강의 좋은 인연과 윙크의 1번 출구 그리고 최석준의 나만의 꽃 이렇게 세 곡 연달아 띄워드립니다. 1시 20분에도 뉴스 앤 트롯 이어집니다. 저는 강현구였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저녁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가 크지 않아서 현재 보이시는 도착 예상 시각대로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 고속도로 위로 한 구간 정도 긴 정체 보이고 이외는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구간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가량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주말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에서 장안교까지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월릉분기점에서 막히고 있고 의정부 방향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북한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 내후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작전체제를 강화할 방침인데 우발적 충돌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후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을 이른바 국경화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5: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2: 전쟁 중에 있는
5: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4: 북한은 해마다 동절기를 피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내후년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지뢰 사고를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작전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 경계 작전과 전평시 작전 수행 체계를
2: 강동구 합참 전략 기획 본부장입니다.
6: 전력화등 감시 및 대응 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우선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작전 주도권도 선점할 방침입니다.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정보 감시 자산인 ISR을 대폭 늘려 북한군의 근접 활동과 지뢰 매설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를 독자 개발해 감시 데이터 분석과 상황 판단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7: 그 전 사례를 봤을 때는
2: 진영승 합참 의장입니다.
4: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지뢰가 더 많이 매설됐을 걸로 파악하고 유엔사와 공조해 지뢰 제거 작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부전선 위주로 북한군의 월선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점이 난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DMZ 내 전력을 감시 중심에서 공세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자칫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공연에서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해 대의원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8: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대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지난 7일 민주노총은 임시 대의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심의 안건은 사회적 대화 복귀, 합의제 운영과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을 전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정리해고제 등의 반발에 노사정 협의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27년 동안 사회적 대화 창구엔 한국노총만 참여해왔습니다. 표결에 앞서 양경수 위원장은 시대 변화 앞에서 노동운동 전략도 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0: AI를 비롯한 산업 전환의
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10: 우리 삶을 빠르게 덮쳐오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9: 앞선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8%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찬성한 터라 복귀 기대는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집행부가 표결을 밀어붙였다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11: 충분히 토론하지 않고
2: 민주노총 대의원입니다.
11: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붙이고 강행한다고 하니까 이석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9: 결국 재석 인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래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12: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9: 다만 일부에서 요청한 모바일 대의원 투표는 하지 않고 다음 달 치러지는 집행부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3: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사태 이후 5개월 만에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기준 커피 브랜드 1위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투썸플레이스에 뒤처졌지만 지난 6월 저점 이후 석 달 연속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달 1,200억 원대를 회복하고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AI 테크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 8천만 원으로 전달에 1,161억 2천만 원보다 4.3% 증가했습니다. 한글날 사흘 연휴 내내 때늦은 한낮더위가 기승입니다.
8: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13: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3: 예, 오늘도 낮에는 덥다고 하는데 지금 기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3: 네, 가을볕 아래 기온이 크게 올라 현재 서울은 26.4도로 이렇게 긴 소매 차림으로는 다소 덥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는 도로가 통제된 가운데 오후 2시부터는 뚜벅뚜벅 축제가 열려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행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곳으로 가을 나들이 나와봐도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 29.6도, 대전 28.1도로 예년 기온을 많게는 6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하늘엔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모레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산에 갔다면 불을 피우거나 담뱃불을 함부로 버려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욱 기자, 어떤 경로를 통해 윤 장관이 이를 밝힌 겁니까?
2: 네, SNS인 X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서입니다. 윤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을 지시하는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0: 예, 임 청장이 연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한 데 따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임 청장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는데요. 최근 임 청장이 김지용 중수청 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오는 14일 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 청장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에 칼을 든 셈입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0: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앞서 여러 차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 이와 관련해 윤호중 장관은 국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4: 임은정
3: 차례
4: 광주지방중수청장입니다.
3: 조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4: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그런데 지금 임은정
5: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추미애 경기지사의 공개 문제 제기를 둘러싸고 당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는 14일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최근 이 대통령은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개혁 방향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지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발언이 과하다. 다른 경로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추지사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통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의 지배적인 의견이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앞서 절제를 당부했던 지도부는 일단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8: 여당의 의원과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에 걸맞는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공개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건 정부와 여당 모두의 부담이란 신중론이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과 당 지도부 만류에도 이른바 강경파 인사들의 공세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여권의 긴장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제 시선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청문회 당일까지 법여권 내 이견을 쉽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잃더라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젯밤 SNS에 자신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첫 발을 뗀 일주일,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 새 기관 출범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검찰 시대 첫 주 풍경을 우종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6: 내려주세요.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첫날. 예고된 변화였지만 78년 만에 개편이었던 만큼 현장은 다소 삐걱거렸습니다. 지방공소청에서는 전산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거나 검사와의 면담 일정

0: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1: 공소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요.
2: 대구 지방 공소청 민원인입니다.
1: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네요.
0: 중수청은 첫날 업무 시작 전부터 민원인들로 긴 줄이 들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호 접수 사건에 이름을 올리려는 이른바 오픈런. 이렇게 접수된 고소고발만 개청 2시간 만에 2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3: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발인입니다.
3: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선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0: 혼선은 법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존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온도차가 감지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검의 구형 일정이 연기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선 파견 검사 대신 특검보가 발언에 나서야 했습니다.
4: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성패를 가를 첫 시험 때는 출범한 기관들의 초반 연착륙 여부가 꼽힙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가 공감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 며칠 날씨 즐기기 좋았는데요.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있어서 하늘 흐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저녁에 전국 내륙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도동분기점 2차로 램프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3km가량 막힙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정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 정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도 답답하고요. 그래도 이 부근만 지나면 흐름 좋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에서 장안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이고 원릉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 양방향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5차로에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양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94.5MHz 와이튼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트로트 됐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와이튼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강진과 김효선의 당신이 좋아로 출발합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강진과 김효선이 함께 부른 당신이 주하로 들어트는 오후 1시 뉴스앤트로 출발했습니다. 3861번 쓰시는 분께서 저번 연휴에 딸, 사위, 외손녀, 외손주 이렇게 거제 통영 다녀왔다고 엽서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께 써서 우체통에 넣은 게 며칠 전 도착했네요. 착하고 바르게 따뜻하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엽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손녀와 손주 두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엽서 받으면은 영상통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적었는데, 아,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서 손주 얼굴 보고 좋으셨겠습니다. 아, 이런 문자 사연은요 들을 때마다 좀 소개하면서도 제가 미소가 지어지네요. 네, 이렇게 이번 연휴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재밌었던 일이 있다면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있다면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방송 끝나고 전화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강혜연의 왔다야, 그리고 허찬미의 사랑의 자판기.

강혜연의 왔다야, 허찬미의 사랑의 자판기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3분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5조 넘게 팔고 미국 주식을 10조 원 어치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집계를 보면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5,90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에서 76억 3,224만 달러, 우리 돈 10조 1,46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내년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지만 이런 소득 증가가 민간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 3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부 지연 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 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S010109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이죠. 12월 달까지 연휴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울 따름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이 성탄절 연휴가 금토일이거든요. 그 전까지 오늘부터 성탄절 연휴 때까지는 주중휴일도 없고 연휴도 없습니다. 주 5일째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연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연휴 끝까지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또 들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조황조의 거짓말 그리고 정동원, JD1이죠. 정동원의 당신 이렇게 두 곡입니다.

조황조의 거짓말, 정동원의 당신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3분, 이제 44분 막 넘어가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엔트로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 국무부가 동맹의 기준 준수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경고장을 날린 거라면서 한미동맹이 오해의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서 한미일 북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 등을 한미동맹 균열 사례라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두 인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 장관은 최근 DMZ 지뢰 사고를 놓고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북한 편을 들었고 이 원장은 한중 안보 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그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당 단체장조차 반대하는 주장을 멈추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애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속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조차 대북 확성기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국정감사장에서 대북 확성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 평가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설치 지뢰 제거 작전 등 차분하고 엄중하게 실질적인 군사조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665번님께서 오늘 김장무 속간에서 열무김치 담그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가을은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모두들 행복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김치 맛있겠다. 그 뭔가 수확을 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요. 꼭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665번님께서도 모두들 행복합시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또 전해주신 것처럼요. 저 역시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서 또 마음의 여유도 챙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2시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끝곡 보내드릴게요. 세 곡입니다. 서지호의 돌리도, 일민의 상위 1%, 그리고 남산의 사랑꾼, 이렇게 세 곡 보내드릴게요. 강현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체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는 곳에 따라 비가 오고요. 저녁에 전국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5에서 10mm, 중부지방에 최대 20mm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사고 소식 두 건 들어왔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목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 구간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공항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났고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원효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구리 쪽은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하객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도동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서울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앱.

0: FM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주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동맹 기준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한미관계 논란과 함께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취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이번 주 국정감사 외교 분야부터 심상치 않죠?
3: 네, 그렇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현지 시각 12일에 열리는 주미 한국 대사관 국감이 주목됩니다. 최근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소통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당초 외통이 미주반이었던 민주당 정성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국감 일정까지 변경돼 한미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에서 파탄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공세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 소환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도 매국 행위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최대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감사원에 이어 화요일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제대청 문제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 전 사전 협의는 역대 관행인데 제청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또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화요일 헌재 국감에서도 제재청 책임을 둘러싼 여야 격론이 예상됩니다.
2: 예, 이번 주는 국정감사뿐 아니라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주목되죠?
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여야 공방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과 검찰개혁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법사위 강경파였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건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지 자리탐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글을 올려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용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하루 전인 화요일 경기도청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와 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여기에 내일 경찰청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감도 잇따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량, 견제 장치를 놓고도 여야가 검찰개혁의 성과와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면서 맞붙을 전망입니다. 국감 2주차에 들어서면서 대법관 제재청을 둘러싼 갈등과 한미관계 그리고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2: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은 가운데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후에 경찰청장 대행에게 대구 천장,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알려왔습니다. 비공개,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특히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대변인실은 밝혔고요. 또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정치권의 공방 활용으로 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서 비판을 해온 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앞서 여러 차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죠. 이와 관련해서 윤호중 장관은 국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5: 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입니다.
4: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 이문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5: 이야기하는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들이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보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사업 등 예산을 삭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잦은 SNS 사용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품격이 없다고 해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교감이 중요하다는 건데 야당은 국정 절차를 준수하라는 건데 고집을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밤늦게 SNS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해도 뒷골목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계속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간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우아하게를 변형한 지지층 용어인 좌악의 표현이나 대외비 문건 게시, 외교 마찰 등 SNS 사용에 우려를 표했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겁니다.
8: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5: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6: 조은희 의원님한테
5: 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6: 쓰지 않으셨을까?
7: 성기용 청와대 홍보수석도 SNS를 개설하며 대통령이 지향하는 건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라 국정과 국민 사이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보조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116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는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정 홍보와 현안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9: 중요한 어떤 대면
5: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9: 한편으로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그걸 이제 SNS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7: 야당은 국민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SNS의 무게감을 따져 물은 건데 이를 품격 시비로 돌렸다며 고집을 부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책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 안보 사안은 SNS가 아닌 공식 채널로 다루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어제 대구에서 4층짜리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나 70대 안팎의 어르신 3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경찰이 합동 감식 진행했죠?
10: 그렇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1시간 반 넘게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추락한 천장 구조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는데요. 추가 조사를 하려고 철제 구조물과 마감재 일부를 떼서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마친 뒤 CCTV 영상과 떨어진 구조물 잔해들을 분석해 낙하 지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하중이나 구조적 결함, 노후 등 다양한 낙하 가능성을 두고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건물은 1994년에 준공해 32년 넘게 써온 건물인데요. 피해자들은 무너지기 전부터 마치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앞쪽부터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피해자 진술까지 종합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2: 예, 이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10: 예,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15분쯤입니다. 겉보기엔 당구장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입니다. 어제 사고가 났을 때도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70대 안팎의 어르신 66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몰려있던 사람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모두 3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 등을 입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또 추가로 병원을 찾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2: 석 달여 전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리튬 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탁상용 선풍기와 낚시용 양수기 등의 리튬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고 진공 포장기 충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었지만 불이 난 제품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성명불상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지만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에 지금까지 최소 1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지금까지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개인정보는 얼마나 됩니까?
11: 네, 100만 건이 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걸로 보이는 해킹 공격은 금융권에서 시작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7곳에서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 신청과 관련한 고객 정보 2만 5천 명분이 유출됐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일부 공격 시도가 감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공격은 금융권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직원 2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성도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사이버대도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2: 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1: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보안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침해 사고에 대응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또 산하 기관에 긴급 보안 점검 권고문을 보내서 보안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는데요. 이번 AI 해킹 공격에서 외부 협력 업체를 매개로 한 공격도 확인된 만큼 이른바 약한 고리 보강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외부 협력 업체 한 곳이 지난달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국방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교육 사이트를 포함해 국가청렴 권익교육원 등에서 최소 14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맡겼어도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해야 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2: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첫발을 뗀 일주일,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기관 출범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포스트 검찰 시대의 첫 주 풍경을 우종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12: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첫날. 예고된 변화였지만 78년 만에 개편이었던 만큼 현장은 다소 삐걱거렸습니다. 지방공소청에서는 전산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거나 검사와의 면담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13: 공소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요.
5: 대구 지방공소청 민원인입니다.
13: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네요.
12: 중수청은 첫날 업무 시작 전부터 민원인들로 긴 줄이 들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호 접수 사건에 이름을 올리려는 이른바 오픈넛. 이렇게 접수된 고소고발만 개청 2시간 만에 2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14: 사건은 서울경찰청
5: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발인입니다.
14: 여러 차례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선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12: 혼선은 법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존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온도차가 감지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검의 구형 일정이 연기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선 파견 검사 대신 특검보가 발언에 나서야 했습니다.
15: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는 출범한 기관들의 초반 연착륙 여부가 꼽힙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가 공감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1: 합성목재 예스팀바
20: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4: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제주 해상에 위치해 있고 제주 지역에도 살짝 걸쳐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곧 남해안과 전남 지역으로 유입되겠고요. 밤에는 전국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강 주변에서 사고 소식 3건 들어왔습니다. 성수와 용산, 여의도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동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군자교부터 밀리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막히고 있고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부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 14km가량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하객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인천시점부터 정체고 인천 쪽은 광명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부터 속도 느려지고 있어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 구간 정체고 당진에서 포승 분기점 구간이 가장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가요 듣습니다. 트로트 듣던 뉴스 앤 트롯에서 가요와 팝 듣는 뉴스 앤 뮤직으로 넘어왔는데요. 듣고 싶은 가요 혹은 팝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힘차게 2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해볼까요? 블랙핑크의 고!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최신 가요 듣는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블랙핑크의 고 듣고 오셨습니다. 6384번 쓰시는 분께서 남편이랑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내주신 문자인데 지금 소개해드리네요. 드라이브 하면서 라디오 듣기 좋죠. 또 집에 계실 때차 한잔 하실 때 저희 YTN 라디오 틀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저희 이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계신 곳의 날씨와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든 좋습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는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곡으로 블랙핑크의 고 듣고 오셨는데 요즘 노래는 후렴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후렴보다는 후렴의 가사보다는 비트라고 하나요? 그 반주 음악, 악기 그런 구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게또 묘하게 매력이 있는 참 음악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노래 세곡 이어드릴게요. 빅뱅의 빅, 르세라핌의 Made My Night, 그리고 엔믹스의 Happy Serenade, 이렇게 세곡 연달아 듣겠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4분 지났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산을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람들이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생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을 향해 정책은 국무회의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 안보 사안은 공식 채널에서 다루라면서 대통령의 손가락이 아니라 국정 절차가 대한민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잃더라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젯밤 SNS에 자신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드릴게요. 다영의 버디, 킥플립의 20, 그리고 베이비 돈 크라이의 비터스위트, 이렇게 세 곡입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은 내일부터 닷새간 출생연도 관계없이 청년 미래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4개의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여 전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리튬 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탁상용 선풍기와 낚시용 양수기 등의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었고 진공포장기 충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었지만 불이 난 제품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앤뮤직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3시 뉴스앤뮤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3곡 띄워드릴 건데요. 채팅창 P74279님께서 휴일 근무 마무리하면서 듣는다면서 보내주신 소연의 퇴사할게요 보내드리고요. 아일릿의 첼리쉬 그리고 리센드의 핀볼 이렇게 3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연구였습니다. 3시 20분에 만나요.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6: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4도 정도 높게 시작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종종 사고 소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립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행주대교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0분 전에 났는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여파로 대관령 나들목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날씨 관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때 아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의 기온이 10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9.6도로 10월 중순 기준 가장 높았던 1939년 10월 14일에 29.3도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주 31.4도, 대전도 29.9도까지 기온이 올라 역시 해당 지역 10월 중순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자신의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뒤 달아난 20대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압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우선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6: 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려고 하고 다른 여성 한 명은 쓰러져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장모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겁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납치됐던 A씨 아내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원 양양군에 있는 야산에서 다행히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도주한 지 7시간여 만인 오늘 낮 12시 40분쯤 강원 양양군에 있는 야산에서 존속 살해와 감금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 네,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A씨와 아내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요?
6: 네, A씨는 경기 군포시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결혼한 아내와 반년 만에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8월 이미 아내를 때리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신고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게 된 경위도 A씨의 가정폭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은 A씨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1: 네, 그런데 A씨가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범행을 결심한 정황도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아내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시거처 수용을 거절한 피해자에게는 A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A씨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A씨에게는 지난 10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한 차례 불응했고 모레 다시 조사받기로 한 상태에서 오늘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욱 기자.
7: 네, 전국부입니다.
1: 네, 우선 어떤 경로를 통해 윤 장관이 이를 밝힌 겁니까?
7: 네, SNS인 X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서입니다. 윤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을 지시하는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1: 네, 임 청장의 연일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데 따른 것이죠?
7: 네, 그렇습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했는데요. 이어 광주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시민단체로부터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오는 14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 청장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에 칼을 든 셈입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0: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앞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이미 개청한 중수청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언론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임 청장의 출근길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국민의힘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고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경보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질 않아서 올해 6월 초에 제가 정성호 장관님한테 이 정도 되면 개청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보고.
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잃더라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젯밤 SNS에 자신이 정치를 시작한 건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는데 이에 대한 반박성 글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난 어제 골프를 쳤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테른 골프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같이 언급한 뒤 이후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로 보고받은 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건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구 지역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 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사고가 있었던 어제 오전과 오후 태릉 CC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 차량 행렬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황제 골프를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국정자원 화제로 온 나라가 신음할 때 대통령은 예능을 찍으며 웃었고 해군 장병이 동해안에서 실종될 때도 골프를 친 정황이 있었다면서 이번엔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잦은 SNS 사용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며 품격이 없다고 해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국민과의 적극적 교감이 중요하다는 건데 야당은 국정 절차를 준수하라는 건데 고집을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밤늦게 SNS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해도 뒷골목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계속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간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우아하게를 변형한 지지층 용어인 좌악의 표현이나 대외비 문건 게시, 외교 마찰 등 SNS 사용에 우려를 표했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겁니다.
3: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4: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5: 조은희 의원님한테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5: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2: 성기용 청와대 홍보수석도 SNS를 개설하며 대통령이 지향하는

0: 건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라 국정과 국민 사이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보조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116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는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정 홍보와 현안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1: 중요한 어떤
2: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1: 한편으로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그걸 이제 SNS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0: 야당은 국민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SNS의 무게감을 따져 물은 건데 이를 품격 시비로 돌렸다며 고집을 부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책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 안보 사안은 SNS가 아닌 공식 채널로 다루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 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최근 거친 표현으로 비판 댓글을 달던 일부 SNS 이용자를 차단한 이후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 됩니다.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정보협력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도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정보 동맹 이상 기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음 자체를 무시할 순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북한 재래식 전력과 동향은 물론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의 총량 역시 줄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한미 간 공유가 제한된 정보가 일부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위치를 공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항의하며 대북 위성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5: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 시설 HEU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4: 국방부도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연일 한미동맹 우려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마저 일부 제한된 정보는 독자적 능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0% 찰떡 정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6: 미국이 저 정도로 말을 했다는 건 예.
2: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6: 일이 있고 그리고 불신이 있고
4: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미 간 이상 징후를 직시하고 우회를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북한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 내후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작전체제를 강화할 방침인데 우발적 충돌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후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을 이른바 국경화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8: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7: 북한은 해마다 동절기를 피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내후년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지뢰 사고를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작전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9: 경계 작전과 전평시 작전 수행 체계를
2: 합참 전력기획 본부장입니다.
9: 신규 장비 전력화 등 감시 및 대응 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우선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작전 주도권도 선점할 방침입니다.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정보 감시 자산인 ISR을 대폭 늘려 북한군의 근접 활동과 지뢰 매설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를 독자 개발해 감시 데이터 분석과 상황 판단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10: 그 전 사례를 봤을 때는
2: 진영승 합참의장입니다.
7: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지뢰가 더 많이 매설됐을 걸로 파악하고 유엔사와 공조해 지뢰 제거 작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부전선 위주로 북한군의 월선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점이 난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DMZ 내 전력을 감시 중심에서 공세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자칫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까지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전국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에서 양이 더 많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 양은 5에서 10mm로 전망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낙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14km 정도 밀리고 있고 창원방향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가량 정체입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대소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안진터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인데 아침부터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시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도 좋아 함께 하시죠. 저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팝송 듣는 시간입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때는 최신 가요 들었는데요. 3시 뉴스 앤 뮤직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올드 팝송 듣습니다. 듣고 싶은 팝송 있으시다면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마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팝송 듣는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타바레스의 Heaven Must Be Missing a Angel.

네, 첫 곡으로 팝송 듣는 오후 3시 뉴스 뮤직 첫 곡으로 타바레스의 Heaven Must Be Missing a Angel 듣고 오셨습니다. Heaven Must Be Missing a Angel. 천국은 한 천사를 그리워할 거야. 왜? 그 천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너니까 이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런 느낌이라죠. 구름 위를 걷는다는 게, 하늘 위를 걷는다는 게, 우주를 걷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천국은 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

좋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받고 있습니다.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세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캡틴 앤 테넬의 Love Will Keep Us Together, 그 다음에 니콜렛 라슨의 로타 러브,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의 I'm Honestly Love You, 이렇게 세 곡입니다.

키버스트웨더, 니콜렛 라슨의 로타 러브,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의 I'm Honestly Love You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논문을 케냐 국적 대필 작가가 대신 쓴 것 아니냐며 대필 의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성중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벤슨은 케냐 국적의 대필 전문 작가로 한 의원 딸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벤슨은 한 의원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 논문 사이트에 올린 영어 논문 파일의 작성자라는 남아있던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3년 전 강덕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6명이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민석 대표 아들이 만든 법안 초안을 실제로 발의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며 수사 대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서 송영훈 변호사가 쓴 너무나 노골적인 김민석 아들 맞춤 법안 발의란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힌 뒤 수첩 공격대장 김 대표를 향해 정봉주 같은 사람들 뒤에 숨어있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참사에, 이혁은 금융위원장은 주식참사에 각각 책임이 있다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주 국감에서 눈에 띈 지점은 3대 정책 참사들이었다며 이같이 요구한 뒤 억울하면 진범이 누군지 실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건 722 쓰시는 분께서 아이들과 부산 친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드팝 너무나 반갑네요.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As Long As You Love Me 신청합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신청합니다. 지호지윤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부산에서 이제 시간 보내시고 올라가시나 봐요. 항상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보내주신 신청곡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As Long As You Love Me,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트레이시 채프먼의 Talking About a Revolution,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릴게요.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고요. 드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납치됐던 여성은 무사히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12시 40분쯤 강원 양양군에 있는 야산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압송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 장모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역 1번 출구 근처 12층짜리 상가 건물 신축 현장에서 길이 4m 철제 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30대 남성 A씨가 파이프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준비한 트레이시 채프먼의 Talking About the Revolution이 나가는 중에 중간에 기술적인 이유로 끊겨서 노래가 한 번 처음부터 다시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 뉴스 뮤직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앤뮤직은요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에 이태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뉴스앤트롯 그리고 뉴스앤뮤직 즐거우셨나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언제 또 약속된 건 없습니다만은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과 즐겁게 주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끝곡 보내드릴게요. 신청곡입니다. 채팅창 신청곡 마일리 사일러스의 Flowers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애틀랜틱 스타의 Always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현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10월 중순 중 가장 더운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한낮 기온 29.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고 모레는 3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기온차에 유의하시고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8.3도, 대구 27.5도, 전주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니 교통량이 더 늘었습니다. 내일 출근이라서 일찍 귀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대소분기점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북진천에서 안진터널 구간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가장 밀리고 있는데 현재 14km 정도 정체고 안성에서 혼잡합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18km가량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친 정황을 공개하며 황제 골프라고 지적했습니다.
4: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당시 골프장에서 사고 수습 지시를 내린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적인 일정을 정치 공방으로 활용한 데 유감이라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5: 네,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대구 천장 붕괴 사고가 난 당시인 어제 태릉 CC 인근에서 촬영된 제보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대통령 경호실 추정 차량과 콘보이 오토바이 등이 포착된 자료들인데요. 이를 토대로 주 의원은 대구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게 아니냐며 초단위로 붕괴 사고 대응 내역을 밝히고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회견문 배포 20여 분 만이자 기자회견 시작 10분 전쯤 청와대는 입장문 내고 정치적 공방 활용으로 규정한 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은 건 맞다면서도 당시 사고 상황을 통화로 자세히 보고받고 안전한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적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 내용을 밝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 네, 내일부터는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시작되죠?
5: 네, 그렇습니다. 주목되는 일정은 현지 시간 12일에 열리는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입니다. 최근 한미 외교 안보 채널의 소통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한미 관계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건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에서 파탄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공세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도 매국 행위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특히 13일에 예정된 헌법재판소 등 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가 여야 핵심 공방 소재가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를 두고 국회의 심의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제재청을 거부까지 하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이 침해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4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 검사 출신 인사란 점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한데요. 이 때문에 김 후보자 지명을 반대해온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하는 12일 경기도청 국감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4: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7: 김지용 후보자께서
8: 임은정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입니다.
7: 공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6: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8: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9: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0: 지금 임은정
8: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6: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예고와 관련해 당사자인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중수청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광주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

0: 도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고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게소에서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심에서 주택가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뒤 달아난 20대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1: 경찰은 이 남성을 압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태훈 기자, 피의자가 현재 서울로 압송되고 있다고요?
2: 네, 경찰은 조금 전에 오후 3시 반쯤 강원도를 출발해 20대 남성 A씨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이후에야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씨는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서 장모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경찰은 실시간 추적에 나섰습니다. 결국 도주 7시간 만인 오늘 낮 12시 40분쯤 강원 양양군에 있는 야산에서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납치됐던 아내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원 양양군에 있는 야산에서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A씨와 아내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요?
2: 네, A씨는 경기 군포시에 있는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결혼한 아내와 반년 만에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흉기를 든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신고돼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게 된 경위도 A씨의 가정폭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A씨가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범행을 결심한 정황도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아내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임시거처 수용을 거절한 피해자에게는 A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여러 차례 집행을 시도했는데요. A씨가 병가를 내고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고 군포시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부재 중인 탓에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에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한 차례 불응했고 모레 조사받기로 약속한 뒤 출석을 이틀 앞두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건물 2층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1: 구조적 결함인지 혹은 노후에 의한 낙하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이 무너진 구조물 사이로 들어갑니다. 아수라장으로 바뀐 공간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철제 구조물과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된 천장 시설이 떨어진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4: 박명호
5: 석고보드
4: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5: 종이
4: 계장입니다.
5: 3중으로 천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중에 의해서 낙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으로 낙하한 것인지 노후로 인해서 낙하한 것인지는 향후 정밀 감식을 거쳐서
3: 또 사고 전에 진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제때 피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4: 피해자입니다.
3: 1994년 지어진 건물의 2층은 당구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용도를 바꾸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또 안전시설 설치는 제대로 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낮에는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서울은 119년 만에 역대 가장 뜨거운 10월 중순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예상했던 것보다 한낮 기온이 더 높이 올랐군요.
6: 네, 가을볕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6도입니다. 10월 중순 기준으로 관측을 시작한 119년 이래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10월 중순 최고 기온은 1939년 10월 14일에 29.3도였습니다. 특히 서울 도봉구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30도를 돌파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31.7도를 찍으면서 전국에서도 가장 더웠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 살펴보면 30도 넘은 지역이 많은데요. 전북 전주가 31.4도, 대전 30.2도, 충남 보령이 30.1도로 역시 이 지역 10월 중순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10월 11일에 평년 한낮 기온은 서울 21.7도, 춘천은 21도입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8도 정도 높은 수준인 겁니다.
0: 네, 연휴 이후의 날씨도 살펴보죠. 일단 내일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6: 네, 이렇게 낮 동안 지표면이 달궈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이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서울과 인천, 경북과 전북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에서 10mm 정도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예보됐습니다. 저기압이 제주도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비를 몰고 오고 이 서해의 상층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영향이 더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자정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내리다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저녁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목요일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고요. 이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못 미치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을입니다. 나들이 할 때 겉옷을 챙기고 감기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5: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0: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2: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2: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3: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반소매도 괜찮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해질 무렵에는 급격히 쌀쌀해지니까요.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비슷하겠고 모레는 낮 기온 3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그래도 집에서만 보내기엔 아쉬운 날씨입니다. 나들이 차량 많은데요. 점심시간대보다 정체도 늘고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산 졸음쉼터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대소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주변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5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정체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비급여 진료비 10개 항목 가운데 7개에서 평균 가격이 올랐고 의료기관 간의 가격 편차가 확대된 항목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지역별로 중앙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첫 코너 머니인사이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11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청취자님이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그 고민을 담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보험 가입에 성공하셨을지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제목.

0: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질문 문자창 열어두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직접 전문가에게 답변 듣는 시간까지 마련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이게 진짜 비급여 진료비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많이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히나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비급여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비급여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모바일 메시지가 저한테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비급여 치료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최성진 팀장 님은 어떤 부분 강조하고 싶으실까요?
2: 네, 오늘은 특히 병력이 많으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년 전 뇌경색 진단 받으신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뇌경색은 큰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더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오늘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결국에는 비급여 치료비, 진료비 그리고 병력 많은 분들의 보험 가입 이 모든 게 다 아파서 보험 도움 좀 받고 싶은데 애로사항인 분들의 사연인 거네요.
2: 네.
0: 오늘도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는 현재 겪고 있다. 그래서 사연을 통해 해답을 좀 찾아보시되 전문가의 도움 나도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들과의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카테터를 이용한 비급여 하지 정맥류 시술에 대한 입원 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료계와 환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된 보험사 심사 기준이 법원 판결을 오해한 것이라는 법률 자문 보고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6월 대법원은 하지 정맥류 치료를 위해 혈관 안에 카테터를 넣어서 치료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은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했더라도 입원보험금은 인정하지 않는 심사 기준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비급여 건강보험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소비자 네.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억울해요. 이렇게 네. 억울할 수가. 아니, 입원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라 판단해서 입원 보험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1: 네.
0: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지. 그렇죠. 억울합니다.
0: 맞아요. 사실. 그래서 네. 일단 이거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비급여. 도대체 비급여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네. 일단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급여라고 합니다. 즉 급여가 안 되는 안일비자를 써서 비급여라고 불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급여 항목들을 좀 대비하고 싶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실손보험도 사실 비급여 다 처리되지 않나요?
2: 네,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가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료 하에 치료 목적으로 검사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 보조기구 구입 이런 건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데요. 제가 석회수술 올해 1월에 받았는데 그 팔걸이 보조기구 실제로 청구했는데 보장 저는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면은 거절당하신 거예요?
2: 네, 거절당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서 우리 전문가 픽 뉴스에서 본 것처럼 입원이 인정이 안 돼서

0: 입원을 했지만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나올 수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1: 일단 하지정맥 같은 경우에는 미용목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꼭 입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원으로 해도 되는데 보험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입원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하지정맥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종아리에 이렇게 혈관 같은 게 이렇게
1: 오돌토돌
0: 오두막두막 많이
1: 쳐나오는 게
0: 나오니까 이걸
1: 그죠.
0: 미용 목적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질병 진단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미용 목적일 때는 안
1: 안
0: 나오는
1: 됩니다. 안 되죠.
0: 건데 치료일 때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이냐 통원이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
1: 맞아요.
0: 거잖아요.
2: 거기서 관리죠.
0: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금 차이가 큰가요?
2: 너무 큽니다. 비교를 좀 해드리면, 물론 통원비 한도가 높은 보장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예외적으로 대부분을 비교를 해드리면요. 통원은 하루에 보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한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통원으로 병원비가 500만 원 지출이 되었다 하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 그것도 본인 부담금 빼고 받습니다. 그럼 내가 쓴 돈이 500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자부담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0: 그러네요.
2: 그런데 입원으로 돌아서면 1년에 5천만 원 한도니까 한도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5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차감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 여부를 가지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0: 아,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용 목적 아니고 하지정맥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서 시술을 했다면은 요거 걷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당일 퇴원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그쵸. 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뭐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 그걸 판단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기준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처치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의료계와 환자들이 반발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0: 그렇군요. 그럼요. 이거 다른 비급여 수술 같은 것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클까요?
2: 꼭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과거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한 경우는 보통 500만 원에서 양쪽 하면 1천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었을 때 입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통원으로 가능한지로 인해서 논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입원을 안 하고 통원으로 가능하기에 통원비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미뤄 보면 앞으로 여러 사례들이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렇군요. 오늘 머니 인사이트는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선
2: 비급여.
0: 비급여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보험금 부지급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비급여 관련된 항목들을 문제없이 보험으로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싶다면 어떤 특약들을 좀더 구성을 해놓는 게더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1: 사실 특약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입을 한다고 해도 보장 자체가 워낙 수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보험을 더 가입을 하셔라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이런 상태를 알고 의사랑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또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반드시 필요한 입원 시술 치료라면은 의사분에게 그런 소견을 분명히 받아서 보험금을
1: 맞습니다.
0: 받지 못하는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을 꾸리고 보험금 받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저희가 문제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을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에 살고 계신 5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이 11년 전쯤에 뇌경색으로 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해서 현재까지 놀라기도 했고 보험가입도 많이 안 하신 데다가 그나마 몇 개 있던 보험도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을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시간이 이제 꽤 지났고 나이도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는 제대로 된 보험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0: 지금 50대시고 11년쯤 뇌경색 진단이면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뭐 그죠. 이쯤에 이제 진단을
2: 일찍 진단을 받으셨어요.
0: 맞아요. 그 되게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약간 시한폭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1: 지금 제 나이인데 제가 갑자기 그런 걸린다고 하면은 내 가족들 우리 내 딸 어떻게 생각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게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당시에 보험 가입이 여러 개 돼 있었다. 근데 왜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으셨을까요?
2: 아까 그 뇌경색으로 진단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니까 뇌출혈 진단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였어요. 뇌경색 질병 코드는 I63이라는 코드 번호인데 뇌출혈은 I60부터 62번까지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즉 보험사에서 말한 코드와 병원에서 의사가 내린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었던 거죠.
0: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뇌 관련된 보장은 뇌출혈이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뇌경색은 보장이 안 되니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셨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 수술은 안 하시고
1: 맞아요.
0: 약 복용하면서 관리 중이신 거잖아요.
1: 맞아요. 정말 다행인데 사실 보험금도 보험금이지만 못 받는 것보다 사실 건강한 게 제일 좋잖아요.
0: 맞아요.
1: 수술 안 하신 것만 해도 저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뭐 잘 된 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보험금 못 받은 거는 사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0: 그렇죠.
1: 합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좀 보험을 새롭게 꾸려서 보장을 좀 탄탄하게 11년 전에 보험금 못 받았던 상황을 다시 재연출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병력이 있고 약을 이렇게 장복하셨는데 네.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1: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죠.
0: 그렇군요. 근데 가입은 가능하겠지만 저도 이제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눈치 코치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1: 자,
0: 가입은 가능하지만 아마 이분은 비싼 유병력자 보험 이런 걸로밖에 가입이 안 되지 않을까요?
2: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2: 네, 유병자로 가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2: 그게 여러 회사를 비교하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마다 인수 요건이 다 다르고 또 내 병력과 무관한 보장을 받는 거라면 가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이런 보험들은 뇌경색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0: 가능할 것 같아요.
1: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럼 좀 더 크게 봐서 암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0: 아니 뭐 암이 뇌 관련 질병 질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1: 그렇죠?
0: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중대 질병에 포함되는 거니까 원래 보험사는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빡빡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안 해줄 것 같아요.
1: 네. 일단 물론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뇌경색을 고지하고 딱 암만 가입한다라는 전제 하에 인수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0: 일반체 건강보험으로요?
1: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할 게 아니라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암은 일반 보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0: 그렇죠. 질병력이 많은 분들은 이걸 좀 쪼개서
2: 나누어서
0: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들 좀 분리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2: 네,
0: 자,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1: 네네.
0: 그럼 혈관 쪽은 당연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건강체 인수가 안 되겠죠?
2: 네. 그건 맞습니다. 보통은 5년 이내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과거에는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년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상담을 다시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청취자님의 경우는 11년이 지났죠. 10년 이내 입원

0: 받거나 하신 건 없으시고요. 대신에 건강 염려증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병원을 좀 자주 통원을 하신 이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인과 질환뿐만 아니라 뭐 위장장애 등 해서 뭐 여러 가지 통원 이슈가 있으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분께서는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이 제한이 되고 오히려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 저 이거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0: 네.
1: 이렇게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죠.
0: 많아요,
1: 많잖아요.
0: 맞아요.
1: 되게 건강한데 아주 미세한 불편 때문에 병원 자주
2: 가시죠.
1: 그쵸, 가는
0: 네.
1: 분들이 실제 그럼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는 불리한가요?
0: 맞아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불편해서 혹은 머리가 자꾸 아파서 하면 두통이라는 코드를 넣죠. 그럼 이게 또 혈관 쪽이랑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런 쪽으로 가입이 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의사들은 어쨌든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보험 가입하는데 무조건 좀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1: 아, 그렇군요. 그렇기
2: 네.
1: 때문에 아내분은 유병력자 보험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0: 아이러니하죠.
1: 그러네요. 자, 그럼 두분 현재 보험은 얼마나 내고 계셨고 보장은 어땠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은 보험이 25만 원 내고 계셨고요. 아내분은 37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두분 합산을 하면 보험료가 62만 원이라 보험료 자체는 적정하게 내고 있거나 아내분이 조금 많은 편 정도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은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가 비싼 게 일반적이라 청취자님과 아내분의 보험료 수준이 조금은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0: 네, 일단 청취자님의 보험을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2개, 운전자 보험 딱 요렇게 만 있으셨고요. 아내분은 실손보험부터 갱신형 보험 3개, 유병자 보험 4개, 운전자 보험 해서 이렇게 가입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청취자님은 오히려 보험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내분은 갱신형과 유병자 보험 일부를 정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 보험료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보험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안과 두분 상황에 맞는 맞춤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 두분 전문가분이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들어 주셨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보험료가 매우 과하다. 나도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는데 이렇게 보장이 보장받기 힘들거나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또는 아예 다 모르겠고 돈만 내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고요.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과 가정의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와이티엔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성진 주치님,
2: 네.
1: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네. 처방 결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취자님의 상황 기억하시죠? 뇌경색 11년 전 진단으로 약만 복용 중이셨고 그 외 병력은 없으신 상황이었어요.
1: 네.
2: 그래서 앞서 암은 일반 보험, 나머지는 유병자 보험인 간편보험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보험사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보험료를 아무래도 많이 늘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암은 기존 진단비로 가져가되 비싼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암 치료비와 세팅을 했고, 혈관 쪽은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일부와 순환계 치료비까지 세팅을 도와드렸습니다.
0: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보험과 앞서 최성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니 기존의 보험료가 25만 원이었는데요. 35만 원으로 10만 원이 늘어났지만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 꼼꼼하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청취자님께서도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정도는 좀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또 보험금 못 받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0: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보장 범위가 넓은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보험 가입하고 본 정작 보장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보장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1: 그렇죠. 매달 25만 원씩 냈는데 보험료 못 받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험 구성하고 10만 원 더 내더라도 어려울 때 보험금 타는 게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청취자님은 뇌경색 진단을 또 받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뭐 그것도 약간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뇌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으로 보장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순환계 치료비로 보장 범위를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더니 역시나 청취자께서 만족해 하셨던 거죠.
1: 그러면은 아내분은 어떠셨을까요?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2: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요게 바로 여성분이시기 때문이에요.
1: 왜요? 여자 혜택이 있나요? 네. 뭐 왜 그런 거죠?
2: 일반적으로 유병자 보험은 간편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죠. 그런데 그 차이가 남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분의 경우는 오히려 10년 고지형 질문으로 유병자 보험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 보험료가 보험료가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저렴한 경우까지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아내분의 경우에는 대장용종 제거하신 거 말고는 특별히 또 통원은 많아도 입원 수술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같은 유병력자 보험이어도 네. 여성분들은 10년 고지형으로 네. 이렇게 좀 길게 고지를 하고 네, 네. 비슷한 수준이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0: 신기하죠.
1: 그러게요.
0: 네, 남자들이 특히나 이게 병원에 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대와 60대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고 유병자와 일반 보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성분들은 병원에 꾸준히 가고 아까 건강요양증처럼 꾸준히 내 몸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위험률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2: 맞습니다.
1: 자, 그럼 아내분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0: 일단 아시다시피 갱신형 보험들이 좀 많았는데요. 대부분 좀 전화로 좀 가입을 하셨어요. 거기다 암보험의 경우 여성들이 또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이 보장을 또 적게 지급한다라고 또 되는 보험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짜잘하게 뭐 20만 원 받는 거, 30만 원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수 있어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대신에 갱신이 안 되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기존의 보장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7만 원 내던 것을 27만 원으로 10만 원을 오히려 줄였으면서 갱신에 대한 부담 없이 비갱신형으로도 전환했죠. 그리고 보장 범위도 일부 넓어진 부분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잘 쓰여진 처방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 단순 금액만 놓고 보면요. 남편분이 좀 올랐고 그렇죠. 아내분이 좀 내렸어요. 그럼 두 분 토탈 합쳐서 얼마가 어떻게 된 거죠?
2: 두 분 합산 62만 원 내고 계셨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게 62만 원으로 몇천 원 차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준이 보험료는 같지만 청취자님은 아예 없던 보장이 추가가 되었고 아내분은 보장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니 그렇죠. 단순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만 해서 잘못된 리모델링이 아니라 매우 잘 정리정돈이 된 리모델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는 보험료가 과하지 않더라도 같은 보험료를 냈을 때 그 안에 보장의 질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사연이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제대로 된 손길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나도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이렇게 정확하고 적절한 보험을 꾸려서 미래 위험을 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청취자분 질문 바로 만나보죠. 8386번님 전화가 와서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요즘 암 치료할 때 엄청 많이 하는데 이거 고객님 없으시더라고요 하면서 가입해야 된다고 권유하는데 이거 가입 꼭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네요.
1: 일단 대답 먼저 드리자면 NO입니다.
0: 안 된다.
1: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표적항암이라는 게 2세대 치료 방법으로 정말 많이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암에 표적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며 혹여나 같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도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고 있으면 좋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2: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암의 가장 기본은 1순위가 진단비 구성이 먼저고요. 그 외에 치료비라고 할 수 있는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비 등과 같은 특정 치료를 위해서가 아닌 모든 치료에 해당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거니까 특정 치료만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암 치료에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1: 그래서 보통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이건 뭐야? 그냥 어떤 특정이 아니라 그냥 항암 약물 치료를 하면 준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 준다라는 거죠. 근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약물 중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특정 치료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혹은 요즘에 뭐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방사선만 했을 때 어떠한 종류 상관없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아까도 뇌경색 진단 받으셨는데 뇌출혈 보장이라서 보험금 못 받으셨던 것처럼 보험은 보장의 그물을 최대한 넓게 펼치시는 게 유리하니까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다. 굳이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장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설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뭐 두 보살님 아주 명쾌하시네요. 네. 자,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봅니다. 1125번님. 간병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병도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간병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2: 가족 간병 워낙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족 간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이건 또 무슨 거죠?
2: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하실 텐데요. 간병인의 그 정의라는 건 의료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즉 가족 간병이 되려면 간병인 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을 해서 정식적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1: 되게 뭔가 들으면 복잡해 보이죠. 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간병인으로 업체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가족이 간병을 했어요. 비용 어디에 지불해요? 영수증 처리 되나요? 어떤가요?
0: 그냥 뭐 입으로 쑥싹.
1: 뭐 간이 없으면 내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험사 제출하는가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정식으로 간병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럼 또 될까요? 이때는 또 뭘 보냐면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간병을 하지 않았는데 간병을 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 수령을 하는 사례도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족이 간병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뭐 오늘 10시에 나는 뭐 이렇게 부추겼다, 뭐 물을 줬다, 밥을 줬다 이런 간병 일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가족 간병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 등록을 했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현철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오늘은 비급여 관련 내용과 11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 리모델링 무사히 마치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와 알찬 시간 꽉 채워봤는데요. 나도 도움받아서 맞춤 재무 상담과 보험 설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블론디의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

0: 4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10월 중순 기온은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요.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피부로 느끼는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겉옷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귀가 차량이 많은 시간입니다.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당진에서 포승 분기점 구간 18km 정도 밀리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경기 광주 나들목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중령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산 졸음쉼터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정체 꾸준합니다. 이후 안성에서 주춤한 모습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여의 하류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5차로에서 작업 중인데 성수대교부터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정보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도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정보 동맹 이상 기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음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북한 재래식 전력과 동향은 물론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의 총량 역시 줄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한미 간 공유가 제한된 정보가 일부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위치를 공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항의하며 대북 위성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5: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1: 정동영 우라늄 통일부
5: 농축시설
1: 장관입니다.
5: HEU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

0: 것이 핵심이다.
1: 국방부도 굳건한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연일 한미 동맹 우려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마저 일부 제한된 정보는 독자적 능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0% 찰떡 정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2: 미국이 저 정도로 말을 했다는 건
3: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입니다.
2: 풀리지 않는 뭔가 일이 있고 그리고 불신이 있고.
1: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미 간 이상 징후를 직시하고 우회를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 내후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뢰폭발 사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작전 체제를 강화할 방침인데 우발적 충돌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후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을 이른바 국경화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6: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5: 북한은 해마다 동절기를 피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내후년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지뢰사고를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작전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 강동구 합참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발전시키고 신규 장비 전력화 등 감시 및 대응 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우선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작전 주도권도 선점할 방침입니다.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정보 감시 자산인 ISR을 대폭 늘려 북한군의 근접 활동과 지뢰 매설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를 독자 개발해 감시 데이터 분석과 상황 판단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8: 그 전 사례를 봤을 때는 효과는
3: 진영승 합참의장입니다.
5: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지뢰가 더 많이 매설됐을 걸로 파악하고 유엔사와 공조해 지뢰 제거 작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부전선 위주로 북한군의 월선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점이 난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DMZ 내 전력을 감시 중심에서 공세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자칫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중국군이 타이완과 가까운 동남부 지역에서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6을 동원한 전투준비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 CCTV는 오늘 동남부 지역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 한 로켓군 부대가 최근 사전 예고 없이 둥펑 26 긴급 전투준비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둥펑 26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약 4,000km에 달합니다.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으며 미국의 서태평양 핵심 군사 거점인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괌킬러로 불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폭풍 SNS 사용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 품격이 없다고 해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국민과의 적극적 교감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아하게를 빚은 좌악의 표현 논란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해도 뒷골목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아하게를 변형한 지지층 용어인 좌악의 표현이나 대외비 문건 게시, 외교 마찰 등 잦은 SNS 사용에 우려를 표해왔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겁니다.
10: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3: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0: 돈 의원님한테
1: 윤호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0: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2: 이 대통령은 좌악의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라며 언어 유희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아하게든 좌악에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는데 앞으로도 SNS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3: 중요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한편으로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그걸 이제 SNS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2: 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SNS의 무게감을 따져 물은 건데 이를 품격 시비로 돌렸다며 고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책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 안보 사안은 SNS가 아닌 공식 채널로 다루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억 공천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6: 우리 당 관계자
1: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6: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7: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6: 네, 그건 아니고. 네.
5: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1: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6: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5: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오는 14일에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1억 공천원금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8: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5: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며 선거 공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첫발을 뗀 일주일, 현장에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기관 출범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 재판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포스트 검찰 시대 첫 주 풍경 우종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9: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첫날. 예고된 변화였지만 78년 만에 개편이었던 만큼 현장은 다소 삐걱거렸습니다. 지방공소청에서는 전산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거나 검사와의 면담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10: 공소 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됐어요.
1: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인입니다.
10: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네요.
9: 중수청은 첫날 업무 시작 전부터 민원인들로 긴 줄이 들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호 접수 사건에 이름을 올리려는 이른바 오픈넛. 이렇게 접수된 고소 고발만 개청 2시간 만에 2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11: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여러 차례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선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9: 혼선은 법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존

0: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온도차가 감지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검의 구형 일정이 연기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선 파견 검사 대신 특검보가 발언에 나서야 했습니다.
1: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성패를 가를 첫 시험 때는 출범한 기관들의 초반 연착륙 여부가 꼽힙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가 공감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업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관리도 조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태와 대책을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4년차 경장에게 긴장은 일상입니다. 술에 취한 행인을 돕다가 종아리를 걷어차이고 얼굴을 맞아도 그저 그러려니 할 뿐입니다.
4: 저희는 좋은 마음에 도움을 드리려고
5: 이찬규 경장입니다.
4: 이제 돌아오는 거는 이제 폭언이나 이제 뭐 폭행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 일선 경찰관들은 돌발 상황이 잦은 신고 현장에 민원인 응대와 교대 근무까지 반복되다 보니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장벽이 있습니다. 강인해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조직 특성상 동료들의 시선이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상담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6: 베테랑 형사인데 뭐 이런
5: 송지은 경찰병원 마음동행센터 상담사입니다.
6: 이제 업무로 하시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마비되는.
3: 그렇다 보니 경찰관의 정신 건강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7: 최근 5년 동안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의 2배 넘는 수치입니다.
3: 이에 경찰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모든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담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상급자부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역할과 책임이 더 무거워진 만큼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석 달여 전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리튬 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탁상용 선풍기와 낚시용 양수기 등의 리튬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고 진공포장기 충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었지만 불이 난 제품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지만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압도적

0: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 위치해 있지만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겠습니다. 저녁에 전국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이동량 꾸준하고요. 10분 전 양화대교 위로 강북 방향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혼잡합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경기광주 나들목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산곡나들목부터 정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송탄 진출로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남성주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구간 정체 조금 줄었는데요. 그래도 9km가량 정체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정체 꾸준하고 2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오포 1터널에서 광남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 판교 쪽은 계양부터 일산방향은 소래터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도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10월 11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한글날 연휴의 마지막 날도 이제 늦은 오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빈둥빈둥 거리기도 하셨나요? 그렇게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도 작은 여유가 차곡차곡 쌓였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울릴 알람과 밀린 업무들, 바쁜 하루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그저 하루씩만 잘 살아내면 됩니다. 힘든 날엔 잠깐 쉬어가고요. 또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날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어보자고요.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Walking on Sunshine.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Walking on Sunshin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고요. 참 노래를 들으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명곡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촌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가 벌써 40년도 더 됐거든요. 1985년에 처음 선보인 곡인데 여전히 들으면 신나고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세련된 노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 좋은 노래들 많이 있어요. 명곡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이고요. 또 실시간 뉴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Phonon Blondes의 What's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이클 볼튼이 부릅니다. Love is a Wonderful Thing.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지역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 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사고가 있었던 어제 오전과 오후 태릉 CC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 차량 행렬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황제 골프를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국정자원 화재로 온 나라가 신임할 때 대통령은 예능을 찍으며 웃었고 해군 장병이 동해안에서 실종될 때도 골프를 친 정황이 있었다면서 이번엔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같이 언급한 뒤 이후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로 보고받은 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건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예고와 관련해 당사자인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중수청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광주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검찰 재직대인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어둠이 내려앉을 거고요. 밤이 되면 아 진짜 새로운 한 주 또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참 비극적인 일이 이제 다음 빨간 휴일은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 두 달 정도 우리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또 하루하루 잘 버텨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저희 YTN 라디오가 있고 또 뉴스앤뮤직이 함께 좋은 노래와 실시간 뉴스 많이 많이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일상 잘 보내시다가 주말마다 찾아오셔서 또 좋은 노래로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한 이용자의 부동산 관련 글에 답장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 임대주택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14,558가구, 신혼부부 3,398가구, 기타 2,572가구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민간 신축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착공 후 1, 2년 내 입주가 가능해 도심 내 단기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확보한 진술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 초등교사인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학기 초인 지난 2024년 4월 한 달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상태가 안 좋다는 등 9차례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토토의 I won't hold you back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0: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진 가운데 한낮에는 낮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제주에서 비가 내리겠고 오후 한때 내륙에서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한강 교량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속도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 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양화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마포대교 지나 반포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쳤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 청와대는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장 보고와 신속한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3: 태능이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 검은색 세단 승용차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처 태능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황제 골프를 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4: 골프비는 특활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SNS에서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지 말고 뒤로는 몰래 골프만 치지 말고.
3: 청와대도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도 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휴일 비공개 일정 등의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기존 기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주 의원의 예고된 기자회견 10분 전쯤 신속하게 공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구 사고 당시 1차 구조 작업이 완료되고도 2시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며 초단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6: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7: 임은정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입니다.
6: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5: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8: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7: 행정안전부 장관
8: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 근데 지금 임은정
8: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5: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예고와 관련해 당사자인 임은정 광수중수청장은 중수청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광주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거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고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게소에서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 한편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잃더라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젯밤 SNS에 자신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안 되니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는데 이에 대한 반박성 글로 해석됩니다.
1: 건물 2층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2: 구조적 결함인지 혹은 노후에 의한 낙하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이 무너진 구조물 사이로 들어갑니다. 아수라장으로 바뀐 공간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철제 구조물과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된 천장 시설이 떨어진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10: 벡트, 석고보드, 종이 합판으로
7: 박명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계장입니다.
10: 사진에 의해서 낙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으로 낙하한 것인지 노후로 인해서 낙하한 것인지는 향후 정밀 감식을 거쳐서
9: 또 사고 전에 진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0: 때 피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1: 앉아 있는데 바로 저 앞에 정당이야.
2: 피해자입니다.
1: 오늘 딱 보행이 막 끼리 있는 듯해. 그래 우리가 놀래가 처음 등단하고 원장도 등단하고 섰었어. 놀래 뛰나 오락하다가 다시 또 원장이 하더라고.
0: 1994년 지어진 건물의 2층은 당구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용도를 바꾸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또 안전시설 설치는 제대로 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시 결과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6도를 돌파하며 10월 중순 기준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10월 중순 최고 기온은 1939년 10월 14일에 29.3도였습니다. 이 밖에 오후 1시 기준 전북 전주가 31.4도, 대전 30.2도, 춘천 28.5도를 찍으며 해당 지역 10월 중순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4: 오늘 오전 울산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한 20여 명이 열탈진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지럼증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는 119 신고가 이어졌고 이 가운데 1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참가자도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27.1도로 기록됐습니다.
3: 연휴 동안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를 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으며 누적 방문객이 130만 명에 달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4: 북항이 배에서 붉은 신체기관이 발견돼 출산설이 돌기도 했지만 상어가 장을 몸 밖으로 꺼내 씻는 행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5: 수로 난간에 가득 몰린 사람들 아래쪽에서 상어 북항이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대형 야생 상어를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접근성까지 좋다 보니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6: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6시 기차 타고 그러고 와서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5: 특히 부산역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북항이를 볼 수 있어 일부러 열차를 타고 찾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상어 북항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글날부터 시작된 연휴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공원을 찾으며 누적 방문객이 130만 명에 달합니다. 북항이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둥이와 지느러미 등에서 상처가 발견된 가운데 최근에는 배 쪽에 붉은 신체 기관이 매달린 듯한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출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지만 전문가 조사 결과 상어의 일반적인 생태로 확인됐습니다.
7: 장을 총 배설강 밖으로 꺼내어서
8: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입니다.
7: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오후에는 이 장이 깨끗하게 들어갔고요.
5: 수로 밖으로 내보내는 시도는 중단된 가운데 북항이에 대한 관심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3: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 남성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 양양까지 도주했지만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한 남성이 새벽 골목길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길에 쓰러지기도 하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남성의 완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20대 남편 김모 씨에게 아내가 납치당하는 모습입니다.
10: 여자가 소리 지르고 남자가 소리
11: 인근 주민입니다.
10: 소리 지르는 건데 비명 말고 말싸움 같은 거 서로.
9: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납치하기 전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납치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아내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결국 경찰은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김 씨를 양양

0: 등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6: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0: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YTN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가을 햇볕에 온종일 따뜻했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내외로 올라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겉옷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집중돼 있는데요. 오늘 밤 11시 이후 정체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4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안성 나들목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다시 10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이후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덕수 삼배 나들목에서 강일까지 5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당진 부근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1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서평대 분기점에서 바란 나들목까지도 아직은 3km 정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 4km 정도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Love Young Rose, 장밋빛 인생. 이 에디트 피아포와 안드레아 보첼리였습니다. 1963년 10월 11일은 프랑스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곡에서는 에디트 피아프와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노래한 건 아닙니다. 피아프가 남긴 옛 음원에 보첼리의 목소리를 새롭게 더해서 만든 이 시간을 뛰어넘은 듀엣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가상 듀엣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까루소가 남긴 옛 녹음에서 까루소의 목소리를 살리고 반주는 현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새롭게 입혀서 나온 음반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예전 피아노 녹음을 컴퓨터로 분석해서 현대의 피아노로 재현하고 그 연주에 맞춰 조슈아 벨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녹음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라흐마니노프와 조슈아 벨이 한 음반에서 실제 협연자처럼 만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중에 Amor di Vieta, 사랑은 그대를 막지 못하리, 엔리코 까루소가 부릅니다. 이어서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2악장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중에서 아모르 디 비에타, 사랑은 그대를 막지 못하리. 니코 까루소의 노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2악장,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까루소 노래인데 반주가 아주 요즘 오케스트라처럼 아주 현란하게 다 잘 들렸죠. 이 라흐마니노프 연주도 지금 녹음한 것 같았고요. 까루소가 남긴 100년 전의 목소리에 현대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새롭게 입힌 녹음이었고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연주는 이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예전 녹음을 컴퓨터로 분석해서 현대 피아노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가들이 녹음 기술을 통해 한자리에서 만난 셈이죠. 재밌네요. 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322님입니다. 기다리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 기다릴게요. 아,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특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또 사명감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새벽에 듣던 느낌이랑 너무 다른 선곡들, 맑은 정신으로 들으니 너무 아름답고 좋으네요. 아, 이 맑은 정신으로 뭐랄까, 이렇게 서늘한 가을에 약간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찬 바람이 아침에 싹 들어올 때 담요나 이불로 제 몸을 덮은 상태로 앉아있으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쫙 들이키면서 이런 클래식 음악 들으면 뭔가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이거 텀블러를 잘 안 갖고 다녔는데 텀블러를 한번 갖고 다니기 시작해봤어요. 물론 선물 받은 텀블러들도 있었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아니 저렇게 힘들

들고, 그래서 벌써 한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고 있네요. 아주 스스로 뿌듯해요. 나도 이럴 수 있구나. 퓨어보이스님입니다. 가족 중에 좀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글쎄 방 스위치에 장착해서 리모컨으로 전등을 켜고 끌수 있는 황당한 장치를 사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본적 있어요. 뭘딱 누르면 윙 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럼 딱딱 하면 이제 윙톡 하면서 이제 꺼지고. 장난감인가 싶은 간단한 장치여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웃겼는데, 책이나 폰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릴 때가 많은 저에게는 막상 사용해 보니 굉장히 유용하네요. 특히 자다깨서 안경 찾을 때, 그리고 뿌띠 뒤더크를 새벽 본방 사수할 정도로 일찍 일어났는데 좀더 자고 싶어서 민기적거리다가도 리모컨으로 잉! 푹! 불을 켜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생활의 발견이랄까? 슈베르트의 가곡 중 마왕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이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어? 근데 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집을 바꿨네요. 떼끼에로님입니다. 롱디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번 생은 없네요. 아, 결혼을 하셨군요. 다음 생이 있다면 정말 지구의 끝편에 있는 분과 롱디를 진하게 하시길. 막상 해보세요. 아, 롱디 하면 뭐가 좋겠어요. 보고 싶을 때못 보고, 응? 내가 슬플 때 위로받을 수 없고, 내가 행복할 때 나눌 수 없는데. 아, 물론 지금 롱디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나쁜 의도는 없었다라는 점. 루님입니다. 전 2시간마다 깨는 체질이라. 오, 그런 체질이 있어요. 테디는 불면증 없으시길. 저는 일주일 넘게 감기로 골골골 중입니다. 독감이 아니라 다행이죠. 듀엣토의 일몬도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일주일 넘게 감기라. 이게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시간마다 깨면 너무 힘든데, 이건. 그죠? 듀엣토의 일몬도를 틀어드려야겠네요. 3143님입니다. 늦은 퇴근길에 경쾌한 연주로 반겨주시니 피로가 확 날아가네요. 흐흐. 이밤 11시 때 뿌띠 뒤더클 방송 때온 사연입니다. 이 퇴근길에 또 뒤더클을 들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퇴근이 근데 너무 늦으셨네요. 늦게 출근하셨겠죠? 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일몬도 들으시고요. 이어서 슈베르트의 마왕,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10월 11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96년, 전 1986년인데 저는 뭔가 비슷해요. 1896년 10월 11일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말년에 브루크너는 교향곡 9번을 작곡하고 있었지만 끝내 마지막 4악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중 3악장 아다지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서 쾌청한

0: 가을 하늘이 함께했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져 쌀쌀해지겠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제주에서 비가 내리겠고 오후 한때 내륙에서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내초 나들목 부근 1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내초 나들목 일대에서는 3km 정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덕소 산패 나들목에서 강일까지 다시 4km 구간 정체에 서행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길 아직은 당진 일대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1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람까지 3km 구간 다시 밀리는 가운데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도 다시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을 신탄진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쿠팡이츠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 오류로 주문 취소 등 피해를 본 입점 점주를 위해 정상금을 일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오늘 종합 보상안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장애 발생 시간대에 주문을 수락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최종 취소된 건에 대해선 정상 판매액과 같은 금액을 전액 보상합니다. 이번 정산금은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 처리해 오는 16일 일괄 지급됩니다. 라이더의 경우 음식을 픽업한 상태에서 주문이 취소된 건은 배달비 전액을 보전하고 주문을 수락해 매장에 도착한 경우도 소정의 보상금을 다음 정산일에 합산해 받습니다. 쿠팡이츠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주문 실패와 취소 유형에 따라 쿠폰과 캐시를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10월 중순이었는데요. 울산에선 마라톤 행사 도중 20여 명이 열 탈진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오점곤 기자입니다.
2: 늦더위가 여전한 일요일 오전 울산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만 명가량이 참가한 큰 규모의 행사였는데 11시를 전후해서 20여 명의 참가자가 열탈진과 고열, 실신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는 119 구급차를 동원해서 15명을 지역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5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참가자도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라톤 대회 당시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27.1도를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난 불이 일요일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전남 광주 영광군에 있는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창고에 붙어있던 가건물 내 침실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국가지원도로, 즉 국지도 60호선 정령 7호에서는 낙석이 발생해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0: 왜 돌무더기가 쏟아진 건 토요일 밤 9시쯤. 이로 인해서 육모정과 호랑골 가든을 잇는 5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전북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낙석 정리도 일단 끝났지만 안전 운행 여부를 관련 기관과 협의 판단한 뒤에 개통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1: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에 간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119년 만에 가장 더운 10월 중순의 가을 날로 기록됐습니다. 따가운 햇볕에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 이 늦더위는 다음 주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 아침 최저기온 14.7도로 출발한 서울의 10월 11일. 따가운 가을볕에 11시 무렵 24.8도를 돌파하더니 오후 2시를 지나며 29.6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기존 10월 중순 최고 기온인 1939년 10월 14일에 29.3도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30.3도까지 올랐던 서울 도봉구는 31.7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3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 전주와 대전, 충남 보령과 강원 춘천 등 곳곳에서 10월 중순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글날 연휴에 찾아온 가을 늦더위는 이번 주 화요일 비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가을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최대 30mm, 영남과 호남에 최대 30에서 50mm, 제주에는 사흘 동안 최대 70mm가 예상됩니다.
3: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도와
4: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3: 13일 전국으로 확대되어 오후까지 이어지겠으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2: 비가 오는 화요일부터 낮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3도 넘게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이르게 출발한 단풍은 서서히 가을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20% 정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첫 단풍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순서로 관측됐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은 중부 지역은 10월 말, 남부는 11월 초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5: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억 공천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7: 우리 당
4: 2022년
7: 관계자분께서
4: 당시 윤석열
7: 그분이 많이
4: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7: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8: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죠?
7: 네, 그건 아니고. 네.
6: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 그리고 저는 윤우진
4: 2021년 당시
7: 사장하고
4: 윤석열 대선
7: 가까운 후배의
4: 후보입니다.
7: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6: 1심은 윤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오는 14일에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1억 공천원금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강 의원과 김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4: 강선우 의원입니다.
9: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지.
4: 김병기 의원입니다.
6: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며 선거 공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첫발을 뗀 일주일, 현장에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기관 출범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포스트 검찰 시대 첫 주 풍경, 우종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10: 내려주세요.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첫날. 예고된 변화였지만 78년 만에 개편이었던 만큼 현장은 다소 삐걱거렸습니다. 지방공소청에서는 전산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거나 검사와의 면담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11: 공소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12: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인입니다.
11: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네요.
10: 중수청은 첫날 업무 시작 전부터 민원인들로 긴 줄이 들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호 접수 사건에 이름을 올리려는 이른바 오픈넛. 이렇게 접수된 고소고발만 개청 2시간 만에 2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13: 사건을 서울경찰청
1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발인입니다.
13: 여러 차례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선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10: 혼선은 법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존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온도차가 감지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검의 구형 일정이 연기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선 파견 검사 대신 특검보가 발언에 나서야 했습니다.
14: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는 출범한 기관들의 초반 연착륙 여부가 꼽힙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가 공감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5: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업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관리도 조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태와 대책을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4년차 경장에게 긴장은 일상입니다. 술에 취한 행인을 돕다가 종아리를 걷어차이고 얼굴을 맞아도 그저 그러려니 할 뿐입니다.
16: 저희는 좋은 마음에
12: 서초 3파출소 이찬규 경장입니다.
16: 이제 돌아오는 거는 이제 폭언이나 이제 뭐 폭행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5: 일선 경찰관들은 돌발 상황이 잦은 신고 현장에 민원인 응대와 교대 근무까지 반복되다 보니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장벽이 있습니다. 강인해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조직 특성상 동료들의 시선이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상담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17: 베테랑 형사인데 뭐 이런
12: 송지현 경찰병원 마음동행센터 상담사입니다.
17: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업무로 하시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마비되는.
15: 그렇다 보니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18: 최근 5년 동안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이었습니다. 다른 공무원의 2배 넘는 수치입니다.
15: 이에 경찰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모든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담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상급자부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역할과 책임이 더 무거워진 만큼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0: YTN is FM.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포근한 가을 햇살과 함께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예, 내일 곳곳에서는 전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다만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다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수요일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5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 일대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상해선 정체가 아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방향의 정체는 밤 11시 이후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아직은 사고 여파로 내촌 나들목에선 3km 정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주제곡 블루버드,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랑랑은 지난해 피아노 북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클래식뿐만 아니라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까지 피아노로 연주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반에 미처 담지 못한 음악들을 앙코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바로 그저께 10월 9일 모던 앙코르라는 새로운 EP 음반이 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블루버드도 여기에 새롭게 수록된 곡입니다. 자, 인테오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 만나봤죠. 그전에는 살롬에도 소개해드렸고요. 두 작품 모두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살로메가 욕망과 집착, 그리고 엘렉트라가 복수에 사로잡힌 여인을 그렸다면 오늘 만나볼 작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장미의 기사. 오, 왠지 장미의 기사는 꽃미남일 것 같아. 이런 삼총사 막 이렇게 말 타고 나오는 그런 기사일 것 같아. 그죠? 엘렉트라가 1909년에 초연됐고요. 장미의 기사는 불과 2년 뒤인 1911년에 초연됐습니다. 같은 작곡가가 바로 이어서 쓴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음악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엔 비극이 아니라 18세기 빈을 배경으로 한 코미디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20세기 초에 다시 재현한 작품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마르샬린 부인 역의 안나 토모바 신토우, 옥타비아 역의 아그네스 발차, 조피 역의 자넷 페리, 옥스 남장 역의 쿠르트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베르덴베르크 공작 부인인 마르샬린의 침실입니다. 이 마르샬린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젊은 옥타비안 백작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옥타비안은 겨우 17살이고요. 마르샬린 부인보다 훨씬 어린 연인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데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이 옥타비아는 깜짝 놀라 숨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야, 벌써부터 이렇게 마르샬린 부인 사촌 옥스폰 레르헤나우 남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안이 이 방에 있다는 사실을 들켜선 안 됩니다. 옥타비안은 급한 대로 남잔데 여자 하녀로 변장을 하고 마리안델이라는 이름까지 붙입니다. 그런데 바람둥이 옥스 남작은 이 하녀를 보자마자 또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옥타비안이 여장을 했는데 저렇게 근육질인 여잔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오페라에선 옥타비안이란 남자 주인공 역할을 메조 소프라노 여성이 연기를 합니다. 그 옥타비안이 다시 여자로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스 남작이 마르샬린 부인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는 새롭게 귀족이 된 부유한 상인 파니날의 어린 딸 조피입니다. 옥스는 결혼에 앞서 신랑을 대신해서 신부에게 은으로 만든 장미를 전달할 장미의 기사를 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샬린 부인에게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르샬린 부인은 옥타비안을 추천합니다. 옥타비안은 지금 여장하고 있잖아, 그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가 된 마르샬린 부인은 문득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간 늙을 것이고 젊은 옥타비안 역시 언젠간 자신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여기서 장미의 기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 마르샬린 부인은 시간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집안의 시계를 모두 멈춰버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젊음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이 옥타비아는 그런 마르샬린 부인에게 자신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샬린 부인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옥타비안이 자신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요. 옥타비안은 상처를 받고 떠나고 마르샬린 부인은 뒤늦게 그를 다시 부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리 그 상처받기 전에 떠나보낸 거네. 너도 늙으면 떠날 거지. 꺼지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꺼지라고. 이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상처받고 이제 떠난 거지. 부인은 시종에게 은으로 만든 장미를 건네면서 옥타비안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이 옥타비안이 이제 또 그 약혼녀 그 조피에게 장미의 기사로 이제 선택을 장미의 기사의 근데 뜻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다 보면 나오겠죠. 이제 이 막입니다. 장소는 파니날의 저택. 오늘은 드디어 장미의 기사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옥스 남작의 약혼녀 조피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으로 만든 장미를 든 옥타비안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옥타비안이 조피에게 장미를 건네고 조피가 그 장미를 받아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장미의 기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 장미의 헌정 장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기사로 선정을 했는데 두 사람에서 묘한 감정이 또왜 사는 거지? 약혼녀랑?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옥타비아는 마르샬린 부인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이상한 감정이 그새 들면은

은으로 만든 장미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장미 기름 향이 나고 옥타비안과 조피는 장미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조피가 결혼해야 될 남자, 옥스 남작이 나타납니다. 조피는 옥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오, 미리 약혼은 하고 이제 처음 봤구나. 정략 결혼이구나. 첫인상부터 최악입니다. 옥스는 무례하고 거칠고 결혼을 앞둔 조피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음담패설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조피는 이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옥타비안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포옹하는데 하필 그 모습을 옥스가 고용한 아니나와 발차키가 발견합니다. 옥스가 달려오고 옥타비안은 조피를 보호하려다가 칼을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 옥스의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힙니다. 옥스는 마치 자기가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아이고 내 팔, 아이고 나 죽대, 막 이것까지 했나 봐요.

소동이 벌어진 뒤 조피는 아버지에게 선언합니다. 옥수아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옥타비안에게는 이 결혼을 확실하게 깨뜨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일막에서 자신이 했던 여장 차림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여장 차림했을 때 조피가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 마리안델을 다시 등장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옥타비아는 옥수에게 마리안델이 은밀하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옥수는 자신이 역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면서 신이 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왈츠를 부릅니다. 나 없이는 하루하루가 그대에게 얼마나 쓸쓸할까.

산막입니다. 옥스는 마리안델을 만나기 위해 여관의 은밀한 방을 찾아옵니다. 마리안델의 정체는 그 여장을 한 옥타비안이죠. 그런데 이 여관 전체가 옥타비안이 준비한 함정입니다. 옥스가 마리안델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창문과 문틈에서 이상한 얼굴들이 나타나고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들이 방 안을 들락거립니다. 급기야 한 여자가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나타나 옥스를 향해 여보라고 외치고 자신이 옥스의 아내이고 이 아이들은 모두 옥스의 자식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모두가 연기입니다. 옥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급기야 경찰까지 나타납니다.

0: stolz war sie nicht zu kompeten, dort draußen.
1: 경찰이 옥스에게 묻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던 이 여잔 누굽니까? 공주에 물린 옥스는 마리안델이 자신의 약혼녀라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진짜 약혼녀 조피와 그의 아버지 파니날까지 나타납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없어졌죠. 바람피는 현장을 들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샬린 부인이 등장합니다. 마르샬린 부인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마리안델이 사실은 옥타비안이라는 것도, 그리고 옥타비안이 이 모든 사실을 꾸몄다는 것도요. 그리고 옥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으니 물러가시죠. 옥스도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피와 결혼을 포기하고 쫓기듯 여관을 빠져나갑니다. 오, 제가 보니까 이 옥타비안이 엄청난 꽃미남인가 봐. 왜냐면 여장했을 때 너무 이쁜.

이제 모든 소동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르샬린 부인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일막에서 예감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떠나라고 했지만 옥타비안이 젊은 조피를 사랑하게 됐어요. 옥타비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마르샬린 부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대신 자신이 물러나기로 합니다. 근데 자기도 남편이 있잖아. 그리고 마르샬린 부인과 옥타비안, 조피 세 사람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뿐만 아니라 오페라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삼중창입니다. 마르샬린 부인은 말합니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 조피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옥타비아는 사랑했던 마르샬린 부인과 새롭게 사랑하게 된 조피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음악으로 겹쳐집니다.

결국 마르샬린 부인은 옥타비안의 손을 조피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둘만 남으니 옥타비안과 조피도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꿈인가? 정말일 리 없는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이중창을 부릅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인태오페라 극장,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웃겼어요. 이거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과 전쟁을 본 느낌. 살로메와 엘렉트라에서 욕망과 복수, 죽음을 그렸던 슈트라우스가 이번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2부 끝곡으로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연주한 장미의 기사 편곡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오페라의 마지막 옥타비안과 조피가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을 피아노 한 대로 옮긴 것입니다. 장미의 기사 마지막 사랑의 이중창에 의한 램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0월 11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전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2: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3: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5: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YTN News FM.
9: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쾌청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함께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대체로 따뜻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내륙 곳곳에서는 소나기도 지나가겠는데요.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 수요일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수서 나들목에서 복정 나들목 구간 3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0: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대 여파로 속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근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구 구리 방향도 사고 난 곳이 지금 보이는데요. 원유대교에서 한강대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아직은 김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성수대교 남단부터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 남단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내외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 양양까지 도주했지만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 남성이 새벽 골목길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길에 쓰러지기도 하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남성의 완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편 김모 씨에게 아내가 납치당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습니다.
6: 여자가 소리 지르고 남자가 소리 지르고
7: 인근 주민입니다.
5: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납치하기 전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납치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아내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8: 피의자하고 산 중턱에서
7: 김도현 서울 송파서 형사 2 과장입니다.
8: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던 것을 저희 형사가 발견한 겁니다.
5: 결국 경찰은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김 씨를 양양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4: 송파 장모 살해 피의자를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은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시도는 번번이 불발됐고 긴급 임시조치도 만료돼 연장 결정을 기다리다가 결국 살인과 납치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9: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말쯤부터 피의자 김모 씨를 주시해왔습니다. 김 씨 부부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김 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엔 아내에게 곧바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따로 살던 장인과 장모에 대해서 당분간 거처로 옮길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 주변 사람들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 차례나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과 28일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6일엔 군포시 자택을 찾아갔지만 이때도 A 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5: 술래잡

0: 기처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 조치도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 현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아내를 찾아가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직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조치 기간에 김 씨가 접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연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대구에서 건물 2층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구조적 결함인지 노후에 의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이 무너진 구조물 사이로 들어갑니다. 아수라장으로 바뀐 공간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철제 구조물과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된 천장 시설이 떨어진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3: 벡트, 석고보드,
4: 방경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 계장입니다.
3: 마감했습니다. 하중에 의해서 낙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으로 낙하한 것인지 노후로 인해서 낙하한 것인지는 향후 정밀 감식을 거쳐서.
2: 또 사고 전에 진동소리가 들릴 정도로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제때 피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4: 피해자입니다.
5: 1994년
2: 지어진 건물의 2층은 당구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용도를 바꾸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또 안전시설 설치는 제대로 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6: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쳤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장 보고와 신속한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태능이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 검은색 세단 승용차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처 태능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황제 골프를 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8: 골프비는 특할비로 냈는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설명하십시오. SNS에서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지 말고 뒤로는 몰래 골프만 치지 말고.
7: 청와대도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도 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휴일 비공개 일정 등의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기존 기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주 의원의 예고된 기자회견 10분 전쯤 신속하게 공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구 사고 당시 1차 구조 작업이 완료되고도 2시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며 초단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5: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해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9: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국민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5: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10: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11: 모르겠습니다만 뭐
10: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5: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1: 이번 주 2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에서도 한미동맹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되는데 대통령의 경고에도 여권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2: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13: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4: 진영승 합참의장입니다.
12: 여기에 미국이 한국을 향해 오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까지 밝히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발언을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장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외교 안보 라인 전반으로 넓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14: 북한 논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12: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한미동맹 위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더라도 전반적인 협력은 활발하고 이를 동맹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주 초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수요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운다며 잇따라 공개 경고했지만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다.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며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여권 내 갈등에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요소로 꼽힙니다.
15: 상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4: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5: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경기도 국감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권 내부 이견이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감 2주차에는 여야의 대치와 함께 여권 내부의 충돌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교통안전 1분 터.
8: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따뜻한 가을 햇볕과 함께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은 26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저녁 사이에서는 내로 곳곳 소나기가 좀 내리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막바지 좀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난성 나들목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이후 양재 부근을 지나서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도 아직은 통행량이 꾸준한 상황인데요. 서해대교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9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도 아직은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 지금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 1km 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제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아직은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3km 정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쪽도 아직은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동호대교 일대부터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 남단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엔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찝찝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시청자가 직접 엔딩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시청자가 드라마를 보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고르고 그에 따라 전개와 엔딩이 달라지는 일명 인터랙티브 드라마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엔 쇼폼 드라마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새로운 드라마 장르로 정착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조영신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나타난 상어 한 마리가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죠. 북항에서 이름을 따 북항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요. 추석 연휴에도 이 북항이를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인기가 높아진 만큼 소문도 무성합니다. 북항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의 문화계의 소식들을 짚어보는 유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엔터 연구소 CNX의 조영신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최근 AI로 만든 쇼폼 드라마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퀄리티가 좀 낮다라고 해서 좀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데 기존 웹드라마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길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웹드라마라고 하는 건 보통 유튜브상에서 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쇼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전용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차이. 그리고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가 많았는데 이 쇼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다라는 차이 정도일 거예요.
0: 그렇군요.
2: 만화랑 네. 웹툰이랑 차이 정도 될까요?
0: 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쇼폼 드라마는 AI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하진 않는 거죠?
2: 원래는 쇼폼 드라마도 배우들이 나왔었죠. 근데 물량이 워낙 많아지고 경쟁이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사업자들이 점점 AI 향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0: 아, 쇼폼 드라마를요?
2: 네. 그래서 2025년도, 6년도 초반기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42만 편 정도가 중국에서 쇼폼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90%가 AI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0: 네.
2: 그러면 거의 한 37만 정도는 AI로 만든 거죠.
0: 이 쇼폼 드라마는 실제로 좀 어느 나이대에 시청자층이 많을까요?
2: 연령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0: 네.
2: 근데 중국 데이터를 보면 10대, 20대에서 30대, 40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중국 시장에서는 좀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본다라고 하는 통설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공개된 적은 없는데
0: 네.
2: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10대 정도가 본다. 이게 약간의 로맨스 소설 옛날에 보면 조금 자극적인 하이틴 로맨스의 성격에 가까워서
0: 네.
2: 그러면 이제 여성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도 볼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앞서 중국에서 좀 주로 쇼폼 드라마를 많이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2: 처음에는 돈이 됐고요.
0: 돈이 그러니까 됐고요.
2: 거기가 규제가 워낙 심했던 동네니까
0: 네.
2: 레거시 시장의 규제가 심해서 레거시 영역 밖에 있는 서비스가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방미통이 같은 곳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제를 세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못하는 방송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이 규제 영역 밖에 있는 쇼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커버를 쳐준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글로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한 편 만들 걸 다른 데 가서 수십 편 만들어야 되는데 한 편 만들 걸 뭐 10편, 20편 이렇게 쪼개서 내니까
0: 네.
2: 시간도 빨랐었고 거기에 과금 체계가 편당 얼마씩 과금 체계가 붙으면서 돈이 될 확률이 높았었죠.
0: 그럼 국내 플랫폼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2: 비글루나 등등이 좀 있는데 국내 2년 전에는 5~6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0: 네.
2: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철수를 했고요. 지금은 비글루 정도가 이름을 좀 이름값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0: 왜 그런 건가요?
2: 시장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중국이나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고요.
0: 네.
2: 거기에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쇼폼 드라마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를 찾아가야 될 인센티브가 고객들에게는 별로 없죠.
0: 수요가 많지 않아서.
2: 네, 네.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겠다는 수요는 있을 텐데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 과금 체계가 영상은 무료인 걸로 사람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료 서비스를 들고 들어온 게 사람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0: 네.
2: 근데 그러기에도 레거시 콘텐츠나 등등 오래된 콘텐츠들을 잘게 쪼개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쇼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죠.
0: 굳이 또 돈을 내고 볼 네. 필요를 못 느끼는 거군요. 그러니까
2: 사람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도 쇼폼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과금으로 넘어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불법으로 풀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금 체계에서는 되게 힘든 거죠.
0: 그렇군요. 쇼폼 드라마 업계 방금 국내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구명줄이 게임 업계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 아, 이게 이제 옛날로 치면 네. 인터랙티브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선택을 해서 결론이나 과정들이 바뀌는 영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1990년대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조금씩 나오긴 했었는데 시장 내에서 네. 그렇게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쇼폼은 워낙 돈이 덜 들어가는 작품이잖아요. 보통 편당 1억, 1억 5천 정도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0: 네.
2: 그 가성비를 가지고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0: 네.
2: 비디오 플랫폼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브 게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0: 잠시만요, 박사님. 인터랙티브 콘텐츠, 인터랙티브 드라마라는 게 그 시청자나 이용자가 그 서사나 엔딩을 직접 선택해서 결론이 다 스토리가
2: 맞습니다.
0: 다 바뀔
2: 네.
0: 수 있는 그런 형식인 거죠.
2: 분지가 있는 콘텐츠인 거죠. 각 단계별로 선택을 해서 스토리가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0: 네.
2: 아마 1회 안에서도 몇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일 수 있죠.
0: 스토리가 계속해서 네. 바뀔 수 있는 건데
2: 네.
0: 이게 지금 1990년대부터 조금씩 나왔다라고 네. 하셨는데
2: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부터 인터랙티브 비디오는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몰입을 조금 더 강하게 끌기 위해서 그냥 린백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액티브하게 개입을 하면서 영상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지만
0: 네.
2: 컴퓨터 앞이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클릭을 하면 되니까.
0: 그럼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2: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콘텐츠에 대해서 선호가 높지 않아서 매번 상징적으로 특정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한 번

0: 개씩은 다 트라이를 했는데 보편적인 서비스로 정착되지는 못했어요.
1: 그렇군요.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생소한 장르인데요.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대중성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0: 그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90년대부터 시작됐던 건 대부분 비디오 사이드에서 했던 거예요.
1: 네.
0: 예를 들면 넷플릭스조차도 인터랙티브 무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관련된 플랫폼에서 그걸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작업들은 FMB라고 해서 게임 영역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에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게임 영역에서 인터랙티브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었는데 비디오 영상이 워낙 잘 만들어지고 싸게 만들 수 있으니 쇼폼 드라마의 형식을 차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면 인터랙티브를 만들면 되지 않아라고 하는 착상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실제로는 얼뜻 보기에는 비디오 씬인데 지금은 게임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씬에서 인터랙티브를 좋아했던 덕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중인 거죠.
1: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티빙에서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선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선택에 따라서 탐정이 죽는 배드엔딩으로도 뭐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시청자가 어떻게 이 스토리나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뭐 TV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선택하는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0: 리모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모바일 쪽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장면이 멈추면서 선택을 A, B를 선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스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1: 네.
0: TV 쪽에서 선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도 모바일 단에서 이 소비자들과의 인터랙티브를 높이기 위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시작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이게 티빙에서 지금 시작이 됐으면 앞으로 다른 OTT에서도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0: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빙은 지금 쇼폼 드라마를 전략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에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쇼폼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도입한 사업자가 쇼폼의 연장선에서 인터랙티브를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쇼폼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냥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쇼폼 형식으로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1: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0: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익스펙테이션이 다른 거죠.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기대하는 게 있고 명품샵에 들어갔을 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동네 편의점 가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명품을 판다고 팔리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방식이 돼버리면 그게 소비자들한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1: 네. 지금 박사님께서는 쇼폼 드라마, 인터랙티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를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불가피하게 시작되었던 사업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쇼폼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나 쇼폼 드라마가 제대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폼 드라마를 활용하고 싶거나 또는 쇼폼 드라마로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의 또 다른 창구가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업자는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고 그들이 보기에 쇼폼 드라마 시장은 지금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안으로 게임이라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 시장이나 등등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차용해보는 형태로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1: 네.
0: 다행히 초기에 지금 괜찮은 반응을 보였고 대부분 성적이 괜찮아요. 많은 작품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성적이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제작비 대비해서 50배를 벌었다고 하는 콘텐츠도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몰리기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죠. 보편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아직까지 퀘스천입니다.
1: 그렇군요. 이 쇼폼 드라마의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어떤 장르의 쇼폼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나요?
0: 한국에서는 별로 유통되고 있지 않은 보이러브, BL이나 등등은 태국이나 중국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그다음 선악 구조가 굉장히 명확한 것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 요즘에 막장 드라마나 등등에 보면 선악이 명료하잖아요.
1: 네.
0: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이 명료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언더커버처럼 나오고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부각이 되죠. 그래서 뻔히 보면 스토리의 결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도파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게끔 유도하는 장치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깔려있죠.
1: 선악 구조가 명

0: 공유하면은 머리를 쓰지 않고 편하게 좀볼수
1: 아, 네. 그리고
0: 있는
1: 그
0: 그런
1: 결말은
0: 스토리가.
1: 예상되지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치욕을 당하는지 등등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극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성이나 등등을 뭐 약간의 도구화했다는 표현도 들지 하지만 아주 수준 높은, 성적인 수준이 높은 하이틴 로맨스 같은 형태의 것들이 나오죠. 자극적인 것들이.
0: 네, 지금 쇼폼 드라마와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개의 콘텐츠의 제작비는 좀 어떻게 차이가
1: 차이가
0: 있을까요?
1: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쇼폼 드라마 같은 경우가 보통 1시간짜리를 60회나 100회로 쪼개서 사람들이 보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쇼폼 드라마를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잡습니다.
0: 한 편당요?
1: 네. 근데 인터랙티브를 만들려면 분지가 여러 개로 쪼개져야 되죠. 그러니까 1시간짜리 60회짜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150회, 200회짜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택지점을
0: 네.
1: 만들어야 되니까.
0: 모든 경우의 수에
1: 네.
0: 따라서 제작을 해야
1: 네.
0: 돼서.
1: 그래서 가격이 작게는 3억, 많게는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0: 꽤
1: 그래서
0: 차이가 많이
1: 작은
0: 나네요.
1: 사업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0: 네.
1: 게임 퍼블리셔가 개입을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0: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1: 맞아요,
0: 게 생각이
1: 맞아요.
0: 나요.
1: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건데 프린세스 메이커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컴퓨터 아닌 곳에서 못하죠. 근데 이건 모바일이니까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다 프린세스 메이커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기반이었다면
0: 네.
1: 요즘 나오는 쇼폼 드라마들은, 특히 쇼폼 드라마에 기반한 F&B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웃긴 게 많아요. 예를 들면
0: 어떤 게 있나요?
1: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하숙생이, 이 여자 하숙생들이 다 지금 실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1: 그중에서 선택을 하고 등등의 행위를 하는 거니까 단순히 애니메이션 돼 있는 것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0: 나는 최애를 고르는
1: 그럼
0: 중입니다라는
1: 그쵸.
0: 드라마도 티빙에서 나온 걸로
1: 뭐
0: 아는데.
1: 이런 거 많아요. 눈 떠보니 미녀 벙커에 갇혔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미녀는 촬영 중. 그래서 이게 약간의 탐미, 관음 이런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여성, 그리고 남성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을 대상화시킨다라고 하는 비난은 생길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여전히 재밌게 보고 있는 중이죠.
0: 박사님도 혹시 직접 해보신 적이
1: 한번
0: 있으실까요?
1: 해봤어요.
0: 어떠셨어요?
1: 저는 이거 귀찮아서 못 하겠던데요.
0: 계속 선택을 해야 하니?
1: 네, 그게 저는 확실히 영상은 림백인가 봐요. 이게 아직은 이걸 게임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영상이라고 자꾸 생각이 되니까 편하게 봐야 되는 영상을 왜 자꾸 나보고 자꾸 누르라고 해라는 생각이 들고, 더
0: 네.
1: 중요한 건제 연령대가 있어서 제 취향은 아직 아니에요.
0: 그렇군요.
1: 네.
0: 이게 이용자 선택에 따라서 이 서사랑 결말이 실시간으로
1: 네.
0: 달라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느껴져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직접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1: 네. 다음에 그 얘기 한번
0: 네,
1: 들려주시면
0: 제가
1: 좋을 것
0: 후기를
1: 같아요. 네.
0: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조영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와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이번에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듀에토의 더 클래식을 들었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은 백인태 유슬기로 구성된 타페라디오 듀에토가 진행하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0: 예.
3: 주말의 경우 진행자가 한 명씩 요일을 나눠서 토요일은 슬기데이, 일요일은 인태데이로 오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청취자 사연 소개와 요일 코너를 진행하고요. 평일은 두 진행자가 함께 20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0: 네, 듀에토의 더 클래식 가장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3: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선곡표 업데이트 속도와 내용을 짚고 싶은데요. 평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에도 선곡표 업데이트가 월 2, 3회 정도에 한 번씩 몰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음악방송 청취자들이 선곡표를 찾아볼 때는 방금 방송에서 들은 곡이 마음에 드는데 제목 소개를 놓쳤을 경우인데요.
0: 네.
3: 음악 방송이 저작권 문제로 다시 듣기 서비스가 안 되는.

0: 그대의 찬손을 첼로와 현악 앙상블로 편곡된 곡을 소개하며 얀 포글러의 첼로, 모리츠 브루크 앙상블의 연주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모리츠 브루크라는 앙상블은 악단은 없고 네. 유럽 음악제 중 하나인 모리츠 브루크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이 얀 포글러이고 이 음악제에서 연주된 곡을 음반에 수록할 때 모리츠 브루크 페스티벌 앙상블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니터링할 당시 이날 방송에 선곡표가 올라오지 않았기에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요. 이미 방송에서는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됐다는 점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1: 네, 청취자 입장에서 홈페이지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0: 홈페이지 선곡표에 지금보다 자세한 정보가 기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1: 예.
0: 토요일 프로그램인 듀더클 토요 매거진에서는 국내 공연장 관계자들이 번갈아 출연해 이달의 기획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요. 지난 3일에는 10월에 부천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파이프 오르간 축제를 소개했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이 쉽게 보기 힘든 악기다 보니 예매해야 하는 공연 외에도 공연장 곳곳에서 전시나 공방 체험 등 연계된 상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소식에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이달의 초청 공연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듣다 보면 여기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 기억할 수는 없게 홈페이지에 선곡과 함께 공연 정보도 기재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1: 네.
0: 특히 다른 선곡은 아니더라도 일요일 코너 인태의 오페라 극장만큼은 음반 정보를 정확히 적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지난 4일 인태의 오페라 극장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를 소개하며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손이 엘렉트라를 맡고 게오르크 솔티병이 지휘한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가극장 합창단의 앨범을 들려줬습니다. 이 앨범이 1967년에 녹음된 음반인데요.
1: 네.
0: 또한 네, 지난달 27일 소개한 그리그의 극부수 음악 페르킨트 모음곡의 경우는 1987년에 녹음된 음반이었습니다.
1: 네, 클래식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녹음된 음반은 어디서 찾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멜론 이런 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0: 이렇게 구하기 힘든 오래된 음반의 경우도 요즘은 해당 음반의 음원을 유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1: 네.
0: 인태의 오페라 극장의 경우 앨범 전곡을 진행자 설명과 함께 짧게 끊어서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박인태 진행자의 연기나 해설이 실감나서 듣고 나면 전곡을 제대로 다시 감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래서 홈페이지에 해당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앨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기재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YTN 라디오 듀엣2의 더 클래식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은요?
0: 선곡 명만이 아니라 간단한 설명도 선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행자들은 주말보다 호흡이 짧은 평일 프로그램을 뿌띠 듀더클이라고 부르며 매주 혹은 매일 한 가지 주제로 세 곡의 선곡을 들려주는데요.
1: 네.
0: 지난 9월 넷째 주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클래식 음악가라는 주제로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속에 나온 연주자를 소개했습니다. 9월 22일에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2에서 왕실 가든 파티 초청 가수로 등장한 소프라노 안나 레트레코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언제나 자유롭게를 부른 곡을 들려줬는데요. 이 곡은 오페라 주인공 비올레타가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도 가족의 뜻대로 왕실 후계자로 사느냐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사느냐는 고민하며 똑같이 사랑이냐 자유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짚어줬다면 더욱 재밌는 감상이 됐겠습니다.
1: 예.
0: 반면 같은 날 드라마 웨스트빙의 도입부에서 백악관 초청 첼리스트로 등장한 요요마가 아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을 연주한다고 소개하는데요. 등장인물이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는 순간과 평화로운 바흐 음악이 대비되며 앞으로 이어질 드라마의 발등을 예고한다고 짚어줘 청취자들의 감상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옴보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0: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의 수로에 나타난 상어고요. 20일 넘게 지금 이 수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항이를 두고 설왕설래도 많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많이 떠돌고 있는데 오늘은 이 상어에 대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부산에 찾아온 이 상어에 북항에서 따온 북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북항이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관광 특수를 누렸다고요.
1: 네, 이 북항이가 처음 북항 친수공원의 모습을 나타낸 게 지난달 18일인데요. 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원 수로에서 몸길이 3.5m 정도인 큰 상어를 볼 수 있다는 게 뭐 사실 여태까지는 없었던 일이라서 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는데 이 추석 연휴 동안 48만여 명이 몰렸고 그 외에도 평일 기간까지 더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북항이를 보러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0: 네.
1: 대단한 인기죠.
0: 그러네요. 저도 거리만 네. 가까웠으면 직접 가서 꼭 보고 싶었는데 네. 이 상어가 어쩌다 오게 됐는지 또 왜 바다로 나가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이 북항이가 어떤 상어 종류인가요?
1: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 북항이 처음에는 무태상어라고 추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흑상어라는 종으로 다시 확인이 됐고요.
0: 네.
1: 이 수산과학원이 정확한 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접 촬영 영상을 분석을 했는데 상어 등지느러미가 두 개가 있는데 1등지느러미와 2등지느러미 사이에 융지선이 뚜렷하게 발달해서 흑상어의 외형적 특징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상어를 무태상어가 아니라 흑상어로 분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이 흑상어는 주둥이가 넓고 둥글고 위턱의 이빨이 삼각형으로 톱니처럼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태어날 때 몸 길이는 70cm 내지 100cm 정도고 최대 4.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0: 네.
1: 우리나라 연근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열대, 아열대와 온대 해역의 연안 그리고 외해까지 널리 분포하는데 18도 내지 26도의 수온대를 주로 선호하고 이 수온 변화에 따라서 장거리를 회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는 고등어류, 전갱이류, 정어리류, 오징어류 이런 것들을 먹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 네, 흑상어였군요.
1: 네.
0: 발견 소식이 전해진 첫날부터 이 북항이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상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위험한 종인가요?
1: 네. 어느 정도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이 운영하는 국제 상어 공격 파일을 보면 이 흑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망 사례도 보고가 됐는데요. 2025년 4월에 이스라엘의 한 발전소 온배수 배출구 인근에서 상어를 촬영하려고 물에 들어갔던 40세 남성이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0: 네.
1: 연구진은 이 현지의 반복적인 먹이 주기로 상어가 사람을 먹이와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촬영 장비를 향한 최초의 공격이 다른 개체들의 섭식 경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고요.
0: 네.
1: 이 북항이한테 죽은 우럭이나 생닭을 던지는 모습이 SNS에도 올라오고 물에 빠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수로에 직접 들어간 시민도 있었는데요.
0: 네.
1: 전문가들은 먹이를 던지면 상어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0: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북항이를 그물로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물을 넘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1: 네.
0: 북항이가 수로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 바다로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수산과학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어 입장에서는 수로가 좁고 양쪽 콘크리트 벽에 계속 부딪혀서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수로가 무지개형으로 이렇게 좀 굽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쭉 직선으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해양층을 자꾸 부딪히고 한다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쪽 전문가는 이 상어는 감각이 발달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고 수질이나 먹이 같은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머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SNS에서는 북항이가 새끼를 낳아서 이 수로를 못 떠난다.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1: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이 이야기는 20일쯤에 수로 안쪽에서 길이 1m쯤 되는 물고기가 목격됐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퍼졌는데 새끼를 지키느라 못 떠난다. 이 상어들은 새끼를 지키는 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8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로에서 새끼 상어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항이 체형 변화 같은 이상 징후도 없었고 1m가량의 새끼를 목격했다는 소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다. 이렇게 국립수산과학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바다 상어잖아요, 북항이가. 네. 그런데 민물수로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게 가능한가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우리가 이 바다로 흘러드는 수로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하천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0: 네.
1: 이 북항 친수공원에 지금 북항이가 있는 수로는 그 항구를 개발하려고 바다를 메꾼 내립지 위에 운하처럼 바다에서 바다 구간을 연결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 속의 물은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고 100% 바닷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서 북항이가 버틸 수 있는 건 민물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북항 수로 자체가 그냥 바닷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0: 예. 또 북항이가 굶고 있으니 먹이를 줘야 한다면서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먹이를 던져주기도 했거든요. 지금 북항이가 굶고 있진 않죠?
1: 그것은 아직 그 섭식 장면을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수로 안에는 뭐 전갱이나 숭어 이런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도 뭐 굉장히 뭐 위험한 굉장히 북항이가 뭐 굶어 죽는다 이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뭐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일정 기간 동안 먹이 없이도 견딜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0: 네.
1: 그렇다고는 해도 이 상어가 이 좁은 수로 안에서 무한정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게 뭐 장기적으로 상어에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 수로에 수심이 얕기 때문에 먼 바다보다 기온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 이 수온이 낮아지면서 이 상어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0: 네, 북항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바다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북항이가 기후변화의 신호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1: 큰 흐름으로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에서 그물에 섞여 들어가서 잡힌 상어가 대형 상어가 73마리가 기록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9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배 정도 늘었죠.
0: 네.
1: 그리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이 표층 수온이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도 올랐는데 전 지구 평균 상승폭의 2배가 넘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바다가 굉장히 빨리 데워지고 있는 거죠. 수온이 오르면서 고등어나 방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북상을 했고 이걸 먹이로 삼는 상어도 따라서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이 수산과학원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어 출몰이 늘고 있다는 추세와 이 북항이라는 개별 상어 개체 한 마리가 북항 수로에 들어온 이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항이는 현재로서는 먹이를 쫓아서 이 수로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수온이 낮아지고 이 북항이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0: 네, 북항이가 건강하게 원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겠고요. 부산 마스코트로 등극한 북항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박희경의 노래 상어를 사랑한 인어 띄워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도 전국의 따뜻한 가을 햇볕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질 전권역에서 대체로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한편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상행선의 정체만 부분적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수월해진 가운데 금천 나들목 부근에서는 1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아직은 3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일대 아직은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청주 휴게소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 안성 분기점을 지나서 안성 휴게소까지도 아직은 4km 정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5: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유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4: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6: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장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4: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3: 조국혁신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방침을 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박병원 선임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사 기소 분리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며 논란의 확산은 국정 동력 재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지역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사고가 있었던 어제 오전과 오후 태릉 CC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차량 행렬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황제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가족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입장문에는 회견을 10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거라면서 특별감찰관이 1호 사건으로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같이 언급한 뒤 이후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로 보고받은 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건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황제 골프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과거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제소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의 과거 법안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한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쏟아냈는데 당시 논문 파일 중에 케냐 국적 대필 작가 이름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엔 한 의원 딸의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판매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에 미 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멈춰 세웠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개입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8: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9: 조계원
8: 묻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8: 경찰의 국제형사 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7: 국정감사에서부터 잇따른 민주당 공세에 이미 저작권자의 판매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과거 청문회 시절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한 의원.
10: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그게 단순한 저작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어요.
9: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0: 그래서 거기다가 책에 지금 다시 올려놨습니다. 원저작자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
7: 공세가 계속되자 곧바로 김민석 대표의 자녀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고2였던 김 대표의 아들이 봉아리 홈페이지에서 법안 초안을 썼다고 소개했던 교육법안이 이듬해 민주당 16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며 공직 사유화라고 직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수첩에서 한동훈 아웃이라 적었다 포착된 김 대표를 수첩 공격 대장이라 재차 거론하면서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1: 현안에서 시작된 민주당과 한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자녀를 고리로 한 때아닌 가족 과거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한미동맹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2주차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되는데 대통령의 경고에도 여권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2: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13: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 진영승 합참의장입니다.
12: 여기에 미국이 한국을 향해 오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까지 밝히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발언을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장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외교 안보 라인 전반으로 넓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14: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
9: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불러야 마땅합니다.
12: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한미동맹 위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더라도 전반적인 협력은 활발하고 이를 동맹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주 초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수요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0: 대통령은 최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운다며 잇따라 공개 경고했지만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다.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며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여권 내 갈등에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요소로 꼽힙니다.
1: 상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2: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경기도 국감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권 내부 이견이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감 2주차에는 여야의 대치와 함께 여권 내부의 충돌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3: 자신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강원 양양군 야산에서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해서 다 말하겠다고만 하며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장모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납치됐던 아내는 강원 양양군 야산 근처에서 차량과 함께 무사히 발견했습니다. 송파 장모 살해 피의자를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은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시도는 번번이 불발됐고 긴급 임시조치도 만료돼 연장 결정을 기다리다가 결국 살인과 납치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말쯤부터 피의자 김모 씨를 주시해 왔습니다. 김 씨 부부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김 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엔 아내에게 곧바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따로 살던 장인과 장모에 대해서 당분간 거처로 옮길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 주변 사람들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 차례나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과 28일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6일엔 군포시 자택을 찾아갔지만 이때도 A 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술래잡기처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조치도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 현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아내를 찾아가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직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조치 기간에 김 씨가 접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연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3: 쿠팡이츠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오류로 주문 취소 등 피해를 본 입점 점주를 위해 정산금을 일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오늘 종합보상안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장애 발생 시간대에 주문을 수락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최종 취소된 건에 대해선 정상 판매액과 같은 금액을 전액 보상합니다. 이번 정산금은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 처리해 오는 16일 일괄 지급됩니다. 오늘 서울은 119년 만에 가장 더운 10월 중순의 가을 날로 기록되는데요. 따가운 햇볕에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 이 늦더위는 다음 주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 아침 최저기온 14.7도로 출발한 서울의 10월 11일. 따가운 가을볕에 11시 무렵 24.8도를 돌파하더니 오후 2시를 지나며 29.6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기존 10월 중순 최고 기온인 1939년 10월 14일에 29.3도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30.3도까지 올랐던 서울 도봉구는 31.7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3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 전주와 대전, 충남 보령과 강원 춘천 등 곳곳에서 10월 중순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글날 연휴에 찾아온 가을 늦더위는 이번 주 화요일 비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가을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최대 30mm, 영남과 호남에 최대 30에서 50mm, 제주에는 사흘 동안 최대 70mm가 예상됩니다.
6: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에는 비가 오겠고 13일 전국으로
2: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6: 오후까지 이어지겠으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5: 비가 오는 화요일부터 낮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3도 넘게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이르게 출발한 단풍은 서서히 가을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20% 정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첫 단풍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순서로 관측됐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은 중부 지역은 10월 말, 남부는 11월 초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10월 중순이었는데요. 울산에서는 마라톤 행사 도중 20여 명이 열탈진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오점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늦더위가 여전한 일요일 오전 울산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만 명가량이 참가한 큰 규모의 행사였는데 11시를 전후해서 20여 명의 참가자가 열탈진과 고열, 실신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는 119 구급차를 동원해서 15명을 지역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5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참가자도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라톤 대회 당시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27.1도를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난 불이 일요일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전남 광주 영광군에 있는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창고에 붙어있던 가건물 내 침실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국가지원도로, 즉 국지도 60호선 정령7호에서는 낙석이 발생해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도로에 돌무더기가 쏟아진 건 토요일 밤 9시쯤. 이로 인해서 육모정과 호랑골 가든을 잇는 5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전북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낙석 정리도 일단 끝났지만 안전 운행 여부를 관련 기관과 협의 판단한 뒤에 개통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0: 왜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6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좀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요일 아침 기온이 서 1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한결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꾸준합니다.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골 램프 일대까지는 밀리고 있고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이제 정체가 거의 풀리면서 한결 소통 상황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한남쪽도 흐름이 많이 좋아진 가운데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도심 안쪽은 국회대로 목동 운동장에서 홍익병의 교차로까지는 양방향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후 화곡 고가를 지나서 신월 나들목 쪽으로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반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바람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5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휴가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사흘간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물에 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머라이어 캐리와 웨스턴 라이프가 함께 부릅니다. Against All Odds.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머라이어 캐리와 웨스트 라이프가 함께한 Against All Us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변함없이 자정까지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어떤 노래 함께 듣고 싶으신가요?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어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90년대를 주름잡았던 머라이어 캐리와 웨스트 라이프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는데요. 또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팝으로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제시카의 Lost Without Your Lov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Steelheart가 부릅니다. My Love Is Gone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지역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사고가 있었던 어제 오전과 오후 태릉시시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 차량 행렬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황제 골프를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분단위, 초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고 골프 비용은 특활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황제 골프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구 사고 발생 직후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택공급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 총리는 주거비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주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과 공공임대 주거정책의 확대 적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양희은이 부른 내 나이 마흔 사례는까지 만나고 오실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임성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베이커런트 클래식에서 시즌 6번째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오늘 일본 요코하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였습니다.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친 임성재 선수는 공동 9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유현조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HJ중공업 동부건설 대회를 제패해 5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유현조 선수는 오늘 경남 양산시의 A1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쳤습니다.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유현조 선수는 합계 52점을 기록해 공동 2위 김민선과 안지현 선수를 1점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 도중에 무단 이탈한 알나스르 FC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포르투갈 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을 긴급으로 분류하고 호날두 선수에게 잠정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집 도중에 무단 이탈한 선수는 벌금과 함께 1개월에서 6개월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조관우 길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 지금부터 시작.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대체로 따뜻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6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수요일 아침 기온이 서울 1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밤 10시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는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 나들목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여주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선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일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2km 정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한 가운데 팔곡 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이문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청장은 안타깝고 서글프다면서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두 달여 전 이미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친 대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대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7: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6도를 넘어 10월 중순으로는 11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대전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울산에선 마라톤 대회 참가자 20여 명이 열탈진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 이 남성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 양양까지 도주했지만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 남성이 새벽 골목길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길에 쓰러지기도 하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남성의 완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편 김모 씨에게 아내가 납치당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습니다.
9: 여자가 소리 지르고 남자가 소리 지르고
10: 인근 주민입니다.
9: 비명 말고 말싸움 같은 거 서로.
8: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납치하기 전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납치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아내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10: 피의자하고 산 중턱에서 각자 갈 길로 가자고 해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11: 김도현 서울 송파서 형사 2 과장입니다.
10: 저희 형사가 발견한 겁니다.
8: 결국 경찰은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김 씨를 양양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6: 붙잡힌 20대 남성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7: 하지만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뒤 예정된 경찰 출석일을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 호송줄로 양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인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13: 현장에서 왜
14: 조사해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15: 피의자입니다.
12: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까지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결혼 반년 만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10: 혼인 무효 소송. 그러니까 혼인이 처음부터 아예 무효다. 나는
15: 김도현 서울 송파서 형사 2 과장입니다.
12: YTN 취재 결과 지난 8월 가정폭력 신고로 김 씨는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9월 초까지 피해자 조사는 세 차례 이뤄졌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체포영장까지 신청하려 했다고 설명했는데 여러 차례 자취를 감춘 김 씨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계획은 수포가 됐습니다. 이후 어렵게 전화로 연락이 닿은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 인적이 드문 새벽이었지만 초등학교 10m 앞 어린이들이 항상 오가는 이곳이 비극의 현장이 됐습니다. 경찰 소환을 한 차례 불응하고 다음 조사 땐 꼭 나가겠다던 출석일을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12: 코앞에 닥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신고한 안

0: 아내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살인사건과 별개로 먼저 신고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2: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4: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5: 광주 중대범죄수사청장입니다.
4: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3: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6: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5: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7: 그런데 지금 임은정
6: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1: 한미 동맹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2주차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2: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되는데 대통령의 경고에도 여권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8: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9: 일부는 제한되지만 문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 여기에 미국이 한국을 향해 오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까지 밝히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발언을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장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외교 안보라인 전반으로 넓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10: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8: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한미동맹 위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더라도 전반적인 협력은 활발하고 이를 동맹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주 초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수요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운다며 잇따라 공개 경고했지만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다.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며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여권 내 갈등에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요소로 꼽힙니다.
7: 상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5: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7: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경기도 국감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권 내부 이견이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감 2주차에는 여야의 대치와 함께 여권 내부의 충돌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SNS 공간에서 폭언과 욕설, 비아냥과 멸칭, 가짜뉴스 유포가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지켜보는 심판, 즉 국민 주권자의 눈에는 이미 패배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주권자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가이고 누군가와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진실의 기초에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좌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게 진짜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침을 놓고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왼쪽 챙기기라고 혹평하면서 좌한 소통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표라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세상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으니 그만하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SNS는 개인 감상이 아니라 곧 정부 입장으로 읽힌다며 먼저 글을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계시 후 유턴이란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정보 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도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 이처럼 우리 정부는 정보 동맹 이상 기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음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1: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북한 재래식 전력과 동향은 물론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의 총량 역시 줄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한미 간 공유가 제한된 정보가 일부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위치를 공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항의하며 대북 위성 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12: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11: 국방부도 굳건한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연일 한미 동맹 우려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마저 일부 제한된 정보는 독자적 능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0% 찰떡 정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13: 미국이 저 정도로 말을 했다는 건 예. 방첩과 정보 분야에서
5: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13: 일이 있고 그리고 불신이 있고
11: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미 간 이상 징후를 직시하고 오해를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쳤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장 보고와 신속한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4: 태능이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 검은색 세단 승용차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처 태능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황제 골프를 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5: 골프비는 특활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SNS에서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지 말고 뒤로는 몰래 골프만 치지 말고
14: 청와대도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도 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휴일 비공개 일정 등의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기존 기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주 의원의 예고된 기자회견 10분 전쯤 신속하게 공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구 사고 당시 1차 구조 작업이 완료되고도 2시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며 초단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과거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재소환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의 과거 법안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스펙 수사 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쏟아냈는데 당시 논문 파일 중에 케냐 국적 대필 작가 이름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엔 한 의원 딸의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판매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에 미 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멈춰세웠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개입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16: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6: 경찰의 국제형사 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14: 국정감사에서부터 잇따른 민주당 공세에 이미 저작권자의 판매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과거 청문회 시절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한 의원.
17: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5: 지난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7: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가 책에 지금 다시 올려놨습니다. 원저작자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
14: 공세가 계속되자 곧바로 김민석 대표의 자녀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고2였던 김 대표의 아들이 동아리 홈페이지에서 법안 초안을 썼다고 소개했던 교육법안이 이듬해 민주당 16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며 공직 사유화라고 직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수첩에서 한동훈 아웃이라 적었다 포착된 김 대표를 수첩 공격 대장이라 재차 거론하면서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현안에서 시작된 민주당과 한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자녀를 고리로 한 때아닌 가족 과거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0: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계절이 서서히 가을로 물들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도 주요 산에서는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앞으로 일교차가 점차 커지면서 내륙 곳곳에서도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휴가 끝나고 새 일상이 시작

예상되는 내일도 전국의 따뜻한 가을의 볕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함에 산불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남 나들목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 차량들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나들목 진입로 2차로에서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금 양평 방향 전반적 흐름은 좋은 가운데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여주 분기점 2차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고 여파 때문에 감곡 나들목에서 여주 분기점까지는 10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 일대부터는 2km 구간 아직은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내게 너무 예쁜 그녀.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내게 너무 예쁜 그녀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좋은 노래 같이 청취해 보겠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위한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 이제 곧 끝나고 평일로 접어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왠지 이럴 때가 되면, 아, 새로운 한주또 시작된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바로 음악이죠. 과거에 들었던 좋은 노래들 또 듣다 보면 옛날 회상을 하게 되면서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90년대 노래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과거 옛날에 그 어느 한순간으로 타임머신 타고 놀러 갈수 있는 그런 추억의 음악들 선곡해서 한번 들어보죠. 김건모의 당신만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SES의 너를 사랑해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온라인 항공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사우디 당국은 자국 내 국제공항 폐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또 오는 15일까지 모든 학교의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후티의 공격을 받은 공항에서 약 10km 떨어진 컨벤션에서 개막하는 세계 석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1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공항을 공격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낸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민간인과 민간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리야드 공항 공격이 위험한 긴장 격화라며 민간인을 향한 살인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베리아 방역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사망이 보고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러시아 당국은 사망 원인 병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에 숨진 시베리아 극동 패스트 연구소 소속 연구원 다리아 시필로바의 공식 사인은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입니다. 시필로바는 패스트균을 비롯한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연구소에서 다루던 위험 병원체가 유해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패스트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연구소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도 병원체 유출 등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장애가 언제 나왔냐면 제 수능 날 아침에 기상송으로 저희 사감 선생님께서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저희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틀어주셨겠죠. 아직도 예스예스의 목소리로 너를 사랑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19살 수능 날 아침 그 춥고 쌀쌀했던 그날 아침이 떠오릅니다. 아마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과거의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만의 추억과 연결되는 그런 노래들 한 곡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추억의 노래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1분 막 지나가고 있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먼저 듣고요. 이어서 하현우가 부릅니다. 민물장어의 꿈.

꿈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50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의 말루포 한방에 무릎을 꿇으며 정규리그 3위를 확정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아는 오늘 전남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롯데에게 4-1로 패했습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3위 확정까지 매직 넘버 1을 남겨뒀던 기아는 롯데에게 일격을 당하며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조기에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내일 전남 광주에서 열리는 L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정규리그 3위 확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본의 배구 명장 마나베 마사요시 감독이 IBK 기업은행 사령탑 데뷔전을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IBK는 오늘 전남 광주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2026 여수 NH농협컵 프로배구 대회 여자부 개막전 경기에서 여자 프로배구 신생팀 숲 슈퍼스를 세트 점수 3-0으로 제압했습니다. 지난 시즌 컵대회 정상에 올랐던 IBK 기업은행은 이번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여자 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 우리원이 구단 사상 첫 박신자컵 우승을 노렸지만 일본 후지스 레드웨이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2026 KB 국민은행 박신자컵 결승전에서 후지스에게 71-78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박신자컵 첫 우승을 노렸던 우리은행은 준우승에 그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늦은 밤에도 오늘은 그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한낮 기온이 꽤 높았는데 그래서인지 지금도 밤이 깊었지만 뭐 서울 중심으로 볼 때 서울 기준으로 22도에서 23도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면 약간의 일교차로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요. 체온 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뉴스 앤 뮤직은 11시로 넘어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자정까지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동물원의 변해간에 띄워드리고 저는 밤 11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인 내일 새 일상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가을의 볕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6도가 되겠습니다. 공기질도 전 권역에서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모레 화요일은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수요일 아침 기온이 서울 10도 내외로 떨어져 제법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밤 11시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대부분 원활합니다. 다만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북공주 분기점 황고개구 부근 갓길에는 보행자가 발견돼서 지금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가운데 달래나 나들목 갓길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통도사 휴게소 부근 갓길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밤길의 일대도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혜가 숨진 남편의 유족 연금을 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2년 넘게 1,300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사실상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혜가 수령한 유족 연금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혜는 남편이 숨진 지난 2019년 유족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 원을 타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28개월 동안 타간 돈은 1,300여만 원.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유족연금 수취권을 취소했지만 그동안 지급된 돈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은혜가 장기간 수감돼 있는 데다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 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2: 재산이 있어야 이제 환수가 되는데.
3: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2: 무기 중에 있습니다만 국고가 결국은 이렇게 낭비되게 된 뭐 이런 모습이 아닌가.
1: 이같이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 수급액은 4억 원에 달했는데 환수율은 5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혜는 지난해 구치소 안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우표를 걸고 도박을 벌이다 금치 9일의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자신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강원 양양구 야산에서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장모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납치됐던 아내는 강원 양양군 야산 근처에서 차량과 함께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송파 장모 살해 피해자를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은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시도는 번번이 불발됐고 긴급 임시조치도 만료돼 연장 결정을 기다리다가 결국 살인과 납치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말쯤부터 피의자 김모 씨를 주시해 왔습니다. 김 씨 부부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김 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엔 아내에게 곧바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따로 살던 장인과 장모에 대해서 당분간 거처로 옮길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 주변 사람들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 차례나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과 28일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6일엔 군포시 자택을 찾아갔지만 이때도 A 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술래잡기처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조치도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 현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아내를 찾아가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직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조치 기간에 김 씨가 접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연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오늘 말다툼을 하던 아내 머리를 돌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인근 도로변에서 주운 돌로 아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고철 공장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하루 넘게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는 냄새와 연기가 퍼져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2만여 톤 규모의 고철 더미가 보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불이 고철에 옮겨붙는 현상이 반복돼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 높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곧 1년입니다. 그동안 성북구가 16.5%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르고 전셋값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단기적 공급 확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강변과 경기도 집값 급등에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10.42% 올랐습니다. 성북구 16.52%를 비롯해 서대문구, 강서구가 14%대 오르는 등 중하위권 지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한 자릿수 초반에 그쳤습니다.
7: 생존 매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 그러니까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7: 내가 이러다가 전세 살다가 내 생에 내 집 마련 못하는 게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깔려있다라는 얘기거든요.
6: 공급 부족과 월세와 세법 개정안까지 맞물려 전세값도 1년간 9.96% 뛰었습니다. 성북구가 전세 상승폭도 15.64%로 1위였고 노원구, 송파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은 부진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주택 준공은 2만 5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줄었고 수도권 전체는 8만여 가구로 21.6% 줄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8월 서울 착공 물량이 81.6% 급감했습니다.
8: 100% 계획을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3: 홍재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그 과정을 봐서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6: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단기적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9: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을 공급을
3: 박갑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9: 민간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단기간 내에 줘야 됩니다.
6: 또 실거주가 의무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비핵심지는 해제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폭풍 SNS 사용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 품격이 없다고 해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아하게를 빚은 좌하게 표현의 논란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해도 뒷골목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아하게를 변형한 지지층 용어인 좌하게 표현이나 대외비 문건 게시, 외교 마찰 등 잦은 SNS 사용에 우려를 표해왔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겁니다.
11: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3: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사이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12: 조은 의원님한테
3: 윤호중 행안부 장관입니다.
12: 글을 쓰실 때는 아마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10: 이 대통령은 좌악의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라며 언어 유희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아하게든 좌악에든

0: 성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는데 앞으로도 SNS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1: 중요한 어떤 대민
2: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1: 한편으로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그걸 이제 SNS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0: 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SNS의 무게감을 따져 물은 건데 이를 품격 시비로 돌렸다며 고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책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 안보 사안은 SNS가 아닌 공식 채널로 다루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억 공천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5: 우리 당 관계자
2: 2022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5: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6: 대근혜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5: 네, 그건 아니고. 네.
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 그리고 저는
2: 2021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입니다.
5: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4: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오는 14일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1억 공천원금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 강선우 의원입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4: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며 선거 공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한 펜스타 아크로호가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펜스타 아크로호가 출항 50일 만에 다시 출발지인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입항 예정일인 이번 달 5일보다 엿새 늦었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예정된 일정에 거의 맞춰 성공적 운항으로 평가된다고 해수부는 밝혔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쯤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친 펜스타 아크로호가 부산항으로 돌아왔다며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한다고 축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긴 항해 정말 고생 많았고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22일에 시작한 이번 항해로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보다 편도 운항 기간을 열흘 단축했고 우리 컨테이너 선박의 극지 운항 경험과 항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7: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고 해수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오늘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3: 물속 생태계도 변하고 있는데 제주도 주변에서 살던 어종이 최근엔 100km 북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바닷속 생태계 변화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8: 전남 광주 여수에서 배로 3시간가량 걸리는 섬 백도 주변입니다. 일반인의 직접적인 출입이 제한돼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 이곳에 국립공원공단 소속 연구원들이 나타났습니다.
9: 북상하고 있는
2: 국립공원 공단 태양생태 보존원 연구원입니다. 촬영 예정입니다.
8: 해수 온도 변화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10: 조금 전 전문 잠수부들이 20m 깊이 바다로 들어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8: 바닷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 무리의 독가시치였습니다. 제주 연안 등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종인데 제주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백도에서도 발견되는 겁니다. 몸 전체가 파란 파란 돔이나 화려한 지느러미 때문에 라이온 피시라고 불리는 솔베 간팽도 보이는데 이들 역시 제주 주변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아열대성 어종입니다. 산호 가운데는 제주 남부 서귀포 지역을 대표 군락지로 하던 가시수지 맨드라미도 확인됩니다.
11: 제주도에서만 그
2: 안정근 국립공원공단 해양생태보존원 연구원입니다.
11: 가시수지 맨드라미, 실해송 같은 이 그 아열대성 연산호 종류가 상당히 많이 북상해 있습니다.
8: 이처럼 아열대성 생물들이 북상하는 것은 우리 바다가 뜨거워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 1968년 이후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표충 수온은 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1.6도나 올라갔습니다. 더구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전체 기간보다 3배 넘게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 이산화탄소 증가에 김대원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존원 책임연구원입니다.
12: 거기다가 우리나라 주변에는 크루시오 해류가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난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온난화 현상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결국 빠르게 뜨거워진 바다가 기존 해양 생태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 이는 곧 우리 어민이나 양식업자들에게 대처하기 힘든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7: 가을이 깊어지면서 강원도 평창에는 백두대간 곳곳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3: 충남 서산 해미읍성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어린 시절 세종과 아버지 태종의 군사 행렬이 재현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3: 푸른 하늘 아래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곳곳이 붉고 노란빛으로 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단풍이 아랫녘까지 점차 번지고 있습니다. 해발 1,400여 미터, 강원도 평창 발왕산에도 오색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등산에 나선 시민들은 가을 정취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14: 남편과 함께여서 더 좋았고 또 발왕산의 첫 나들이어서 더 좋았고 또 날씨까지 더 좋아서 이렇게 이제 단풍 구경 와서 더 좋았습니다.
13: 산림청은 이번 달 중순 설악산과 소백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문 앞에 조선시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600년 전 한글을 만든 어린 시절 세종과 아버지 태종의 군사 행렬이 재현됐습니다.
15: 이곳 해미읍성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병마절도사 군관으로 근무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3: 아이들은 직접 활시위를 당겨보고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쏴보며 병영 체험을 즐깁니다.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 말 위에 올라탄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16: 너무 날씨도 좋고 새로운 체험들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승마 체험도 애기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재밌었어요.
17: 가족들끼리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참 재밌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8: 서산 구경을 지켜라 하고 말타기가 꽤 재밌었어요.
13: 연휴 마지막 날 시민들은 곱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아이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0: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원 디렉션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UNI.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원 디렉션의 UNI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선곡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흘간의 연휴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한 33분 남짓 남았어요. 새로운 한 주가 곧 시작이 되고요. 이번 주말의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말마다 뵙게 됐습니다. 당분간 휴일이 없기 때문에 평일 공휴일에 찾아뵙는 뉴스 앤 뮤직 성탄절까지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평일에는 저희 YTN 라디오 좋은 프로그램들 또 많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고 함께 해주시고 저와는 주말마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팝으로 출발해 봤는데요. 또 분위기 이어가면서 팝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먼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브로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션 레논이 부릅니다. 패러슈트까지 만나고 올게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Broken, 이어서 션 레논 Parachute까지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등 22도에서 29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이들 지역 모두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내일 한미동맹과 경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재 시각으로 내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 거듭 확인되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보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 준수를 강조한 만큼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 동안 교직원과 학생 등 1,13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해킹 피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28번의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회, 2022년 10회, 2024년 1회, 2025년 5회, 올해는 4회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건 지난 2021년과 2024년 당시 각각 한 건으로 1,132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몽지님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요. 닉네임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일까요? 왠지 저녁 시간대 몽지라는 사용자명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특별히 또 신청곡을 올려주셨으니까 저희가 좋은 노래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올 텐데 먼저 김현우의 이 밤이 지나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몽지님의 신청곡이에요. 박미경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꼴찌 광주FC가 리그 2위 울산HD를 재물삼아 리그 29경기 만에 승전골을 올렸습니다. 광주는 오늘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1라운드 홈경기에서 2골 2도움으로 팀 득점에 모두 관여한 광주의 공격수 아드리엘 바루아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울산을 4-3으로 제압했습니다. 광주가 K리그1에서 승리를 맛본 건 지난 3월 7일 K리그1 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3-2로 이긴 이후 29경기 만입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K리그2 우승 및 K리그1 복귀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수원은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8라운드 홈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수원의 공격수 루이스 미나 선수의 원맨쇼를 앞세워 안산 그린어스를 4-1로 제압하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최근 5연승을 포함해 10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간 수원은 승점 56점을 기록해 K리그2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일기예보 좋아 좋아, 10cm 내 눈에만 보여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따로 살던 장인과 장모에 대해서 당분간 거처로 옮길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 주변 사람들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 차례나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과 28일,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0: 지난 6일엔 군포시 자택을 찾아갔지만 이때도 A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술래잡기처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조치도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 현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아내를 찾아가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직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조치 기간에 김 씨가 접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연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어제 서울은 119년 만에 가장 더운 10월 중순의 가을 날로 기록됐습니다. 따가운 햇볕에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 이 늦더위는 이번 주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 아침 최저기온 14.7도로 출발한 서울의 10월 11일. 따가운 가을볕에 11시 무렵 24.8도를 돌파하더니 오후 2시를 지나며 29.6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기존 10월 중순 최고기온인 1939년 10월 14일에 29.3도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30.3도까지 올랐던 서울 도봉구는 31.7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3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 전주와 대전, 충남 보령과 강원 춘천 등 곳곳에서 10월 중순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글날 연휴에 찾아온 가을 늦더위는 이번 주 화요일 비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가을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최대 30mm, 영남과 호남에 최대 30에서 50mm, 제주에는 사흘 동안 최대 70mm가 예상됩니다.
3: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에는 비가 오겠고 13일 전국으로 확대되어 오후까지 이어지겠으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2: 비가 오는 화요일부터 낮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3도 넘게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이르게 출발한 단풍은 서서히 가을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20% 정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첫 단풍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순서로 관측됐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은 중부 지역은 10월 말, 남부는 11월 초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이처럼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10월 중순이었는데요. 울산에서는 마라톤 행사 도중 20여 명이 열탈진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오점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늦더위가 여전한 일요일 오전 울산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만 명가량이 참가한 큰 규모의 행사였는데 11시를 전후해서 20여 명의 참가자가 열탈진과 고열, 실신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는 119 구급차를 동원해서 15명을 지역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5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참가자도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라톤 대회 당시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27.1도를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난 불이 일요일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전남 광주 영광군에 있는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창고에 붙어있던 가건물 내 침실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추천면에 있는 국가지원도로, 즉 국지도 60호선 정령7호에서는 낙석이 발생해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도로에 돌무더기가 쏟아진 건 토요일 밤 9시쯤. 이로 인해서 육모정과 호랑골 가든을 잇는 5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전북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낙석 정리도 일단 끝났지만 안전운행 여부를 관련 기관과 협의 판단한 뒤에 개통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1: 건물 2층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구조적 결함인지 노후에 의한 낙하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이 무너진 구조물 사이로 들어갑니다. 아수라장으로 바뀐 공간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철제 구조물과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된 천장 시설이 떨어진 원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6: 벡트, 석고보드, 종이 합판으로 3중으로 천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중에 의해서 낙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으로 낙하한 것인지 노후로 인해서 낙하한 것인지는 향후 정밀 감식을 거쳐서.
5: 또 사고 전에 진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제때 피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7: 앉아 있는데 바로 저 앞에 천장이야.
5: 1994년 지어진 건물의 2층은 당구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용도를 바꾸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또 안전시설 설치는 제대로 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와이티N24 시작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8: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7: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9: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 근데 지금 임은정 청
9: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7: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10 강태욱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추가 검증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며 검증 전에 언론이나 SNS로 자격 시비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방침을 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박병원 선임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사기소 불리한 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논란의 확산은 국정동력 재확보에 도움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폭풍 SNS 사용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품격이 없다고 해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국민과의 적극적 교감이 중요하단 건데 우아하게를 비튼 좌아하게 표현 논란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고 힘없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품격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해도 뒷골목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아하게를 변형한 지지층 용어인 좌아하게 표현이나 대외비 문건 게시, 외교 마찰 등 잦은 SNS 사용에 우려를 표해왔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겁니다.
11: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12: 조은희 의원님한테 네. 저 글을 쓰실 때는 아마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10: 이 대통령은 좌아하게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라며 언어 유희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는데 앞으로도 SNS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13: 중요한 어떤 대민 소통의 도구이자 한편으로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그걸 이제 SNS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10: 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SNS의 무게감을 따져 물은 건데 이를 품격 시비로 돌렸다며 고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책은 부처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고 외교 안보 사안은 SNS가 아닌 공식 채널로 다루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 양양까지 도주했지만 수사망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한 남성이 새벽 골목길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길에 쓰러

0: 떨어지기도 하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남성의 활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편 김모 씨에게 아내가 납치당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습니다.
1: 여자가 소리 지르고 남자가 소리 지르고 그냥 서로 소리 지르는 건데 비명 말고 말싸움 같은 거 서로.
0: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납치하기 전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납치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아내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2: 피의자하고 산 중턱에서 각자 갈 길로 가자고 해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던 것을 저희 형사가 발견한 겁니다.
0: 결국 경찰은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김 씨를 양양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이 20대 남성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뒤 예정된 경찰 출석일을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호송줄로 양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인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5: 현장에서 왜
6: 조사해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4: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까지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결혼 반년 만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2: 혼인 무효 소송, 그러니까 혼인이 처음부터 아예 무효다라는 소송.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한데.
4: YTN 취재 결과 지난 8월 가정폭력 신고로 김 씨는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9월 초까지 피해자 조사는 세 차례 이뤄졌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체포영장까지 신청하려 했다고 설명했는데 여러 차례 자취를 감춘 김 씨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계획은 수포가 됐습니다. 이후 어렵게 전화로 연락이 닿은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 인적이 드문 새벽이었지만 초등학교 10m 앞 어린이들이 항상 오가는 이곳이 비극의 현장이 됐습니다. 경찰 소환을 한 차례 불응하고 다음 조사 땐 꼭 나가겠다던 출석일을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4: 코앞에 닥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신고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살인사건과 별개로 먼저 신고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day. 아이브라 아이브라
1: 이뻐
0: 아이브라 아이브라 아이브라 이뻐 아이브라.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변한 옷 한 벌 집안 채입소도 나 하나만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 위해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 예고와 관련해 당사자인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중수청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2주차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되는데 대통령의 경고에도 여권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7: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 여기에 미국이 한국을 향해 오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까지 밝히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발언을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장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외교 안보 라인 전반으로 넓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8: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6: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한미동맹 위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더라도 전반적인 협력은 활발하고 이를 동맹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주 초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수요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운다며 잇따라 공개 경고했지만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다.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며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여권 내 갈등에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요소로 꼽힙니다.
9: 상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경기도 국감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권 내부 이견이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감 2주차에는 여야의 대치와 함께 여권 내부의 충돌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5: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걸 두고 공개 망신이라면서 미 대사관저 점거 전력에도 방미 이력 자체는 있었던 만큼 이 상황은 한미 간 온도가 달라졌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동맹 신뢰를 잃은 거라며 이같이 밝힌 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유감 표명이나 항의 대신 한미 동맹에 대한 재점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미 간 정보 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도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정보 동맹 이상 기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음 자체를 무시할 순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0: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북한 재래식 전력과 동향은 물론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의 총량 역시 줄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한미 간 공유가 제한된 정보가 일부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위치를 공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항의하며 대북 위성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11: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10: 국방부도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연일 한미동맹 우려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마저 일부 제한된 정보는 독자적 능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0% 찰떡 정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12: 미국이 저 정도로 말을 했다는 건 방첩과 정보 분야에서 풀리지 않는 뭔가 일이 있고 그리고 불신이 있고
10: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미 간 이상 징후를 직시하고 우회를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과거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재소원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의 과거 법안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쏟아냈는데 당시 논문 파일 중에 케냐 국적 대필 작가 이름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엔 한 의원 딸의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판매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에 미 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이 멈춰 세웠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개입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14: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묻습니다. 경찰의 국제형사 사법 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13: 국정감사에서부터 잇따른 민주당 공세에 이미 저작권자의 판매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과거 청문회 시절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한 의원.
15: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그게 단순한 저작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6: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15: 예. 그래서 거기다가 책에 지금 다시 올려놨습니다. 원저작자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
13: 공세가 계속되자 곧바로 김민석 대표의 자녀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고2였던 김 대표의 아들이 동아리 홈페이지에서 법안 초안을 썼다고 소개했던 교육법안이 이듬해 민주당 16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며 공직 사유화라고 직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수첩에서 한동훈 아웃이라 적었다 포착된 김 대표를 수첩 공격 대장이라 재차 거론하면서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17: 현안에서 시작된 민주당과 한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자녀를 고리로 한 때아닌 가족 과거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6: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 고수익에 원금 보장?
1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니타시오 남의 탓만 하다 보면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서로 폭격을 이어가며 보복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수도 사나 공항에 공습받았다고 주장했고 킹칼리드 공항을 공격받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도심에서는 다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 11일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이 사우디 연합군에 의해 또다시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제4터미널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이번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장에 배치된 관할 당국이 직접 화재 진압과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12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다친 대형 참사 하루 만에 또다시 공항이 공격받으면서 리야드 전역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친이란 반군 후티 공습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의 후티 공격에 동참할 것인지를 묻자 그럴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공격에 관해 방금 알게 됐으니 결정을 내리겠다며 매우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추가 질의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강태욱 기자입니다.
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0: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1: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0: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2: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3: 모르겠습니다만
2: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서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방침을 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박병원 선임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쳤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장 보고와 신속한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5: 태능이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 검은색 세단 승용차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처 태능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황제 골프를 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6: 골프비는 특활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SNS에서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지 말고 뒤로는 몰래 골프만 치지 말고.
5: 청와대도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도 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휴일 비공개 일정 등의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기존 기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주 의원의 예고된 기자회견 10분 전쯤 신속하게 공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구 사고 당시 1차 구조 작업이 완료되고도 2시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며 초단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오늘 한미동맹과 경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 시각 오늘 미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 거듭 확인되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보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 준수를 강조한 만큼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와 수사 공백 우려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 양양까지 도주했지만 수사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3: 한 남성이 새벽 골목길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길에 쓰러지기도 하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남성의 완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편 김모 씨에게 아내가 납치당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습니다.
7: 여자가 소리 지르고 남자가 소리 지르고 그냥 서로 소리 지르는 건데 비명 말고 말싸움 같은 거 서로.
3: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납치하기 전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납치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아내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8: 피의자하고 산 중턱에서 각자 갈 길로 가자고 해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던 것을 저희 형사가 발견한 겁니다.
3: 결국 경찰은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김 씨를 양양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number you have reached is not in service at this time. Please check the number or try your call again.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before you answer. Think twice. Whatever you do,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7: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8: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7: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9: 임은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7: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10 강태욱입니다.
5: 한미동맹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2주차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6: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되는데 대통령의 경고에도 여권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0: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11: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여기에 미국이 한국을 향해 오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까지 밝히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발언을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장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그러면서 책임론을 외교 안보 라인 전반으로 넓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1: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0: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한미동맹 위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더라도 전반적인 협력은 활발하고 이를 동맹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주 초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수요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운다며 잇따라 공개 경고했지만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다.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며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여권 내 갈등에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요소로 꼽힙니다.
2: 상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경기도 국감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권 내부 이견이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감 2주차에는 여야의 대치와 함께 여권 내부의 충돌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3: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정보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도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 이처럼 우리 정부는 정보 동맹 이상 기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음 자체를 무시할 순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북한 재래식 전력과 동향은 물론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의 총량 역시 줄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한미 간 공유가 제한된 정보가 일부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위치를 공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항의하며 대북 위성 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6: 영변과 구성 강산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5: 국방부도 굳건한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연일 한미동맹 우려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마저 일부 제한된 정보는 독자적 능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0% 찰떡 정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7: 미국이 저 정도로 말을 했다는 건 예. 방첩과 정보 분야에서 풀리지 않는 뭔가 일이 있고 그리고 불신이 있고
5: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미 간 이상 징후를 직시하고 우회를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중 500억 달러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발표했지만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알래스카 퍼블릭 미디어는 한국 당국자들이 지난 7일 앵커리지에서 주 의원들을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을 주도하는 글렌파렌 그룹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 뒤에야 한국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시간 11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투자금 500억 달러를 넣으려 하고 있지만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쳤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4: 청와대는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장 보고와 신속한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8: 태능이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 검은색 세단 승용차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처 태능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황제 골프를 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 골프비는 특활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SNS에서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지 말고 뒤로는 몰래 골프만 치지 말고.
8: 청와대도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도 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휴일 비공개 일정 등의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기존 기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주 의원의 예고된 기자회견 10분 전쯤 신속하게 공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구 사고 당시 1차 구조 작업이 완료되고도 2시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며 초단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1: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

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중수청까지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온 임 청장이 광주 중수청으로 출근하면서도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3: 김지용 후보자께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2: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급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4: 임은정 장관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 근데 지금 임은정
4: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윤 장관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논란의 축이 정치권을 넘어 중수청까지 번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기강을 세우는 일도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검찰 재직 때도 상사의 지시에 맞서 중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중수청에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10 강태욱입니다.
0: 이번 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의 경고에도 여권 내부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한미동맹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2주차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7: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8: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입니다.
6: 여기에 미국이 한국을 향해 오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까지 밝히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발언을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장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외교 안보 라인 전반으로 넓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9: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6: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한미동맹 위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더라도 전반적인 협력은 활발하고 이를 동맹 전

0: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주 초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수요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운다며 잇따라 공개 경고했지만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다.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며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여권 내 갈등에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요소로 꼽힙니다.
1: 상식적인 조치가
2: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경기도 국감에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권 내부 이견이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감 2주차에는 여야의 대치와 함께 여권 내부의 충돌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쳤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4: 청와대는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장 보고와 신속한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5: 해능이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 검은색 세단 승용차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처 태능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제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 황제 골프를 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6: 골프비는 특활비로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설명하십시오. SNS에서 국민 위하는 척 쇼만 하지 말고 뒤로는 몰래 골프만 치지 말고.
5: 청와대도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도 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휴일 비공개 일정 등의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기존 기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주 의원의 예고된 기자회견 10분 전쯤 신속하게 공지됐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구 사고 당시 1차 구조 작업이 완료되고도 2시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며 초단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과거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재소환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4: 그러자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의 과거 법안 의혹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스펙 수사 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쏟아냈는데 당시 논문 파일 중에 케냐 국적 대필 작가 이름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엔 한 의원 딸의 전자책을 아마존에서 판매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에 미 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멈춰 세웠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개입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8: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묻습니다.
2: 조교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8: 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7: 국정감사에서부터 이 딸은 민주당 공세에 이미 저작권자의 판매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0: 과거 청문회 시절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한 의원.
1: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그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예.
1: 그래서 거기다가 책을 지금 다시 올려놨습니다. 원저작자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
0: 공세가 계속되자 곧바로 김민석 대표의 자녀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고2였던 김 대표의 아들이 동아리 홈페이지에서 법안 초안을 썼다고 소개했던 교육법안이 이듬해 민주당 16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며 공직 사유화라고 직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수첩에서 한동훈 아웃이라 적었다 포착된 김 대표를 수첩 공격대장이라 재차 거론하면서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현안에서 시작된 민주당과 한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자녀를 고리로 한 때아닌 가족 과거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4: 1억 공천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6: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2: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6: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7: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6: 네, 그건 아니고. 네.
5: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2: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6: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5: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오는 14일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1억 공천원금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8: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5: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며 선거 공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팀이 이르면 이달 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증거 검증에 나섭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증거 검증을 위해 경찰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개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투표용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증일은 오는 29일이 유력하지만 향후 관계기관들과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도 높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곧 1년입니다. 그동안 성북구가 16.5%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르고 전셋값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4: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단기적 공급 확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한강변과 경기도 집값 급등에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10.42% 올랐습니다. 성북구 16.52%를 비롯해 서대문구, 강서구가 14%대 오르는 등 중하위권 지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

0: 서초구와 서초구는 한 자릿수 초반에 그쳤습니다.
1: 생존 매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 서울 집값
2: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1: 내가 이러다가 전세 살다가 내 생에 내 집 마련 못하는 게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깔려있다라는 얘기거든요.
0: 공급 부족과 월세와 세법 개정안까지 맞물려 전세값도 1년간 9.96% 뛰었습니다. 성북구가 전세 상승폭도 15.64%로 1위였고 노원구, 송파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은 부진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주택 준공은 2만 5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줄었고 수도권 전체는 8만여 가구로 21.6% 줄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8월 서울 착공 물량이 81.6% 급감했습니다.
3: 100% 계획을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2: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3: 한 80에서 88% 그 과정을 봐서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0: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단기적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을
2: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4: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단기간 내에 줘야 됩니다.
0: 또 실거주가 의무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비핵심지는 해제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한국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한은은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첫 국감인데 오는 22일 금통위를 앞두고 경기 판단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쿠팡을 비롯한 주요 유통업체 조사와 식품 정유업계 담합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6: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1811-8851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이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12일과 13일 나오고 계좌 개설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6: 외식 가공식품업체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베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 46종 가격을 평균 5.9% 올립니다. 도미노피자 가격도 평균 4.4% 오릅니다. 후티반군의 공습으로 13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다시 피격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이 또 공격을 받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항공 인근에서 순항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에도 같은 터미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우디인은 물론 미국과 방글라데시, 인도인 등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5: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로 미국인도 사망하면서 군사 대응을 꺼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티의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인이 숨지자 후티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후티가 사우디에서 자행한 최근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사우디와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에너지 휴전에 동의해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합의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휴전 적용 대상이나 기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을 수용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일방적인 휴전 발표는 러시아산 경유 수입 문제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고조된 직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유 거래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값 상승의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며 대통령 교체까지 언급했습니다.
1: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새 지도자를 뽑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합의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0: 이런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는 건 우크라이나인의 몫이라며 즉각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바꾸고 싶다면 먼저 러시아의 60일간의 휴전부터 설득하라고 반박했습니다.
1: 두 달에 60일간의 완전한 휴전을 달라고 푸틴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 합의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10월 12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권혁주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듀엣토에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카프리스 중에서 24번 권혁주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오늘이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 2016년 10월 12일 당시 권혁주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어요. 부산에서 공연을 앞두고 새벽에 숙소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0: 아, 당시 클래식 팬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막 30을 넘긴 바이올리니스트가 택시 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택시기사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군다나 바로 그날 저녁 부산 문화회관에서 연주를 앞두고 있었고요.
0: 리허설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참.
1: 이게 리허설에서도 평소처럼 연주를 했고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원인을 밝히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심정지래요. 그러면 심정지. 이게 심장에 그냥 바로 어떡하겠어요?
0: 그렇죠. 이거 뭐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31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렵네요.
1: 맞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권혁주가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던 연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1살에 차이콥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고요. 아주 일찍부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덴마크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랑 이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도 우승했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입상했고
0: 지금 한국 음악계에는 김선욱, 손여름, 조성진, 선우예곤, 이민찬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있고 바이올린에는 김범소리, 김다미, 클라라 주미간 같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권혁주는 이들보다 선배 음악가였죠. 말하자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한국 음악계 황금기를 처음으로 열기 시작한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권혁주와 김선욱이 함께 호흡을 맞춘 연주를 좀 준비해봤어요. 2007년 9월 더 하우스 콘서트에 있었던 연주인데 당시 권혁주는 22살, 김선욱은 19살이었습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중 마지막 4악장 권혁주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중 마지막 4악장 권혁주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권혁주가 세상을 떠난 뒤 남아있는 공연 실황을 음반으로 발매한 겁니다.
0: 이 권혁주에게는 이렇게 남아있는 실황 음원이 특히 소중합니다. 워낙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충분한 정규 음반을 남길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1: 대신 공연장에서 녹음된 연주들만 남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더 하우스 콘서트를 비롯해서 여러 무대에서 남겨놓은 실황들이 음반으로 나오면서 지금도 권혁주의 연주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1: 어쩌면 권혁주라는 연주자는 음반보다 무대에 더 많은 기록을 남긴 연주자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0: 실제로 독주와 협연뿐 아니라 실내악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솔로이스트에서 활동을 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 한 해 전만 해도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을 이끌면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전곡을 네 차례 공연에 걸쳐서 완주하기도 했으니까요.
1: 그래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1살이면 연주자로서는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줄 나이였으니까요.
0: 맞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독주와 실내악, 교유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시간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은 조금 더 젊은 시절의 권혁주를 만나보겠습니다.
0: 이 엘리자베스 콩쿨 실황 음반 중 한 곡입니다. 이자이가 그 생상스의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왈츠 형식에 의한 연습곡 카프리스인데요. 이 권혁주의 바이올린 다나 프로토폭 페스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뉴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소식 이제 낯설지도 않습니다. 또 터졌구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이번엔 그냥 또 터졌네 하고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과 개인정보를 함께 맡기는 금융권에서 이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죠.
2: 여보,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대.
3: 수미씨 아니야?
2: 아니야, 진짜 은행 공지야.
3: 아니, 뭐가 유출됐는데?
2: 이름, 전화번호에 대출 관련 정보까지 털렸다는데?
1: 시작은 한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알려졌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죠.
3: 어라? 이번엔 또 다른 은행이래.
2: 또?
3: 어, 저축은행 캐피탈도 나오고 있다는데?
2: 잠깐, 이거 금융권 전체가 공격받은 거야? 팀장님, 이 접속 기록 보세요.
3: 어, 왜?
2: 다른 금융사 공격에 쓰인 IP가 우리 쪽에서도 확인됐습니다.
3: 그래요? 그러면 외부 접속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해요.
1: 실제 여러 금

0: 로엘 본무업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0: 네, 처음에는 신한은행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고객 정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이름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어디까지 번진 겁니까?
1: 네, 최초에는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한도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 공유된 공격 IP가 28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공격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개별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를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같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정보가 빠져나간 곳이 있고 막아낸 곳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 다른 금융사는 같은 공격을 막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1: 네,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같은 공격을 다른 금융사들은 막아냈는데 특정 금융사만 뚫렸다면 그 금융사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킹 기술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라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0: 사실 은행이 해킹당했다는 말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내 통장에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일 것 같거든요. 금융당국에 의하면 현재까지 직접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는 없고 비밀번호나 OTP 정보도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 돈을 잃은 건 없어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털렸으니까 배상해라 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1: 네, 법령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개인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제3자가 열람했는지 또는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쿠팡이나 일반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털린 것과 은행에서 털린 걸 똑같이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은행은 돈, 뭐 내 소득, 대출 한도 같은 신용정보들까지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게 똑같이 볼 수 있습니까?
1: 네, 아무래도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훨씬 더 무겁게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이고 또한 이를 이용해서 2차 범죄, 즉 맞춤형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까지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자체가 높고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도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쇼핑몰 유출 사고보다도 금융회사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신한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이 손해가 생기면 전액 보상하겠다 밝혔던데요. 근데 이 전액 보상이라는 말이요.

0: 막상 따져보면 쉽지도 않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이게 유출로 인해 생긴 피해다 이런 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결국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원칙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이유와 구체적인 손해 내용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출로 내 정보가 빠져나갔고 그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연결고리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어디서 내 정보를 얻었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내 정보가 여러 경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된 정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정보가 악용되었다는 정황 증거를 모아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0: 피해자 입장에선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못한 건 금융회사인데 내가 그걸 왜 증명을 해야 되냐. 그리고 유출된 정보라는 게 그날 당장 활용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몇달 뒤, 뭐 길게는 몇년 지나서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시효라는 게 있을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1: 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법원은 단순히 유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실제 피해가 몇년 뒤에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0: 앞서 피해자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 금융회사 책임을 좀 따져보죠. 이 사건에선 이게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다 싶은 지점, 뭐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1: 네, 우선적으로는 피해 규모와 파급력입니다. 단일 금융사의 사고가 아니라 여러 금융사가 동시에 공격을 받았고 유출된 정보가 이름, 전화번호에 그치지 않고 연소득이나 대출 한도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맞춤형 보이스피싱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많고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회사들의 보안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도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당국 점검에서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금융당국 점검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빠져 있거나 외부 접속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이런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 물을 수 있을지, 과징금이나 제재 이 정도 선인 건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나 임원, 뭐 경영진까지 형사적인 책임 또는 민사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1: 네, 우선 민사적인 책임부터 살펴보자면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과태료, 기관 경고나 임원 제재 등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담당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그런데 이번 사고를 두고 AI 해킹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융회사가 AI를 이용한 고도화된 공격이라 막기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까?
1: 네, 대법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법리를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다 지켰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AI를 이용한 해킹이라 막기 어려웠다라는 주장과 함께 우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안 조치를 다 이행했다라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금융당국 점검 혹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빠져 있거나 외부 접속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같은 공격을 일부 금융사들은 막아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방어 불가능한 공격이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 해킹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방패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한미 동맹의 이상 신호가 감지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도 변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 이렇게 우리 정부가 정보 동맹 이상 기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음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국가정보원이 한미 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북한 재래식 전력과 동향은 물론 사이버와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의 총량 역시 줄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한미 간 공유가 제한된 정보가 일부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추가 위치를 공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항의하며 대북 위성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6: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7: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6: HEU,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5: 국방부도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연일 한미동맹 우려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마저 일부 제한된 정보는 독자적 능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0% 찰떡 정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8: 미국이 저 정도로 말했다는 건
7: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8: 풀리지 않는 뭔가 일이 있고 그리고 불신이 있고
5: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미 간 이상 징후를 직시하고 우회를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네, 이번엔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당장 우크라이나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에너지 휴전에 동의해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합의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휴전 적용 대상이나 기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을 수용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방적인 휴전 발표는 러시아산 경유 수입 문제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고조된 직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경유 거래를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값 상승의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며 대통령 교체까지 언급했습니다.
7: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새 지도자를 뽑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합의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이런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는 건 우크라이나인의 몫이라며 즉각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바꾸고 싶다면 먼저 러시아의 60일간의 휴전부터 설득하라고 반박했습니다.
7: 두 달에게 60일간의 완전한 휴전을 달라고 푸틴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공격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 합의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후티반군의

0: 공습으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공항이 다시 피격됐습니다. 이에 맞서 사우디도 예멘의 국제공항을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1: 사우디의 관문인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이틀 연속 피격됐습니다. 하루 전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터미널에서 다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수도 리야드의 핵심 방공망이 뚫리면서 사우디의 안보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항이 마비된 가운데 리야드의 모든 학교는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인 세계 석유회의 총회는 일단 예정대로 개최됐습니다.
2: 사우디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발전을 지속하고 약속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1: 하지만
2: 장관입니다.
1: 이탈리아 장관에 이어 주요 석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잇따라 불참을 통보해 이미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수도 리야드 외 동부의 국제공항과 가스시설, 정유공장 등을 겨냥해서도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사우디의 모든 공항이 잠재적 타격 목표라고 경고했습니다.
2: 세계 모든 기업과 전문가, 근로자, 여행객은 사우디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1: 사우디도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예멘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 등을 공습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공격으로 어린이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제 상대의 심장부를 겨냥한 난타전의 양상으로 격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실질적인 군사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원입니다.
0: 이렇게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사망자까지 발생해 트럼프가 공격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요. 이후에 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3: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의 후티 공격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후티의 사우디 공항 공습에 대해서는 끔찍한 일이라며 공습 여부에 대해서 곧 알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2: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훌륭한 전투원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이 발언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미국인 한 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된 뒤 나와서 주목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거듭된 요청에도 후티 반군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공격 검토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인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미국은 사우디와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불과 3주 정도 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군사 개입이 상당한 부담이란 점입니다. 미국이 개입할 경우 후티 반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선박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만큼 국제 유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하고 있고 무기 재고 부족 문제도 불거진 미국이 후티와의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무대응으로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2: 트럼프는 추가 군사 자원을 투입해야 할또 다른 해상 병목 지점이 생기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우디에 가해지는 압박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0: 이번에
2: 있습니다.
0: 이란에서 미국의 협상 제안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나왔는데 무슨 입장입니까?
3: 네, 이란의 최고 안보 기구인 최고 국가 안보 회의의 모흐센 레자이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이 제시한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 등 7개 조건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아직 불충분하다며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모호하게 남겨둔 문제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7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과거 세 차례 협상에서 미국이 번번이 약속을 저버리고 이란을 공격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외교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라는 추가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0: 있는데요. 교정이 다시 격화할 경우 중동 지역의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우군인 후티 반군의 공습이 이어지자 미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함께 높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휴일 새벽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하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남성은 차를 타고 서울에서 강원 양양까지 도주했지만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 남성이 새벽 골목길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길에 쓰러지기도 하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남성의 완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대 남편 김모 씨에게 아내가 납치당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습니다.
3: 여자가 소리 지르고 남자가 소리 지르고
4: 인근 주민입니다.
3: 소리 지르는 건데 비명 말고 말싸움 같은 거 서로.
2: 김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납치하기 전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납치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 양양군까지 200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아내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아내를 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5: 피의자하고 산 중턱에서
4: 경찰입니다.
5: 각자 갈 길로 가자고 해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던 것을 저희 형사가 발견한 겁니다.
2: 결국 경찰은 도주 7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김 씨를 양양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존속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경찰은 이 송파 장모 살해 피의자를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해왔고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시도는 번번이 불발됐고 결국 살인과 납치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6: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난 8월 말쯤부터 피의자 김모 씨를 주시해왔습니다. 김 씨 부부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임시조치를 신청해 김 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뒤엔 아내에게 곧바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따로 살던 장인과 장모에 대해서 당분간 거처로 옮길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 주변 사람들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 차례나 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과 28일 김 씨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6일엔 군포시 자택을 찾아갔지만 이때도 A 씨가 집에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술래잡기처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씨에 대한 임시조치도 지난달 30일 만료됐습니다. 경찰이 조치 현장을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아내를 찾아가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직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조치 기간에 김 씨가 접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연장을 신청했다며 피해자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혜가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타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2년 넘게 1,300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사실상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혜가 수령한 유족연금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혜는 남편이 숨진 지난 2019년 유족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 원을 타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0: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28개월 동안 타간돈은 1,300여만 원.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유족연금 수취권을 취소했지만 그동안 지급된 돈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은혜가 장기간 수감돼 있는 데다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 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1: 재산이 있어야 이제 예.
2: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1: 중에 복역 중에 그 있습니다만 국고가 결국은 이렇게 낭비되게 된 뭐 이런 모습이 아닌가.
0: 이같이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은 4억 원에 달했는데 환수율은 5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혜는 지난해 구치소 안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우표를 걸고 도박을 벌이다 금치 9일의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올해 국정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대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단은 올해 1월과 9월 두 차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2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식사나 회의 비용 등을 국정원이 대신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1억 공천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판단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당초 지난달 29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는데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5: 우리 당 관계자
2: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5: 그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6: 대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5: 네, 그건 아니고. 네.
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 그리고 저는 윤우진
2: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5: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4: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오는 14일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1억 공천원금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7: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4: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며 선거 공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8: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0: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의 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침 6시 20분 15초 이제 지났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합니다. 가을 초입에 연휴 잘 쉬셨나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세 글자,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미국 대통령 이름이죠. 사우디 수도의 공항이 피격됐고 러시아 원유 수입 문제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이상해졌습니다. 모두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뉴스인데요. 배경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 몇 차례 노벨 평화상 언급했잖아요. 수상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나비 필라이 판사가 받았습니다. 트럼프 뒤끝 있는데요. 잠시 후 강영구 아나운서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앞서 말한 혼란한 국제정치 때문에 증시와 인공지능 관련 논의도 널뛰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안해지면 불안을 감수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한국을 판단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오진석 팀장과 함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꼭 한 분만 지적한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분은 간판이고 무언가 그 뒤에 트럼프와 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생각을 하는 거대한 욕망과 사람들이 있겠죠. 현실을 읽을 때 이 부분 꼭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을 여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핵심만 쏙쏙 골라드립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했는데 대구에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1: 네, 부상자가 38명 발생한 사고였고요. 어제 대구경찰청은 국과수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 등과 합동감식 벌였습니다. 건물의 2층 천장이 붕괴한 건데 여기가 당구장이었지만 폐업을 했고요. 최근에는 노인을 상대로 전기장판이나 주방용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고 당일도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무대 위 천장에서부터 마감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머지 부분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죠.
0: 갑작스럽게 생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거 건물 안전은 생명에 직결되는 일인데 이거 좀 미리 전조가 있었습니까?
1: 과거 10년 정도 당구장으로 운영될 때도 천장을 지탱하던 케이블이 삭아서 길게 늘어지기도 했고 천장 곳곳이 내려앉기도 했답니다. 당구장 손님들이 천장이 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아, 좀 불안하다. 이거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건물주 비용 문제로 난색을 보였고 결국 낡은 부분을 고치기보다는 가리기 위해 페인트 칠을 했고 이번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건물 관계자 등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본인이 누워 자는 방이었다면 수리 안 했을까요? 당장 했겠죠. 자, 오늘 관련해서 10시 반에 시작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 나와서 짚어드립니다. 건물 알갔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큰 목숨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언급했네요.
1: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분단위 초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 청와대는 사고 당일에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 찾았다. 현장에서 이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족과의 골프 약속 이런 사적인 휴일 일정은 비공개 일정이라 공개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청와대가 선제 대응한 것으로 보이죠.
0: 관련 내용은 7시 10분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여야 입장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원인 불명 폐렴 으로 연구원이 사망했어요. 이럴 때마다 정말 우리 코로나에 대한 기억도 끔찍하게 떠오르는데 병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거 좀 걱정되네요.
1: 네,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위치한 패스트 방역 연구소 직원 28살 다리아 시필로바가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0: 해렴인데요. 사망 보고 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무슨 병원체로 인한 사망인지 발표가 없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러시아 측의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죠.
1: 아니, 연구소 이름 자체가 패스트예요.
0: 패스트 연구소. 예,
1: 유럽을 휩쓸고 인류의 상당수를 사망케 만든 무서운 질병이죠. 흑사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의문이 제기될 것 같아요.
0: 네, 혹시 살아있는 패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려서 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른 거 아니냐, 미생을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냐, 혹은 러시아가 생물무기 연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아니냐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패스트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에 대한 사망이냐, 그건 밝히고 있지 않은 거죠.
1: 네, AI 위협 중에 하나가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생물학 무기가 악용될 수 있는, 즉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런 무기를 왜 만드는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모두가 절멸할 수 있는 위험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알려지는 부분들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철저한 방역이라든지 사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생기면 또 정부에서 주도해서 알려주는 걸 잘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질병도 걱정인데 바퀴벌레도 걱정입니다. 한국에 없던 바퀴벌레가 출몰했다고요?
0: 맞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서식하는 투르키스탄 바퀴벌레가 부산 간만부두 인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보이면 안 되는 종인데요. 아마 항만을 통해 물류 이동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녀석들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암컷 한 마리가 새끼를 350마리 정도 낳고 또 221일 정도가 되면 성충이 됩니다. 겨울에 온화한 부산 기후가 이 투르키스탄 바퀴벌레에게 아주 좋은 한파 대피소처럼 여겨지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에는 이미 투르키스탄 바퀴벌레가 유입돼서 고초를 치르고 있습니다.
1: 아, 이거 지금 사실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나무, 목재, 또 배에 그 차 있는 물이 있죠. 네. 형형수 이런 데서 유입되는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이건 없던 거다. 중동 바퀴벌레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살충제를 막 뿌릴 수가 없는 게요. 이 투르키스탄 바퀴가 주로 서식하는 하수구에 살충제 뿌리면 하수가 바로 오염이 됩니다. 네. 식독제, 그러니까 독먹이를 써야 되는데요. 효과를 보려면 바퀴들이 활동성이 좋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겨울이 지나야 식독제 혹은 독먹이를 활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관계 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1: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계속 좀 이거 고민하시고 모니터링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노벨상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언급했었는데 네. 못 탔습니다. 네, 근데 실패한 걸 가지고 그냥 내가 못한 내가 아니라 좀 뒤끝이 있다고요.
0: 네,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번 제재로 미국 관할거래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자산 모두 동결됐고요.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국제형사재판소와의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이번 제재 노벨평화상 발표가 훨씬 전부터 준비됐다라고는 하는데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한 뒤끝으로 보는 시선이 좀 지배적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 SNS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비 필리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이다 이런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고, 또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자신은 전쟁 8개 끝냈다,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도 내가 막았다, 각 전쟁에 대해 하나씩 노벨상만 8개를 받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내가 막았다 아니고 내가 안 했다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인데요. 자, 이렇게까지 뒤끝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비 필라이 판사 알려주시죠.
0: 네, 나비 필라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인권법 전문가고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지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시절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가동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엔 유엔 조사위원회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노벨위원회 평화 증진과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집단 학살 범죄가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한 나비 필라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혔죠.
1: 네, 지난해 수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또 이번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예,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발도 큽니다. 뭐 한 행동을 보고 반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곡 살인 이야기,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남편인 그 희생자분이 사망한 뒤에 유족 연금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못 받았다고요?
0: 네, 이은혜는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하고 유족연금을 청구해서 매달 46만 원씩 29개월간 네. 1,300만 원가량을 수령했습니다. 당연히 옳지 못하죠. 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난 뒤에 국민연금공단은 이은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습니다만
1: 아, 이미 지급한 건 못 받았다 이 얘기군요.
0: 맞습니다. 4년 동안 이미 지급된 연금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1: 이거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0: 가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취소하고 또 환수해야 합니다만 무기징역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혜의 경우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서 압류나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치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좀 고려가 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최소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금액이라면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없이 손실 처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죠.
1: 자, 그 감옥 안에서 일하면서 돈 경제활동 하게 되면요. 그것도 따박따박 다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좀 이건 법의 사각지대 제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AI 활용해서 해킹당하고 개인정보 털렸잖아요. 네. 걱정되시는 분들이 또 AI한테 물어봐서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0: 네, 정부나 기업의 대응이나 보상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직접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디지털 각자 도생인데 SNS에는 온라인에 퍼진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를 요청하는 명령어, AI 명령어가 퍼졌습니다. 예. AI한테 내 개인정보 노출된 사이트 찾아줘, 사이트별로 삭제 요청문 작성하고 직접 제출해줘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1: 언뜻 그렇게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0: 문제는 AI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추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 AI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노출되는 딜레마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도용이나 뭐 보이스피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2차 인증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혹은 SNS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고요. 내가 AI를 어떻게 해보겠지라고 하다 보면 2차로 또 유출될 수 있습니다. AI 때문에 막으려다가 AI로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인간을 따라주셔야 될 것 같네요.
0: 네,
1: 인간적인 뉴스였네요. 강영관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6편 소리 없이 약해지는 병 골다공증의 경고.
2: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재민 교수님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나이 들면 뼈 약해지는 거 자연스럽다라고 하지만 골다공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면 좋을까요?
3: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도 하는데요.
2: 네.
3: 일반적으로 여성은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에서 골밀도 검사를 권고합니다.
2: 예.
3: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런데 골다공증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심해야 하나요?
3: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특히 여성에서는 폐경 이후 골밀도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족력이나 저체중, 칼슘과 비타민D 부족, 운동 부족, 뭐 흡연이나 과음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젊더라도 본인에게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커피나 콜라 마시면 뼈 약해져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3: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뭐 커피 한 두 잔이나 탄산음료수를 마신다고 바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습관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골다공증 예방법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3: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체중이 실리는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력과 균형 감각을 함께 기르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네.
3: 무엇보다도 이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발견하고 관리해서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재민 교수였습니다. 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뼈 약해지면 안 된다. 건강관리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경제의 뼈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가장 빠른 시사경제 뉴스 시간에 가장 빨리 나와주시는 분이죠. 머니 네버슬립 오진석 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2: 예, 뭐 잠깐 살이 찌고 빠질 수도 있고 몸이 좋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거 뼈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증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4: 많죠.
2: 일단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엔 쭈루룩 떨어졌다가 금요일엔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는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네. 분위기부터 알려주시죠.
4: 미국 시장 주 초반에 상승을 했었죠. 사채가 네. 찍은 종목들이 속출했었는데 목요일 되니까 오픈 AI의 매출 보도로 기술주가 크게 흔들렸고요.
2: 네.
4: 금요일 날에는 또 반등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오픈 AI 매출이 기대보다 적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나스닥 1.2% 이상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이상 내렸거든요.
2: 예.
4: 근데 금요일에는 또 오픈 AI가 맞아요. 연말까지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다우가 0.8%, S&P 500과 나스닥이 0.6%씩 올랐는데 주간으로 한번 보면 S&P 500이 한 1.2%, 다우가 예. 0.9%, 나스닥이 0.6% 올랐습니다. 엄청 오른 거죠. 근데 나스닥은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2: 예.
4: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나스닥을 통해 사기는 하지만 반도체라는 하드웨어까지는 아직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예, 돈의 흐름이 이렇게 퐁당퐁당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가 그런 건지 투자 심리가 그런 건지 구분해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목요일엔 쭉 떨어졌다가 금요일엔 또 회복하고 이렇습니까?
4: 네, 오픈 AI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 네.
4: 목요일 날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죠. 9월 말 연환산 매출이 오픈 AI가 500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시장 예측치가 70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AI 가장 앞에 있는 기업, AI 서비스를 직접 하는 회사의 매출이 이 정도면 지금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 돈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건데요. 근데 금요일 날에는 역으로 또 올해 말까지 연환산 매출이 또 7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다 이런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 예.
4: 핵심은 이제 이 총액 기준이냐 순액 기준이냐 이런 걸 볼 네. 수가 있겠고요. 또 오픈 AI는 파트너사가 엄청 많잖아요.
2: 그렇죠.
4: 이것을 나누는 몫을 매출에 포함하느냐 따로 계산을 하느냐 시점 기준도 좀 클로드 엔트로피과는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지금 보도됐던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트로픽의 기준을 오픈 AI한테 적용을 하면서 오류가 생긴 것 같다.
2: 네.
4: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 좀 정보 판단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매일매일 나오는 소식과 뉴스들에 이렇게 출렁출렁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돈이 하루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 맞습니다.
2: 24시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는 뭐 블룸버그라든지 investing.com 이런 데서 한국 증시 얘기하는 우려 얘기도 나오는데 연관된 얘기예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판단이 뭐 AI와 같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관련된 업종과 묶인 것도 아닌 것 같고
4: 예.
2: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일단 뭐 금요일 날에 오픈 AI 실적 괜찮다고 반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 네.
4: 반도체가 빠진 거잖아요.
2: 네네.
4: 그래서 오늘 되게 우리 시장도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AMD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채가를 기록을 했죠.
2: 예.
4: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숨 고르기를 한 측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마이크론은 뭐 반도체 수요라든지 높은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워낙 높게 반영이 돼 있었죠. 지난주 중반에 DA 데이비슨이라는 미국 금융사가 목표 주가를 $3,000를 줬습니다.
2: 2000도 아니고요. 1000에서 2000이었는데 예, 3000까지 올라갔네요.
4: 한 번에 넘어갔습니다.
2: 네.
4: 그런데 이제 forward PE라고 하는 이제 기대 수치를 반영한 배수를 19배를 줬습니다.
2: 네.
4: 지금 6배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이지 아니다라면서 19배를
2: 네.
4: 줬거든요.
2: 네.
4: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 매출액이 예상치 하회한 부분들 이거를 반영하면서 오늘 장이 스타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부정적인 게 마이크론 쪽에서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 18 프로 신형 모델의 수요가 줄었다.
2: 네.
4: 이게 축소 발주가 있다라는 보도가 일본의 니케이에서 나왔거든요.
2: 예.
4: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애플이 메모리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는다. 라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영향을 좀 줬다고 봅니다.
1: 그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

0: 반도체 수급이 뭐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반도체를 사고 싶은 기업은 많고
1: 예.
0: 살려는 나라도 많은데 공급해 주는 나라는 한정돼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비자 수요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덜 산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1: 예, 뭐덜살수 있다. 특히
0: 네.
1: 애플 뉴스 같은 경우는 워낙 구매자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0월 부품 주문이 당초 계획보단 20% 줄었다. 이렇게 일본 니케이가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폰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좀 곡해가 있을 수
0: 네.
1: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시 일정이라든지 판매별 판매 비중, 제품별 판매 비중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수 있는 부분인 또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어로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 제품을 발주한 다음에 이게 출고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미국에서 보기 때문에
0: 네.
1: 이 숫자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에 아이폰의 첫 번째 폴더블 제품인 듀오의 공식 예약과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18%에 대한 수요가 이 고급 버전인 폴더블로 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메모리 얘기를 다 조금만 더 드리면 이게 가격이 오르면 단가도 좋아지고 수익성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결국 그게 비용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 제품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났잖아요. 지금 PC 쪽이 그런 상황인데
0: 네.
1: 이런 측면에서는 좀 영향이 있겠고요. 다만 일반 메모리와 HBM과 같은 AI 서버용 메모리는 결이 다르다는 거. 이제 그것도 갈라서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0: 예,
1: 드리겠습니다.
0: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골디락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딱 미지근하고 적당한 정도. 증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싸면 오히려 돈잘 버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1: 예.
0: 너무 싸면 또 싸서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또안 됩니다. 너무 과열되는 것도 안 되고 차가워지는 것도 안 되고.
1: 맞습니다.
0: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시총 1위 기업들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AI 투자 열풍 식자 한국 증시 매수세 실종 외국인들 발 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블룸버그 통신이나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와요.
1: 예.
0: 지금 반도체 상황 보면 우리 코스피도 2% 빠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불안한 곳이야라고 판단하고 빼는 건지 이 보도들에 따르면 좀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반도체 약세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담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또 금요일 또 쉬었잖아요.
0: 네.
1: 목요일 금요일에 미국 시장 움직임을 한꺼번에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악재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특히 삼성전자의 아주 압도적인 실적이 이 매출액의 시장 예상치 하회라는 이 숫자로 인해서 이제 주가에는 악영향을 줬는데
0: 네.
1: 이 부분들이 소화가 되고 주가 바뀌었을 때 긍정적으로 바닥을 지지해 줄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반도체를 한국에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 그 흐름들 수급 상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게 사실은 이 보도들 보면서 물론 팀장님도 이 글로벌 미국 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계시지만 대만 TSMC가 차라리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삼전닉스 돈 빼서 글로 간다. 왜냐하면 거기는 AI 관련된 모든 생태계 전반이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한국은 오로지 반도체 메모리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무슨 약간 다른 우리를 갈라파고스처럼 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1: 뭐 TSMC는 전문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뭐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TSMC는 계속해서 분기라든지 월간 매출을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0: 네.
1: 근데 이 상승의 폭발력이 확실히 우리 기업보다는 적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판단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0: 네.
1: 포트폴리오가 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인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ASML 수요일날 나오고 TSMC가 이제 대만에서 목요일날 낮에 나오는데 이 부분 보면 아마 실적 굉장히 좋겠죠. 그래도 주가에는 역시 지난 시장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제한적인 반영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 건지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0: 네.
1: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0: 예. 사실 뭐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증시 중심으로 아침 경제 뉴스를 말씀드리는데요. 증시는 잘 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적 잘 나와서 주는 돈은 상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잘 나오라고 주는 게 투자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하듯이. 그런 것처럼 좀 증시는 미래 시점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ASML, 이거는 이제 노광 장비죠. 이게 자외선으로
1: 네. EUV
0: 예, EUV 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고 TSMC는 세계 최대 글로벌 파운드리고 이두 곳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의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시장에 미칠 경

0: 교전 상황이 나왔는데 다만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은 뭐 민간인이 사망했고보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전까지 공격 안 하겠다라고 말한 부분 전 믿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주요한 치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선거에서 써먹으려면 계속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지역 전체가 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랄까요? 국지적인 굉장히 소모적인 교전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군에서도 뭐 교전을 안 한다고 해서 안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이 사실 중동 전쟁도 그렇고요. 베네수엘라부터도 그랬고,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싸움입니다. 어느 나라가 주도할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나 달러 기축 통화로 굴러가는 전 세계 경제에서는 더더욱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 점점점 불안 요소가 큽니다. 유가는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든지 브렌트유는 다소 상승했고, 두바이유 같은 것들은 조금 안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좀 혼란스러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했다. 러시아 원유는 또 미국이 좀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처음 들어본 소리. 이런 혼란함이 사실 증시에는 굉장히 나쁜 뉴스잖아요.
0: 네, 오히려 중동 쪽보다는 이 뉴스,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에너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작년에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발표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행되면 러시아 정유 시설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에 대한 추가 피해 우려가 줄고 특히 이제 경유라든지 정유 시설과 관련된 에너지 제품들의 공급에 이제 중동 밖에서의 이 수급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미국 대통령이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가뜩이나 지금 주말 사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굉장히 그 반발하는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는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미국의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멕시코만을 보시면은 필립스 66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유 시설이 있거든요. 정제 시설이 포진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못 나오면 원유 공급이 또 미국 쪽엔 차질이 있을 수 있죠.
1: 지금 미국 중앙선거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유가입니다. 미국 국민들은요, 지금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거긴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니까요.
0: 맞습니다.
1: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배경에 있습니다. 유가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또 물가와 금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가는 말 그대로 뭐 기름값 비싸지면 다 올라가는 거니까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5.2%,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곧 발표가 됩니다. 안도할 수 있을까요?
0: 9월 CPI가 발표가 수요일 날 됩니다. 같은 달보다 한3.7% 가까이 올랐을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유가 때문에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등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이겠고 또 여기다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주거비를 제외하면 슈퍼코어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 봐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 물가 0.2% 정도만 올라주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것 같고요. 0.3% 이상으로 월간으로 튀게 되면 여기서 확실히 부정적인 요소로 시장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에너지 그리고 식재료 이런 것들은 좀 출렁출렁하잖아요. 수급에 따라서 그런 것들 빼고 진짜 떠받치고 있는 경제 물가를 한번 봤는데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세로 간다라고 하면 큰 불안이다. 이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우리는 또 부동산 관련해서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파트값, 전셋값 계속 오르고 있고 불안 심리 때문에 뭐 생존 매수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증시로 가야 될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 떠나고 개인 투자자 떠나서 코스피도 상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연결해서 보면 이런 상황이면 좀 개인 투자자들 떠나게 되는 거 아닌가? 시장에 또 거래량 주는 거 아닌가?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
0: 사실
1: 같아요.
0: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작년부터 끌어온 우리 증시의 폭발력이 부동산 자금을 어느 정도 가져다가 증시가 올랐잖아요.
1: 그렇죠. 연결되어
0: 대통령의
1: 있죠.
0: 의지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이

0: 활력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자산군에 투자를 할 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들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 혹은 매수자들이 성급하게 혹은 굉장히 불안감 속에서 빠르게 매수를 해야 되는 심리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1: 네.
0: 하반기가 저도 사실은 집을 갖고는 있지만 조금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기업의 시장으로 쏠려드는 돈이 다른 예. 쪽으로 묶이게 되고요. 또 외국인 매도세 뭐 기계적인 수급 뭐 옵션 만기 또 뭐 리밸런싱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조정받는 상황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짧게 한마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뭐 기기적인 매매, 이런 프로그램 매매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AI 투자 자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ETF 매매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오늘도 있을 수 있겠거든요.
1: 네.
0: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외국인이 한국 떠난다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을
1: 네.
0: 주시지만 우리나라 아직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 부분 속에서 과연 지난 미국장의 영향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받아서 출발하는지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1: 예.
0: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뭐 영원히 떠나는 것도 영원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0: 아니죠.
1: 시장은 거래하는 곳이니까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머니네버슬립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것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제가 아내한테 가장 듣는 말 중에 좋은 말이 일희일비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인생이 기쁨과 슬픔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사 속에서 전쟁을 치렀던 때도 있었고요. 삶 속에서는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이 늘 번갈아가며 있었는데요. 그 자체보다는 삶의 이야기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YTN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또 청취율 전화 조사 기간이어서 저희가 선물 준비하고요. 10월 하순에는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또 맑은 날도 있겠죠. 낮 최고 기온도 조금 따뜻한 편이니까요. 오늘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뉴스 매거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해봅시다. PD는 김세령, 저는 진행자 김우성이었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0: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경남과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은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오금교에서 신정교 사이 더디게 이동을 하고 이 주변의 국회대로도 신월나들목에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 여의도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뒤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반대 인천 쪽으로도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각각 5km 구간 출 출근길 정체를 보입니다. 분당 수소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수소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현재 고장차는 갓길로 치워졌지만 이 부근에서는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한강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추가 검증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며 검증 전에 언론이나 SNS로 자격 시비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병헌 선임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사 기소 불리안착에 집중해야 한다며 논란의 확산은 국정동력 재확보에 도움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오늘 한미동맹과 경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 시각 오늘 미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 거듭 확인되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정보 방첩 분야에서 동맹기준 준수를 강조한 만큼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20대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40분쯤 강원 양양군 야산에서 존속사례와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지에 지내 조사해서 다 말하겠다고만 답하며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가 장모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루어졌다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 모두 동의했다는 말과 함께 합의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에너지 휴전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휴전의 적용 대상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습으로 13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다시 폭격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여객 터미널이 또 공격을 받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항 인근에서 순항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로 미국인이 사망하면서 군사 대응을 꺼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티의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인이 숨지자 후티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후티가 사우디에서 자행한 최근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사우디와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 오류로 주문 취소 등 피해를 본 입점 점주를 위해 정산금을 일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장애 발생 시간대에 주문을 수락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최종 취소된 건에 대해선 정산 판매액과 같은 금액을 전액 보상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9도, 습도는 6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YTN 뉴스 FM.
1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교통안전 1분 턱.
1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구분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안팎의 비판에도 SNS 소통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을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이라며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차단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지영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선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SNS에 대통령의 SNS 정치 국정감사 첫날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이유, 김재석 죽이기, 정치경찰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 정치 닥터스에선 내노라하는 정치 명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외교안보 문제까지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꽉 막힌 정치권을 시원하게 뚫을 처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수청의 1호 감찰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X에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감찰 지시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중수청법 제6조에 따른 겁니다.
0: 결국 임은정 청장이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1: 네. 임은정 청장은 내정 초기부터 김재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이 검찰 인사들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을 감찰해달라는 요구를 자신이 검찰에 있을 때 그렇게 감찰해달라는 요구를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과장이던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인데요.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진동균 전 검사에 대한 감찰 요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이죠. 이 검찰주의자라는 게 결국 비판의 요지입니다. 지난 6일에도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고요. 감찰 방침이 정해지자 임은정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재직 중이던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다 중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서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을 이끌어냈다면서 이번 감찰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중수청은 준비가 안 된 채로 출범했는데 참으로 뒤숭숭한 것 같고요.
1: 네.
0: 대통령이 나서고 당대표가 나서고 행안부 장관까지 나서면서 네 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김지용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나서서 정리를 했고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내에서 더 죄송합니다. 당내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임은정 청장을 포함해서 또 추미애 경기지사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0: 네.
1: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9일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이고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집계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

0: 정부 출범 후 최저치라는 이 결과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내부 분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0: 네, 민주당은 이문정 청장에 대한 감찰 조치가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문정 청장을 초대 광주지방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낸게 행안부 장관이라면서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열흘 만에 스스로 인사 폭망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관이 중수청 간부의 개인 비위가 아닌 발언을 감찰 지시하는 건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를 위협하는 좀 나쁜 선례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0: 한미동맹의 좀 부정적인 기류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네, 정리해 주세요.
0: 최근 미국이 한국에 그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제외되는 등 한미 양국의 정보 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정보 당국 간의 공조 문제가 한미 동맹의 현안으로 부상한 겁니다. 이에 우리 국정원을 미국이 불신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이어졌고요. 여기에 전 여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동맹에 정말로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을 찾을 예정이었는데 미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외통위원들 중에 정청래 의원만 비자 발급이 보류됐습니다.
1: 정보 공유 제한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비자 발급이 안된 것은 좀 의아한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이렇습니다. 양국 간의 이제 통상 현안이나 안보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불만이 좀 상당히 누적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1: 네?
0: 또 쿠팡 사태, 대미 투자 협상 등을 거치면서 일종의 이제 불신이나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 악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4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에 있다고 언급한 걸 미국이 문제 삼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했고요. 또 정동영 장관이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측에 불만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국정원과 산업부는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 정청래 의원 비자 발급 건 어떻게 봐야죠?
0: 그러니까 사실 미국 측이 명확하게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좀 유추가 되는 건 정청래 의원이 과거 대학생 때 전대협 활동의 일환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때 정청래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요. 2013년에도 정청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었는데 그때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었다고 합니다.
1: 네.
0: 당시 미국 국무부는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었고요.
1: 어쨌든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 및 협의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네요. 이 상황 어떻게
0: 그렇습니다.
1: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0: 품격 없다 비난해도 직접 소통 계속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 그러니까요. SNS 정치 대통령이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지위 높은 위력자들은 힘없고 못 가진 장사미사들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낮은 데 있는 목소리를 들으려면 직접 소통이 유리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1: 장단점이 좀 뚜렷한 거는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접 소통이 뭐 좀 더 이제 중간 매개 없이 다이렉트로 뜻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네. 투명성이나 신뢰성도 뭐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정쟁의 빌미나 좀 소재가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최근에 이제 여권 내부 갈등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범여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네. 의원 딸 논문 네. 대필 의혹. 다시 지금 몇 년 만에 제기가 됐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의혹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불거졌던 의혹인데요. 당시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관련 자료를 미국 측에 요청하기 위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안이 다시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을 케냐 대필 전문 작가가 대신 써줬다라는 의혹도 나왔었습니다. 당시 한겨레가 대필 작가와 접촉해서 자신이 쓴 게 맞다는 답을 받은 일도 있었고요. 이 문제 역시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은 4년이 지나도록 케냐 국적의 대필 전문 작가 벤슨의 정체에 대해 비겁한 침묵과 구차한 변명뿐이라며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가 자기 가족 앞에서만 멈춘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에 대해 헛다리 짚는 민주당이라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아들 관련해서는 김 대표의 아들이 고3 때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김민석 의원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며 공직을 사적으로 쓴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지사 아들에 대해서는 집권 민주당 대표 시절 카투사 복무 중 두 번 내리 병가를 쓴 아들이 네. 병가 연장이 안 된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가를 붙여 쓴 뒤 나흘 뒤에 복귀해놓고도 무사했다고 했습니다.
1: 다 자기 자식들은 괜찮고 남의 자식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고 여기 소개 안 시켜준 분 중에서 조국 전 대표도 그렇죠. 페북에다가 계속
0: 이 관련 소식을 링크하고 있죠.
1: 나 억울해 계속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가볼까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불발되자 심술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심술이요? 진짜 수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0: 사실 정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본인 제외하고는.
1: 네.
0: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노벨 평화상 수상 발표 직후에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기구라며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ICC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금융 서비스와 기술 접근권을 6개월 안에 중단하는 내용의 제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인권법 전문가인 나비 필라이로 결정된 데 대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며 우리가 아는 건 그녀가 매우 반이스라엘이라는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수상자가 ICC 재판관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1: 아. 예.
0: 또 내가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을 맡고 있다며 내가 8개의 전쟁을 끝냈으니 노벨상 8개는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행위를 조사하면서 트럼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전적도 있고요. 이 수상자 필레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가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이란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는 비판도 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 전쟁의 여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지 시간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공항이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미국인 한 명을 포함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넘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그런 거래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네요.
0: 예, 그러니까 러시아산 이제 경유를 좀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이게 제재 대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에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또 11월 중에 50만 톤을 그 직후에는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전 세계 경유 가격이 사상 유례 없는 폭으로 빠르게 하락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걸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1: 네.
0: 아무래도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고유가가 공화당의 악재로 작용하자 이렇게 조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1: 유럽연합이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 네.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전쟁 이후에 아주 첨예한 대립 관계인 게 당연한데 네. 이렇게 러시아와 경유 거래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그 경유 판매 대금을 얻어서 다시 또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요. 것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제안을 한다. 그러니까 좀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정권 교체를 뭐 생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0: 네.
1: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리 잘해주셨고요.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네, 예고해드린 대로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도대체 국감 첫날 경찰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국감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3: 좋습니다. 아니 국감 첫날이었던 네. 지난 6일 경찰에 소환 조사 당했잖아요.
17: 네.
3: 조율했다라고 경찰은 주장을 하는데 진짜 조율한 거 맞아요?
17: 그걸 조율이라고 하면
3: 네.
17: 사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한테 수사받을 때는
3: 네.
17: 정말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3: 왜요? 왜?
17: 다 이럴 겁니다. 아, 당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수사받았잖아. 뭐 당신이 뭐 원해서 얘기한 거잖아. 앞으로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질 것인 게 10월 1일로 정해졌었어요, 처음에.
3: 네.
17: 근데 그 주에 제가 이제 허리 그 시술을 받으면서 그 주에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 다음 주 중에 제일 빠른 데가 나와라. 그게 6일이에요. 5일이 왜냐면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럼 6일이 가장 빠른 업무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냐. 제가 실제로 경찰한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무위원회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당시 이제 위원장이 저 유감 발언까지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기록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그 어떤 날로 출석을 하든 국정감사 일이거든요. 어떤
3: 그렇죠.
17: 날에 출석을 하든 그리고 이틀을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무조건 국정감사를 하는 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에 임해야 되는 야당 의원을 경찰 조사에 소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이 경찰 지옥의 서막 같은 느낌을 제가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 같은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식으로 경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목적이 분명한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저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경찰 수사 받으면서 누가 구해주나 저 이 생각이 진짜 절로 들더라고요.
3: 근데 의원님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7: 예.
3: 경찰에 아니 이거 우리 10월 달은 국정감사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잖아요.
17: 그 얘기를 저희가 안 했겠습니까?
3: 했죠.
17: 당연히
3: 근데도
17: 했고
3: 안 받아들여요?
17: 서면 조사를 처음에 요청을 했었어요. 네. 보통 이런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소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3: 많이 받아봤어요. 저도.
17: 네,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제 바로는 모든 공식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굳이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소환해서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정감사가 있는 중요한 때는 소환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저는 소환 저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나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국민으로서 뭐 피의자로서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니까요. 법적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대번에 조사받을 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3: 뭐예요?
17: 저희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16시간 46분을 조사받고 나서 경찰이 또 추가 출석을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추가 출석하라 그러면 국정감사 기간에 또 나오라는 건데 맞냐? 맞대요.
3: 또
17: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해진 스케줄에 정해진 답에 수사를 하는 그것도 국회의원을 상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는 국민들을 어떻게 경찰들이 수사할지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비슷한 시기에 그 경찰 조사 받았던 그 여권 인사들의 조사 시간을 받았어요. 봤어요. 김병기 의원이 뇌물죄를 포함해서 뭐 입시비리 등 13개의 혐의, 중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14시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김상욱 시장, 저와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3시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서울시장 선거에서 겨뤘던 정원호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 시작도 안 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단순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거의 17시간에 가까운 수사를 받고 나아가서 추가 출석을 요구하는 게 이게 형평에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 사건이 저는 도봉구에서 하니까 도봉서로 배당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광수단으로 끌어올립니다.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거죠.
3: 네.
17: 근데 저는 정원호 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그걸 성동서로 내려보냅니다. 네. 일선서로. 이것부터 시작해서 수사의 강도나 배당하는 그 담당 경찰이나 내지는 그거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그다음에 내용들이라는 거 봤을 때에 경찰의 편파 수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앞장섰던 저를 그냥 콕 집어서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는 거다.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정황이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원호 캠프 쪽이 당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들을 했었잖아요. 했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을 취하고 저만 남겨놨습니다.
3: 아 그래요?
17: 그러니까 이제 콕 찍어서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 정부가 경찰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를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김재섭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의원님께서는 캉큰 의혹 재개와 관련해서 발언 중 허위는 없었다라고 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현재 해당 여성 공무원도 의원님을 고소한 상황이잖아요.
17: 네.
3: 경찰은 또 추가 조사 계획까지 예고했고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17: 아니 제가 이번에 17시간 정도에 이르는 걸 해봤는데 전 글쎄요. 전 명예훼손 사건 관련으로 17시간 플러스 알파로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3: 솔직히 처음에는요. 저도 많이 당해봤지만 이렇게 서면 조사로 하고 네. 그다음 서면 조사에서 조금 좀 궁금한 것들을 소환 조사에서 간단히 이제 물어보고 끝내거든요.
17: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17시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3: 뭐 찾아보면 있겠죠.
17: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국정감사 하는 날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사를 받는 내내 답을 정해놨습니다. 의제 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답을 정해놓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당신 이런 의도가 있었잖아. 당신 이런 저 나쁜 고의가 있었잖아. 아니 본인들이 뭐 관심법 없습니까? 뭐 어떻게 의도를 다 알아요?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이렇게 답이 정해놓은 수사 그리고 노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수사 그리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이건 응할 수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오.
17: 그래서 경찰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뭐 체포해서 가라 그랬어요.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했어요.
3: 그래요.
17: 체포해서 가려면 가고 또 내가 수사받으러 오면 뭐 조율했나 어쩌네 이딴 소리 할 거면 당신들 그냥 저 수갑채워서 잡아가라. 정 안 되면 저 국회에 체포동의안 보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3: 네.
17: 저는 이런 식의 정말 저열한 야당 탄압 내지는 김재섭 죽이기 콕 찍어서 하는 이런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3: 알겠습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국감 2주차잖아요.
17: 네.
3: 의원님이 계신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금융위 대상으로 그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 그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17: 맞습니다.
3: 김용범 전 정책실장 나오지 않았잖아요.
17: 네.
3: 이 상황 어떻게 좀 상황 파악이 돼요? 회의록도 없다라는 뭐 보도도 봤는데
17: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인 거죠.
3: 코미디예요?
17: 정무위 첫날에 저 야당 의원은 못 나오고 경찰을 가 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디 가는지 출석도 안 하고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건데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청와대

0: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너무 뚜렷하게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라고 확신을 하는 상황이고 그 한가운데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범 실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보통 뭐 국정감사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 하지만 김영범 정책실장은 저는 이거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 나와야죠,
0: 근데
1: 당연히.
0: 정무위원회에서 관련자들 그 누구도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단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어요. 야당에서 8명인가 9명인가를 제시했거든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증인 우리가 다 받겠다. 이 8명 중에 한 명만 꼽아서 아무나 니네가 꼽아라.
1: 오.
0: 꽂아서 한 명만
1: 네.
0: 저 우리 국감장에 불러라. 이거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겠냐. 결국 아무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애초에 맹탕 국감을 만들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한 것이고요. 게다가 그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권대영 부위원장은 사실 차관으로 영전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사과를 하고 저는 이것부터도 이상해요. 금융위가 지금 청와대 대신에 지금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사과하고 한 사람은 영전했거든요. 그럼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겁니까? 애초에 금융위 태도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가장 핵심인 김영범 실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위험성에 대한 확인 같은 것들을 상당히 무시한 상태에서 6월 지방선거라는 스케줄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게는 뭐 50조가 넘는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몇 조에 이르는 개미들의 손실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지금 당장 국정감사는 피할지 몰라도 나중에 특검 내지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저는 이거 형사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을 거
0: 예.
1: 아니에요. 그뭐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별로 답은 안 했을 것 같고
0: 예.
1: 어쨌든 의혹만 있으신 거지 청와대나 또뭐 어디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결정했다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신 거죠?
0: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 자료 중에 하나는 당시 1월 13일이었죠. 올해 1월 13일 날그 청와대와 금융위 주재로 있었던 그 회의가 이제 금융위 주재로 처음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메일을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제보했던 내용이에요.
1: 네.
0: 이메일을 보니까 당연히 금융위 담당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출석 참석자가 정해져 있고 뭐 BH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BH가 주재한 거 맞고요.
1: 막 했겠죠.
0: 맞고요. 그리고 금융위가 거기에 당연히 실무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 이제 레버리지 ETF 상품을 운영했던 운영사들 다섯 개가 이제 운영사들이 있는데 그 운영사들 중에 이제 그세 개, 그러니까 말하자면 1월 13일에 참여했던 다섯 개 운영사 중에 세 개가 이와 관련한 운영 수수료가 1, 2, 3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회사들 누가 정해서 저 초대했냐? 청와대가 했답니다. 그건 금융위원장의 공식적인 답변이니까 뭐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관여한 거죠. 금융위가 무슨 힘이
1: 정책실장이 했겠죠.
0: 있겠어요?
1: 그렇죠.
0: 저는 금융위 수장들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금융위 직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걸 왜 금융위가 다 짊어져요? 누가 봐도 이거는 BH가 지시한 정황이 되게 뚜렷해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인 피해가 큰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발을 빼고 금융위가 여기에 대해서 총대를 짊어지는데 누군가 영전을 한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을 저는 청와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 정권의 뇌관이 된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국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봤어요.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해서 정말 그제 주변에도 이 피눈물 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저는 이거 이재명 정부가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경찰 수사도 필요하다?
0: 저는 이런
1: 그래요?
0: 거야말로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1: 특검해야
0: 예.
1: 된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문제 좀몇개 여쭤볼게요. 어제 윤호중 행안 장관이 중수청 1호 감사 대상으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감찰 지시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
0: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건좀 보고 싶지 않습니다.
1: 왜요?
0: 그러니까 뭐 앞서 우리가 경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거의 80년에 이르는 대한민국 형사 체계를 민주당이 사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 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상태에서 사실 검찰을 갈기갈기 쪼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검찰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수사기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들 굉장히 졸속으로

0: 이분에 대한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어떤 검사라는 그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냥 자중질환의 촌극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것 정말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아니 이런 중수총 그 감사 대상으로 이제 임은정 이 광주 중수청장을 했는데, 오히려 정말로 이 수사를 해야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뭐 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식으로 뭐가 돼야 되고 뭐 구치소는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는 또안돼 있는데,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내부적인 문제로 1호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린 경찰 문제와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볼 이 형사 체계의 어떤 서막 같은 거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1: 이런
0: 이런
1: 것
0: 거좀안
1: 때문에
0: 봤으면 좋겠어요.
1: 많은 국민들이 또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는 것
0: 아이,
1: 같다.
0: 그럼요.
1: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걱정도 많으시고요.
1: 그럼요. 또 다른 현안 문제. 지난 토요일에 대구에서 마트 천장 붕괴 사고가 났고 국민은 다쳤는데 대통령은 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니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휴일이라 가족과 골프를 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뭐 문제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자진하야 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프 친거 문제예요?
0: 제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때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자주 그 곱씹곤 합니다.
1: 어떤 거였죠?
0: 뭐였냐면,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1: 민주당?
0: 당신들이 여당이었으면 어떻겠냐, 당신들이 입장을 바뀌어서 야당이었으면 어떻겠냐, 이런 그 이제 역지사지의 질문을 그 장성철 소장님이 하셔서 내로남불을 많이 비판하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민주당 인사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써 거리에 나가고 피켓 들고 대통령의 시간 더 증명해라. 저는,
1: 또 파묘가 되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0: 아니,
1: 발언들이.
0: 그러니까요. 이게 심지어 뭐 골프 치는 내용 가지고 그거 역시도 혈세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무너지는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그 정치적인 공격들을 많이 그냥 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금도를 넘어서 막 쏟아내다가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잡거나 힘을 갖게 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해 오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휴일에 가족들이랑 골프 칠수 있죠. 뭐 대통령이라고 뭐 가족과의 시간 안 보내겠습니까? 저는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개인이니까요. 뭐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아주 조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가만 뒀겠냐고요. 바로 탄핵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왔을걸요.
1: 에이, 골프 쳤다고 뭘 탄핵해요.
0: 아유,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바로 이 YTN 이 자리에서도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때뭐 어디 수혜가 났다, 수혜가 났는데 국가 컨트롤 타워가 뭘 했냐,
1: 맞아요.
0: 뭐 심지어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서 왜어그 현장을 불편하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숨만 쉬어도 욕했던 게 야당 민주당이거든요. 저는 그 기준을 스스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프 친거 내지는 휴일에 뭐가 있었던 거 이런 거 자체로 제가 저 지금 비판하지 않고, 과거에 민주당이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냐, 저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늘그 역지사지에 질문을 던지시는 것처럼 민주당에게 그거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그 정청래 전 대표 미국 국정감사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한미 관계가 좀 꼬여 있다, 불협화음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정보 공유도 잘안 된다고 하고 있고.
0: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한미 관계에 이상 신호가 켜진 건 맞는 것 같고요. 뭐 외통위에서도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재명 정부가 친북, 친중, 친러 노선을 거의 뭐 명확하게 선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이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비롯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균열이 나는 모양새들이 지금 계속 있죠.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 그렇다 보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죠.
1: 과거에.
0: 예, 과거에.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위험한 사람인 거잖아요. 과거의
1: 그렇죠.
0: 어떤 행적들이나 미국 문화원, 뭐 미국 대사관 이런 문제들 있을 때에.

0: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두개 사실 겹쳐 있죠. 여당 대표였으니까 뭐 결국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이 정부 그다음 이 정부의 주요 인사 그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 반미 노선을 너무 명확하게 걷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계속
1: 그러니까요.
0: 불안불안해요. 제 입장에서는.
1: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종석 국정원장도 뭐 미국 뭐 정보 공유 이런 회의에 이렇게 오지
0: 그러니까요.
1: 말아라 막 이런 식의 반응도 보였다라고
0: 예.
1: 하고.
0: 되게 특히 사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의 어떤 뭐 좌충우돌 행보도 우리가 좀
1: 네.
0: 유념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미국이랑은 좀 모양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한미 동맹은 늘 굳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한미 연합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정보 공유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전작권 회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랑 굳이 뭐 우리가 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정말로. 예.
1: 30초만 한 가지 마지막 질문
0: 네.
1: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 23일 항소심 2심 선고 나오잖아요.
0: 예.
1: 어떻게 될것 같아요?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2심에서 항소심으로 뒤집어졌거든요.
1: 네.
0: 같은 재판부고 같은 맥락이고 거의 같은 법리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 역시도 1심 때 유죄를 받았지만 2심 때 항소심, 2심 항소심 때는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뭐 이거는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고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와주신 김재서부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3: 재능대학교가
2: 재능대학교가 함께
3: 만들어 갑니다.
2: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5: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2588 2588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삼원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삼원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6: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7: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 산업 주식회사.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0: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3: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YTN
4: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작은 우산 하나는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경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 오늘도 늦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현재 이 소래터널 부근 다시 노후지에서 자유로 사이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또한 계속해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태교원에서 토평, 하남에서 송파, 성남에서 판교까지 19km 구간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나들목을 지난 지점에 사고가 있는데요. 한남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가 심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도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는데요. 구리 암사대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오늘 폼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우와 우와
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다면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뉴스 명당 정치 닥터스에게 맡겨주십시오. 혈압 터지기 직전인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명의들이 모였습니다.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박진호 전 당대표 특보는 조금 좀 늦으신다고 하네요. 현 변호사님,
2: 네.
0: 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좀 보고 갈게요. 리얼미터에서 우리 방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5.2%. 전주 대비 2.2% 하락을 했고요. 정당 지지도도 지금 국민의힘에게 역전당했어요. 국민의힘 41.3, 민주당은 38.5.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위기 상황이죠, 계속. 네. 왜냐면 지지율이 사실은 추세가 중요한데 네. 어느 정도 약간 지난번에 뭐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하락 국면을 좀 멈추나? 사실은 하락하는 그렇죠. 게 멈춰야 그 다음에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건데 이제 네. 더 떨어졌으니까 네. 이긴 거고요. 지금 언론 분석은 저도 봤습니다만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 뭐 DMZ 지뢰 뭐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진영 내에서 갈등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부정평가 61% 정도 중에 지금 매우 못한다가 50%가 넘어요. 아이고. 50점이. 네. 매우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우 잘하면 매우 못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선택할 때 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은 뭐 그냥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우 못함이 과반이 넘는다. 이거 사실은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도 계속 다루겠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뭐 이슈가 되는 게 물론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게 딱히 다 이제 당 그러니까 내부에서 갈등들이 많아요. 우리 전당대회 때도 계속 그랬거든요. 전당대회 이후에 이 내부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0: 그렇죠.
2: 예, 저는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김용우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4: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4: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중심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4: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뭐가 안 풀리니까 답답하니까 뭐 X에 계속 SNS 글 올리잖아요.
0: 맞아요.
4: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 반쪽짜리 정치예요. 온 국민을 위한 메시지보다는 계속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갈라치기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도. 그다음에 지금 경제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정말 쌓여있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SNS에 올인하고 있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비서실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0: 그렇죠.
4: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자도 찾지 못했고 그런데 이런 때 민주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김민석 대표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0: 네.
4: 오로지 한동훈 아웃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지금 뭐 중수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공소청도 그렇고 개문발차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지금 그 민주당이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서포트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나.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초전에 다 가 있어요.
0: 네.
4: 대선 전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됐을 때 만들어지는 뭐 상대 후보에 대한 유력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팀, 네거티브 대응 팀 이런 걸 하는데 벌써 지금 민주당 발 오히려 야당이 만들었다면 나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당 발 이렇게 대선 전초전을 이렇게 확 시작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솔직히 망조다.
0: 망조예요.
4: 네, 나락으로 가는 길이죠.
0: 아니 근데 의원님 정당 지지도가 지금 국민의힘 올랐고 민주당 내려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높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4: 뭐 그 반사 효과가 좀 있겠죠.
0: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4: 아 그것도 있죠. 그것도 지금 있어요? 국정 운영을 솔직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국정감사 기간이면 우리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야당 의원들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국정감사 이슈 때문에 그게 사실 모든 그 일간지도

0: 그렇고 도배가 됩니다.
1: 네.
0: 그막 특정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딱 신문 받아보니까 대통령 SNS 이슈,
1: 아,
0: 한미 동맹 이슈,
1: 네.
0: 그 한동훈 김민석 자녀 뭐 파묘 이슈 딱 이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1: 네. 신인규 변호사님,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리얼미터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수치가 안 좋은 거를요, 아침에, 새벽에 조국 전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거 링크해가지고 딱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근데 뭐 조국 원장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이
1: 네.
2: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그 묻지마시계 흔들기가 판을 치고 있기
1: 대통령을
2: 때문에
1: 흔드는 거?
2: 그렇습니다. 뭐 정부에 대한 공격, 대통령 흔들기가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1: 네.
2: 이전에 이제 강경파들의 어떤 폭주 내지는 난동이라고까지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내부 문제 저는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우리 김영우 의원님의 진단,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부적에서 시각으로 보면 아우 그냥 싸움벌이네. 그냥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야? 진흙탕이네? 이러면서 그냥 외면해 버리는 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또 많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이재명 정부를 지금 계속 내부에서 공격하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대법관 임명 방해 행위를 넘어서서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그 차관급 자리 하나도 내부에서 뭐 추미애 지사, 뭐 김용민 의원 등등이 막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바깥에서 민주당 에 대한 지지를 물어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도 어차피 지금 당내에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돼 버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아 민주당이 그냥 싸움한다라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전 내부에서부터 확실한 저는 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1: 그래요?
2: 그래서 저는 뭐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뭐 이번에 임은정 뭐 중수청장 그 지방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감찰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더 강경한 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단절과 디커플링을 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아무리 잘해도 계속 그들의 발목 잡기, 발목 부러뜨리기가 국민들의 시각에는 양비론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 정리가 훨씬 더 시급하게, 더 강경하게 전 이루어져야 된다. 저
1: 현
2: 그렇게 봅니다.
1: 변호사님, 대통령께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추미애 뭐 도지사를 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단한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겠냐? 정치는 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비공개 일정까지 국정감사 때다 자료 요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두고 보자 이러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요?
3: 정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영역에서도요, SNS로 서로 논쟁해서 화해되거나 서로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1: 없죠.
3: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SNS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3: 뭐 이게 막 거기 막 상대방이 반발하더라도 이게 왜냐면 대화라는 거는 바로바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SNS 올리고 상대방 저격한다고 해서 뭐 오해가 풀리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해결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개인 간에도 그래요. 카톡으로 싸우잖아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다 캡처해놓고 나중에 자다가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계속 수시로 보거든요.
1: 화딱지나지.
3: 화딱지나죠. 왜 그러냐면 말한 걸 잊어버려요. 그럼 녹음해서 다시 듣진 않으나.
1: 네.
3: 근데 SNS 올리거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보낸 거는 계속 보거든요. 볼 때마다 성질나요. 저는 항상 보면은 보지 말아라 지워버려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1: 네.
3: 잘안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저도 변호사 하면은 그럼 대부분 그 전화 녹음해놓은 게 아니라 그 카톡 한 거나 문자 하는 거 캡처를 해놔요. 수시로 봐요. 볼 때마다 성질 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SNS 상에서 논쟁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답이다.
1: 아니 그래도 대통령한테 지금 추미애, 김용민 이두 분은 지지 않고 계속 난 내갈 길을 갈 거다라고
3: 아니 그런데
1: 의지를 밝히고
3: 예를 들어서
1: 있잖아요.
3: 물론 이제 예전 같으면 야당 정치인들은 어쨌든 대통령하고 1대1로 붙기 원하잖아요.
1: 네.
3: 지금 이제 여당에 있는 분들도 대통령하고 뭔가 이제 붙거나 뭐 하기를 원하는데 응해줄 필요가 없어요.
1: 대통령이?
3: 예, 네, 그럼요.
1: 대통령이
3: 아니
1: 그럼 지금
3: 사실은 왜
1: 잘못하고
3: 그러냐면
1: 있는
3: 이게
1: 건가?
3: 정치인은 이게 어찌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하고 상대하고 싶어 해요.
1: 그렇죠. 체급이 올라가고.
3: 그렇죠. 야당 대표도 항상 대통령하고 1대1로 영수회담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지금 안 좋은 현상은 이거죠. 여당 분들도 대통령하고 직접 이제 논쟁을 하고 싶어하는 건데 저는 굳이 응답할 필요 없다. 아. 네. 왜냐하면 뭐 인사 문제면은 네. 인사권을 그냥 행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빨리 했으면 돼요. 늦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길어지는 건데 다른 문제가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기도 예산 문제 같은 것도 국가에서 훨씬 더 큰 예산권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사를 하면 돼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네. SNS상에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봐요.
1: 김용우 의원님 네. 윤석열 접권 시절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 이제 수그리고 말 잘 듣고 해서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오니까 대통령한테 막 대들고 삿대질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어디가 옳아요? 어떤 게 맞아요?
0: 둘 다 옳지 않죠. 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비서실이 할 일을 또는 민주당 당 지도부가 할 일을 대통령이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1: 그러니까요.
0: 예, 우리 현근택님 말씀처럼 네. 화를 키우죠. 이거는 계속 언론에 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대통령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은정 광주광역 중수청장을 임명을 이렇게 했는데 네. 임은정이라고 하는 검사가 큰 거는 사실 굉장히 SNS를 통한 또 검사 내부에서 정치 활동 때문에 큰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네. 왕창 키워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검사장 승진까지 하고 동부지검장 되고 지금 광역 중수청장까지 됐는데
1: 맞습니다.
0: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좀 반대를 한단 말이죠.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사는 사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정치 활동을 한 정치적인 언급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검사를 이렇게 키워놓고 나서 지금 그 검사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는 네. 아, 이런 그 자업자득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감찰 1호 지시 이게 임은정 광역 지금 중수청장한테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지금 중수청이 말이야 인사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고 뭐 전산 시스템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사할 게 엄청나게 쌓였을 텐데 이거 내부 분란 때문에 정말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 내려주세요. 처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0: 일단 인사 제대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 이렇게 싸움을 막 하고 이럴 때는 대통령이 좀 단호하게 네. 자를 사람 자르고 인사혁신 빨리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뭔가 국정운영을 해나갈 의지가 있구나 안심을 하는데 네. 하나도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외교안보 다 흔들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숨이 찰 정도로 너무 이슈가 많아요. 네. 이렇게 한 나라에 많은 이슈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모든 기둥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잘못이다 생각하고 네. 특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김민석 당대표 네. 이럴 때 아닙니다.
1: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강경하게 본인 여러 가지 칼질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0: 누가 누구를 칼질해요?
1: 김민석 대표가 이제 대통령한테 인사권 대드는 사람들 제어하겠다라고 했죠.
0: 지금 본인 앞가림도 못하잖아요.
1: 앞가림도 못해.
0: 예, 괜히 뭐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한테 시비 붙고 파묘하려고 그러고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를 이거를 전 국민적인 이슈로 끌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또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파묘가 되고 그러니까 국정운영에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겠다. 언론에서 이거를 기사를 어떻게 쓰겠구나라는 정무적인 최소한의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0: 당대표가?
1: 네. 박진호 특보님.
4: 네, 네. 죄송합니다.
1: 아유 괜찮습니다. 김용민 의원이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안 물러날 것 같아요. 권한을 잃더라도 사법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랬거든요. 권한을 잃더라도 이게 뭔 말이냐면 본인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저는 해석을 하기를 나는 국회의원 다음에 안 되더라도 난 검찰개혁 사법개혁 할 거야. 우린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여당 의원이 대통령한테 추미애 도지사 또 대통령한테 자꾸 대들어요. 이러한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4: 저는 우선 이러한 지금의 작금의 사태가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시작?
4: 물론 시작. 이제 그 김용민 의원 뭐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 네. 이재명 그 대통령의 그 인사권 특히 이제 중수청장 그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나서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또까지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데
1: 네?
4: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네. 또 2탄 3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훈식 그 비서실장 후임 그 인사에 대해서도 뭐 김용민 의원 뭐 추미애 도지사뿐만 아니라 또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분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고
1: 진짜요?
4: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지금 김지용 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 와, 그건 진짜
4: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제 그 김용민 이제 의원의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온 이제 배경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먼저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자리를 탐하고 있다.
1: 네.
4: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과연 이거를 이제 이 메시지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뭐 추측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자기가 또 스스로 메시지를 냈어요. 마치 그게 나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의혹이 드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정청래 이제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그 단독으로 이제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4: 그게 물론 이제 비서실장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뭐 짧은 시간 아니고 뭐 두세 시간 만찬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졌던 것처럼 보도됐는데 결국 뭐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뭐 정치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과거는 잊어버리자 전당대회는 또 정청래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님 저를 그러면 정치적으로 인정해 주시려고 하시면은 요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요런 부분이 뭐겠습니까? 결국 저는 인사라고
1: 인사다.
4: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인사권 가지고 계속 여권이 분란을 계속 뭐 심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용 의원님
4: 네.
1: 지금 한미동맹 균열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이종석 정청래 이런 분들 미국 방문 못한다 정보 교류가 안 된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나 당국자들은 아니야 아무 이상 없어 이러거든요. 현상만 놓고 보면 좀 문제 있다고 봐야 돼요.
5: 그렇죠. 제가 외통이 8년을 했고
1: 네.
5: 국방위도 4년을 했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1: 없어요?
5: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1976년에서 79년 동안 있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1: 네.
5: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1: 네.
5: 거의 버금갑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간의 외교부 간의 외교 당국 간의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보 당국 간의 물밑 접촉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예. 네. 그거는 막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국정원 화이트 요원들의 미국 입국이 지금 거부당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사이버 대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 당국자 간의 그 회담에서 한국만 빠졌어요. 국정원만.
1: 제외됐어요.
5: 이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1: 왜 벌어졌을까요?
5: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보 당국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1: 이전에 정동영 장관이 했던 구상 쪽에
5: 그것도 큰 하나의 그 원인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북한을 이해해왔던 사람들이에요.
1: 네.
5: 제가 너무 잘 압니다. 1980년대 저도 뭐 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구성 그 평안도 구성시가 이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영 장관이. 그리고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론도 쌍수를 들고 거의 정동영 장관이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행보를 했고 남북관계도 이제 한조관계라고 불러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을 때
1: 네.
5: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 와중에 진영승 합참의장도 6개월 전부터 지금 그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실토를 했잖아요.
1: 그렇죠.
5: 심각하거든요.
1: 네.
5: 그래서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정동영 장관부터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경질이 돼야 됩니다.
1: 아,
5: 이거를 너무 미뤄왔어요. 지난번에 사실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인사 그 할 때 통일부 장관이 저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못 하고 있잖아요.
1: 김용 의원님의 처방은 어쨌든 정동인 장관 바꿔라 이거네요.
5: 그게 시작이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 알겠습니다.
5: 근데 동시에 하다 보면은 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좀 시차를 두고라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한미 간의 통상 문제하고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걸 자꾸 엮어.

0: 위해서 통상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1: 그러니까요.
0: 않습니다.
1: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길들이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뭐 마치 이제 미국 대변인 트럼프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쿠팡 문제가 사실은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쿠팡 문제 우리가 제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쿠팡의 모든 돈은 막 8, 90%는 우리나라에 다 벌어갑니다. 90% 이상이죠. 근데 이제 미국 기업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 이 쿠팡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많이 가했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쿠팡 제재하지 말아라.
1: 네.
2: 왜 쿠팡 왜 차별하느냐. 차별이라기보다는 사실 제재할 만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은 중간 선거인 건 다 알겠지만 3,500만 달러 그 중에 이제 알래스카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투자 안 하는데요.
1: 네.
2: 계속 우리나라 빨리 투자해라. 빨리 확정지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큰 틀에서 보면 그거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뉴스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1: 뭐요?
2: 아니, 러시아 원유 경유를 수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 네.
2: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지금 기름값이 높아요. 물가
1: 네.
2: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 제재하고 있거든요. 수입도 안 된다. 돈도 안 된다. 그런데 뭐 딱 수입해요. 당장 미국에서도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큼 본인의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을 판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말씀처럼 안보 문제라든지 정보 문제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 맞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미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장관 경질해야 되고 우리가 속국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뭐 식민지예요?
1: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2: 아니 이게 사실은
1: 이 불편한 관계.
2: 아니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저는 아마 중간 선거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거라고 봐요.
1: 아.
2: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거든요.
1: 네.
2: 우리가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돈 내주면 돼요. 그다음에 쿠팡 제재 안 하면 돼요.
1: 네.
2: 그럼 나는 풀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아니면은 뭐 길들이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권이 있는 국가고. 안보 문제라든지 정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1: 오.
2: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면서 안보 문제라든지 특히 정보 문제는 그 보안 정보 같은 건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1: 네.
2: 미국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판단을 해 나가야
1: 김영우 의원님과 이 형근택 변호사님의 이 진단이 완전히 다르네요.
0: 제가 한마디 좀 보태자면은
1: 네.
0: 뭐 저한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변인이냐 말씀하셨는데 현근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북한이 속국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장병의 발목이 나가는 북한 지뢰 도발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한마디 아직까지 안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거는 북한 입장이죠. 그리고 정동영 같은 사람도 그렇고 북한의 북핵 도발에 대해서 이거 고의성이 있다고 특정할 수 없다? 그게 대한민국 국무위원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1: UN에서도
0: MDL 이남해까지 내려와가지고 지뢰를 심어가지고 그게 폭발이 돼가지고 다리가 날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막말하는 정동영 장관 이게 정상입니까?
2: 항상 보수에서는 이렇게 나오세요. 미국에 대해서 뭐라 하면
0: 이게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2: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저는
0: 그러면서 무슨
2: 아니, 들어보세요.
0: 무슨 자주권을
2: 들어보세요.
0: 제가 제 발언 시간이에요. 무슨 자주권을 아니. 논하고 있죠?
2: 아니
0: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굴종적으로 이야기하고 대국 메시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김여정이 그렇게 상소리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를 해도 찍소리 못하는 청와대 대통령 저는 이거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2: 저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굴종적인 사기 구할 필요 없고요. 근데 사실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하고 미국에 대응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1: 네.
2: 그 연결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0: 그게 왜 연결이 안 되죠?
2: 아니 제 얘기 끝났 안 끝났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당국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아유 무서워 빨리 말 들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장관 자르라는 얘기잖아요. 장관이라든지 뭐 국정원장 미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장관을 경질해야 되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굴종적이다. 북한에 대응하는 거하고 미국에 대응하는 거는 별개 문제예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북한 얘기를 하죠?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하게 되는 것과
1: 네.
2: 미국에 대응하는 거 별개 문제예요. 왜 그걸 연결시켜 생각하죠?
0: 그걸 어떻게 별개 문제로 생각하죠? 아니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상황이 미국하고 북한을 지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저히?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발했고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참전을 했고 한국정전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했고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동맹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중첩돼 있고 하나의 문제인데 그러면 북미 대화 대한민국 아무도 모르게 북미 정상회담 해도 되는 겁니까?
1: 좋습니다.

0: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1: 일단 듣고요. 현명 선생님 잠깐만. 네. 광고
2: 광고
1: 네, 광고 듣고 와야 돼요.
2: 광고는 들읍시다.
1: 광고 듣고 와가지고 2차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점심 또 안 먹어요?
6: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5: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6: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7: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정치 닥터스 4부 시작합니다. 현민 의사님 반박하세요.
1: 네. 반박이라보다는 사실은 뭐 저도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정전협상의 당사자도 아니고 네. 어쨌든 6.25의 정전체제가 지금 70년 이상 존속되고 있는데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미국이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우리가 뭐 DMZ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유엔사 협의 받아 들어가는데 사실은 미군입니다. 유엔사를 네.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남북 문제 키를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우리끼리 싸운다고 뭐 해결되지도 않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라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아 이제 정전협상 끝냅시다. 네. 그리고 군사분계선은 이렇게 합시다. 전하면 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전협상 당사자도 아니고 군사분계선 그을 때도 우리가 관여도 안 했어요. 지금 사실 남북의 문제 되는 것도 군사분계선이 어디냐 이 문제예요. 군사분계선은 아시겠지만 철책이 없습니다. 그냥 말뚝만 박아놨다가 네. 그 말뚝이 70, 80%가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사실은 이번 지뢰 문제도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m 넘어왔다는 것이고 북한은 아 이거 우리 땅이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확정을 근데 지어야 되는데 지을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딜레마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어찌 보면 네. 가장 큰 거라서 뭐 저도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네. 어쨌든 현명하게 처선을 해야 되는데
0: 경질은 아니다. 답이 아니다. 일단.
1: 근데 경질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질된다고 해서 뭐 해결되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트럼프가 오늘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외교 안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네. 그리고 저도 뭐 30만 얘기하면 군 얘기했으니까 공군 있을 때 정보장교 했었거든요. 영상정보 다뤄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요 안 줘요.
0: 안 줘요.
1: 안 줘요. 평상시에 잘 되는데 아주 중요한 뭐 사건이 터지잖아요. 딱 차단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현실이에요.
0: 그러니까
1: 우리의 안보 정보 이런 보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가는 수밖에 없죠.
0: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인 박진호 특보님 이 두 분이 앞에서 충분히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박진호 특보님 현 상황 어떻게 처방해서 우리 난국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
2: 해답을 좀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 이제 저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0: 네.
2: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미 간 정부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0: 거는 맞아요.
2: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제가 뭐 최근 이제 정보 관련해서 이제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께서 뭐 이렇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제 항의를 표시했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이 국방부의 사무실까지 차리면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그 포렌식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그때는 어쨌든 한미 간에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제 확대되지 않았고 해결이 됐고 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비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2012년 이분이 외통위원 할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외통위 간사 보좌관을 하면서 제가 미국 대사관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때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0: 그런데
2: 그때는 소통이 그만큼 됐다는 거죠.
0: 이번에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2: 뭐 저는 문제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비자 발급이 보류했던 사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 정청래 전 의원이 옛날 이제 그 미국 대사관저 이제 점거. 저는 이분도 뭐 당연히 뭐 동일한 사안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때와 지금 이제 정부 간 분위기가 틀리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런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뭐 지뢰 도발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한미 간 그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게 이건 군사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금 뭐 합참 얘기하는 거 틀리고 국방부 얘기하는 거 틀리고 통일부 얘기하는 거 틀리고 지금 청와대 NSC에서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자기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견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이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한 집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럼 누가 도대체 일해야 된다. 과거 뭐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로버트 킴 사건이 있었을 때 과거 로버트 킴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이제 무관부가 사실상 간첩 무관부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됐는데요. 그 발단을 찾아보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은 그런 사건이 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처방은 일단은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는
2: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지금 이제 소통에 있어서도 일어나 시켜야 될 것이고
0: 네.
2: 또 한미 간의 소통에 있어서 이제 국내적으로

0: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에서 또 민주당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거는 뭐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신인규 변호사님, 위성락 안보실장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들리네요.
2: 근데 이제 뭐 인사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전 아까 두 분의 논쟁을
1: 네.
2: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 어떤?
2: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각자의 주장은 다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쪽 입장만을 절대화시켰을 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보시면 66조 1항에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고 나와 있고요. 우리 삼항에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이미 한 조항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1: 네.
2: 이걸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봐야지 뭐 한미동맹만을 절대화한다거나 남북관계만을 뭐 절대화해서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다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 아니냐. 그러면 아까 한미동맹 이상설 많이 이야기하셨고 뭐 지금 여당 야당 의원들이 뭐 젤렌스키한테 소환 도 보내고 뭐 다양한 활동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그 안에는 매국적 행동도 전 일부
1: 아,
2: 있다고 보는
1: 그래요?
2: 건데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국정원장을 바꾸거나 뭐 통일부 장관을 바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관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결국 한미 관계를 푸는 거는 두 대통령이 그 관계가 어떻냐 이게 전 한미동맹의 기준점이라고 좀 보고요. 최근에도 유엔총회 가셨을 때도 트럼프랑 30분 동안 또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 지금 잘 그래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는 캐릭터의 아주 그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달라진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저는 진통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지 뭐 한미동맹만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젤렌스키한테 서한 보내서 감사 인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1: 네.
2: 대한민국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알겠습니다.
2: 그렇게 봅니다.
1: 트럼프랑 만나서 직접 해결해라. 11월 달에 트럼프랑 골프 치기로 하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대통령께서 골프 치셨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막 하야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2: 아니 무슨 하야까지 얘기가 나올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1: 네.
2: 과도하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부풀리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니 그날도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또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으셨다는 내용은 선제적으로 청와대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불행한 사고가 날 거를 예상을 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됐고 결국에는 골프 연습도 뭐 트럼프랑 한번 또 라운딩 하기로 이미 또 얘기도 돼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외교를 준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이해를 좀
1: 인정합니다.
2: 너그럽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용호님 토요일에 이렇게 골프 치는 것까지 뭐라고 이렇게 주말에
3: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면서 골프 친다는 거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1: 쉬어야죠.
3: 예, 네, 그런데
1: 운동.
3: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1: 아
3: 제가
1: 지금은
3: 생각해도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뭐 한미 동맹 관계라든지 뭐 북한 그 지뢰 도발 문제라든지 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걸 쳐야 됐을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마음 편할 날은 없어요.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비상이에요.
1: 지금은 치면
3: 네,
1: 안
3: 너무
1: 되는 거예요.
3: 비상이에요. 예.
1: 박진호 특보님 하실 말씀 있어요?
0: 뭐 골프는 칠수 있지만 그런 사고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는 골프 치는 걸 중단하는 게
1: 바로
0: 맞죠.
1: 접고 가가지고.
0: 만약에 이 정부가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정부였고 우리 그 국민의힘 출신 뭐 어떤 분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과연 어떻게 봤을까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현 변호사님.
4: 일단 휴일이고요.
1: 네.
4: 평일에 뭐 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고. 휴일은 대통령도 휴일은 있는 거예요.
1: 아,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대통령 골프 쳤다고 민주당에서
4: 평일 아닌가요?
1: 엄청나게.
4: 아,
2: 국정 운영을 그땐 잘안 하고 술을 많이 먹고.
4: 물론 뭐 평일 했던 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사고 났으면 멈춰야 된다. 뭐 사고의 경중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사망 사고가 나오고 막 심각한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심각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고가 그래도 조금 했던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사고 난 다음에 간 것도 아니고 아마 골프 치는 중에 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조치는 또 했다니까
1: 네.
4: 경찰청장한테 얘기하고 이러면 되는 거라서
1: 네.
4: 과연 멈췄어야 되느냐
1: 네.
4: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1: 알겠습니다.
4: 조치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조치했다 그러면 휴일이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현 변호사님께 또 곤란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4: 네.
1: 것 같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요.
4: 네.
1: 그 변호인이 가석방 해달라 막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아휴 저희 대통령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수습했지만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저도 다

0: 아는 분들이에요. 김광 변호사도 알고 이화영 변호사 저도 뭐 변호인도 했었고 그 때문에 뭐 수사 재판도 받고 이랬었는데 좀 이해는 잘안 가요. 왜냐면
1: 가석방 요구가 이해가 안 돼요?
0: 아니 가석방 요건이 안 돼요.
1: 안 되죠.
0: 법무부에서 그랬잖아요. 왜냐면 형기가 지금 7년 8개월 받은 게 있고 또 4개월 받은 게 있는데 형기가 어쨌든 3분의 1씩은 다 차야 되거든요. 앞에 다 해야 그다음에 뒤에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만으로 받은 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은 외환거래법 위반인데 그거는 뭐
1: 맞아요.
0: 집행유예나 뭐 벌금 정도 나오는 건데 앞에 뇌물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기가 길어진 건데 그럼 뭐 가석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재판 받는 게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재판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1: 그러네.
0: 예. 그러니까 사실 가석방 요건도 안 되고 사면도 요건이 안 돼요. 그럼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뭐 정치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뭐 사면이나 뭐 가석방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뭐 아름아름으로 해서 여야끼리 합쳐 이렇게 뭐 딜은 아니지만 또 여당이 추리고 야당도 추려서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인데 이걸 공개적으로 뭐 변호사니까 뭐 요건이 안 되는 건 모르진 않을 텐데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또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 아시겠지만 또 대북 송금 사건 문제 이게 사실은 여당 야당에서도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인 게뭐 북한에 빌미가 잡혀서 그래 뭐돈 갖다 줘서 그래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또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1: 신 변호사님,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몇 번씩이나 할수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앵커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뭐 그것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뭐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흘립니까? 언론에다가. 그럼 그 모든 불이익은 다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변호인 관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호인을 맡았던 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의뢰인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 윤리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걸 언론 플레이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분이 뭐 지금 외국에 뭐 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던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자격까지도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1: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 편지로 내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문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변호인이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1: 그럼 해고시키면 돼요.
2: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변호인 자격을 줬다면은 당장 해임을 하는 것이 맞겠고 저는 좀 심각하다 싶으면은 저는 변호사도 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징계 청구까지도 해서라도 이 선을 좀 긋는 단절의 노력을 좀 해야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않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불이익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김용우 의원님, 오해일까요?
3: 아니요.
1: 아니에요.
3: 저는 작전이라고 봅니다.
1: 두분
3: 전략이고.
1: 사이에
3: 그럼요.
1: 역할 분담.
3: 그 이화영 부지사를 가장 많이 접견한 사람이고 변호인으로서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본것 같아요. 거의 정말. 이런 상황에서 또 이화영 부지사의 그 편지글도 가만히 보면은 김광민 변호사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1: 없어요.
3: 그냥 진위를 조금 왜곡했다 이 정도인데 예,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 쪽에 협박과 읍소가 같이 믹스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는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대통령에게 할 말이 많다라는 거는 대단한 협박이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내가 입을 열면 다들 힘들어진다라는 무언의 협박이죠.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고뇌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읍소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본인이 가석방되고 다른 그 피의자들은 전부 다 나와가지고 뭐 대장동 사건 뭐 일당이라든지
1: 김용마
3: 다
1: 정진상
3: 나와 있는데 본인은 지금 5년째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그 협박과 읍소 전략을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석방은 지금 뭐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요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제2의 수를 또 생각을 하겠죠. 예, 한층 수위가 더 높아지겠죠.
1: 한번더 협박해요?
3: 예, 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2: 근데
3: 생각합니다.
2: 궁금한 게 협박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3: 그게 이화영 부지사 입장이라면
2: 네, 얻을 수
3: 여기도
2: 있는
3: 제가
2: 이익이 별로
3: 내재적인
2: 없는 것
3: 접근을
2: 같아서
3: 해보면은 매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1: 박진호 특보님, 이게 내 뜻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면은 해고하면 되는데 해고 안 하는 거는 내 뜻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4: 그렇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 과정에 있었어도 뭐 변호

0: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산 현기가 남은 현기보다 더 많은데 이제 본인이 잡고 있는 지푸라기 뭐 그 지푸라기가 뭐겠습니까? 이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자기를 좀 더 빨리 빼주고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인데 만약에 이화영 그 부지사 전 부지사가 그 지푸라기를 놓아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폭탄이 될 겁니다.
1: 현 변호사님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안 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했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진술을 중간에 바꿨지만 그러면은 독단적인 본인 행동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진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2: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뭐 저도 일을 좀 했었습니다만 계속 진술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번 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아니, 그래서 본인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네. 본인 책임져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지금 누를 끼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큰 누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변호인 얘기 말씀하셨는데 왜 해임 안 하냐 그런데 사실은 저도 뭐 이 일 관여해봤지만 이화영 변호사 건 변호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수사 저처럼 수사받은 사람도 있고 또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많아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정진상 김용은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보석해 준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해준 게 아니라 법원 보석은 판사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1심 2심 유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해준 것도 있고 1심 뭐 길어지다 보니까 구속기한이 길어지면 보석을 청구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화영 부지사도 만약에 요건이 되면 보석 청구하면 되는데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보석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저는 뭐 이화영 부지사는 저도 예전에는 한번 면회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안 갔는데 김강민 변호사도 사실은 이게 과연 그러니까 변호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변호사의 역할과 약간 정치인과 이 역할 사이에 약간 제가 보기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긴 하고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제3자 뇌물 사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도 뭐 사실 이게 또 제3자 뇌물 북한을 제3자의 또 같은 주머니로 봐서 제3자 뇌물로 엮은 것 자체도 저는 좀 무리라고 봐요. 만약 대북 송금 사건으로 끝났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러니까 물론 제3자 뇌물 사건이 이게 지금 재판 중이니까 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됐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또 제3자 뇌물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용 의원님 네. 그 한동훈 의원 자녀 지금 파묘되고 있잖아요. 스펙 부풀리기 의혹, 케냐 작가 논문 대필 의혹, 전자책 저작권법 위반 의혹, 봉사 일지 의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의혹 해소 안 됐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3: 근데 저는 좀 크게 보면 네. 결국은 김민석 그 당대표 아들 문제로 이게 오히려 지금 저는 이게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네.
1: 김민석 추미애 당신 자녀들은 그럼요. 막 이렇게
3: 그러니까 또. 지금 김민석 그 민주당 대표는 이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아니야? 저는. 물론 시시비비는 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든 간에 그거는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또 조국 전 대표도 지금 가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참전했죠.
3: 제가 볼 때는 가관이에요. 네. 아니 조국 같은 사람 자기가 완전히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 줘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네. 그게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나 할 법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 이슈로 모든 그 정치인들의 자녀들 지금 파묘 전쟁으로 갔는데 저는 굉장히 한심하고 이거는 헛다리 짚었다 생각을 합니다.
1: 요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좀 잘 해명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3: 뭐 나름대로는 계속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무슨 그다음에 뭐 저기 전자책 발간 문제도 그렇고 0.99달러에 아마존에 파는 거 비영리 목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게 허위 스펙이다 막 이러고 네. 그거 자체가 저는 가당치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로스쿨 좀 다녔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국제 그 뭐라 그럽니까 법률 그 협조를 네. 바라는 네. 그런 뭐 그 공문서를 뭐 공조 그렇죠 공조 수사를 뭐 요청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넌센스예요.
1: 알겠습니다.
3: 이 지구상에 지금 뭐 0. 몇 달러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네.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국제적이 뭐야 수사 협조를 해줄 나라가 네. 어디 있어요?
1: 신 변호사님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4: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빠 찬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뭐 정치권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어 왔던 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은 이제 조국 원장 사건이고 이제 뭐 한동훈

0: 김민석 대표 이렇게 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만약에 김민석 대표나 한동훈 의원 5대5로 만약에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저는 민주당이 훨씬 손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한동훈 잡기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저성장이나 불평등 기득권하고 싸워야지.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싸워가지고 점수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김영우 의원님도 이게 뭐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다. 뭐 전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집권 여당에게 저는 오히려 더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동훈 잡기에 지금 당이 골몰할 때가 아니고
1: 네.
0: 대통령께서 X 입장을 혼자서 저렇게 내시면서 싸우고 있을 정도처럼 내부에 저는 정리할 부분에 더 민주당이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지금 미국에 국정감사 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귀국하면은 좀더 불거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호중 해안부 장관이 출근길에 임은정 이전 검찰청에서 이미 의견을 다 피력했다. 중수청 직책 맡고 난 이후에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다. 직위 이용해서 정치행동 아닐지 감찰하라는 지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응답률은 2.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정치 닥터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고요. 같이 인사해 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유바 안녕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2: 유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7: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을의 쌀쌀함보다는 선선함이 느껴지고 한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1.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도 27도, 전주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와 이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또한 오후에는 중부 내륙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북부외선도로 이용해서 종합문기점 쪽으로 가는 길 신내에서 하월곡까지 밀리는 가운데 신내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사고 차량은 안전지대로 치워진 상황이지만 이 뒤쪽으로 잠실철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동호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 사이로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동대로 둔촌 사거리에서 둔촌 오륜역 쪽으로도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후티 반군의 공습으로 13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다시 피격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킹 칼리드 국제공항의 여객 터미널이 또 공격을 받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항 인근에서 순항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에도 같은 터미널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우디인은 물론 미국과 방글라데시, 인도인 등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로 미국인이 사망하면서 군사 대응을 꺼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사우디의 후티 공격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살펴볼 것이라며 결정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아주 신속히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후티의 공격으로 미국인이 사망...